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 포터 할아버지가 산 로봇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렸나 봐.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이 혼잡한 길을 다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너는 차선을 새로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디로 차를 몰지 안내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놈의 로봇 얼른 너. 잠깐! 아, 제 로봇 때문에 죄송해요. 거기서!
1: 진작!
0: 이게 웬 난리라?
2: 체이스, 고깔이랑 확성기로 여기 교통부터 우선 정리해줄래?
3: 고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2: 좋아, 로키는 새 차선이랑 표지판으로 길 안내를 해줘.
4: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집게

0: 둘 다 수고했어. 이제 그 로봇만 찾아내서 막으면 되겠다. 네, 시장님.
1: 도와줘.
0: 소토 할아버지네 로봇이네.
1: 내 귀한 접시에 빼앗으려고 하잖아. 이러다간 깨트리겠어.
0: 지금 바로 갈게요. 제이스, 그물로 저 로봇을 막아줘.
2: 그물?

0: 체이스, 접시를 쫓아가. 루킨, 가서 저 로봇을 꺼주고.
1: 알았어.
2: 걱정 마, 라이더.
3: 어, 이런. 안 돼. 조심해. 나 못 보겠어.
0: 러블, 구대 시장님이 아끼시는 접시가 깃대 위에 올라갔어. 네가 와서 크레인으로 조심해서 내려줄래?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키우자, 키우자.
2: 세상에.
0: 딱 좋아, 러블. 이제 살살 내리면 돼.
3: 제발 조심해줘.

0: 이쪽으로 쫓아가자!
1: 우와! 접시란 접시는 아주 여기에 몽땅 다 쌓아놨네.

0: 저 접시를 내리려면 우선 로봇을 어떻게 끌지 방법부터 찾아야 해.
1: 로봇을 잡을 순 없나? 그럼 제어판 열고서 꺼버리면 되는데.
0: 어, 그러면 되겠다. 저 로봇은 닦는 게 취미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고 있으면 다 끌어오지 않을까?
2: 진짜 기발한 방법이야, 라이더. 마침 저쪽에 딱 진흙탕도 있고.
1: 꼭 저걸 묻혀야만 할까?
0: 다른 수가 없잖아.
1: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3: 채우자, 채우자.
1: 왔다! 드라이버 작동!
3: 채우자, 채우자.
0: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는 저 접시들만 돌려주면 되겠다.
2: 그건 나한테 맡겨. 다 내릴게.
4: 고맙다. 내 귀한 접시 찾아줘서. 그것도 아주 딱 맞췄네. 점심 먹을 시간이잖니.
0: 여기요? 그럼 다 찾아준 것 같지?
5: 고장난 로봇 찾아줘서 고맙다. 사고 친 것도 다 복구해주고.
0: 별 말씀을요. 혹시 웨이터봇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저렇게 말썽 부리는 로봇은 당장 반품해버리세요.
5: 아니요. 실은 로키랑 제가 손봐서 그냥 놔둘까 하는데요.
3: 어서오세요. 대박 맛집 포터 식당입니다. 어서오세요. 대박 맛집 포터 식당입니다.
2: 커피 구조대 바위 폭풍을 막아라.
5: 역시 포터시 파이 냄새는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뭘요? 참, 이번에 새로 산 대형 오븐인데 이걸로 공짜 파일 모두 다 하나씩 드릴 수 있겠네요.
2: 우와! 내 사랑 파이.
4: 오, 그럼 우리 거는 크림 옥수수 커스터드 파이로 주실 수 있나요? 치카레타의 최애죠.
5: 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 1등 대원들은 어떤 파이를 먹고 싶니?
2: 저희는 강아지 간식 파이요.
5: 그래, 좋아.
7: 만세!
5: 오, 벌써 다 구워진 것 같네요.
1: 우와, 갑자기 웬 쾌오리 바람이지?
5: 저 분이 찬 공기를 만나서 생긴 거란다.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뚫고 나오면 공기가 돌면서 저런 바람이 생기지.
1: 대박!
2: 진짜 신기하네요.
5: 자,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줄 공짜 파이도 금방 나올 거야.
1: 가서 애들한테 말해주자.
8: 방금 전에 파이를 공짜로 준다고 한 거 맞지? 이 딸기 파이 줘요. 피칸 파이랑 초콜릿이랑 또 어, 저건 참치? 이건 빼고요. 어, 그래. 참치 파이도요?
5: 저기 죄송한데요. 파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서요.
8: 하나씩은 맞아요. 종류별로.
5: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식어야 하니까 참으세요.
8: 참아? 내가 안 기다리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5: 자, 지금이 기회야. 잘 들어. 내 환풍기로 저 파이들을 아주 빠르게 식힐 거야. 그런 다음 누가 오기 전에 전부 싹 쓸어가는 거지. 아, 생각처럼 빨리 안 식잖아.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고 세 개 틀어. 제일 세 개 틀라니까. 어,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라즈베리. 안 되겠다. 도망쳐. 야, 저건 내 파인가?
4: 내 젤리. 오기 전에 다 피해요. 오, 이게 웬 난리다. 라이더를 부르자.
1: 입들이 팽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9: 멋지다.
1: 우와.
2: 나도 해볼래.
1: 우와.
0: 뭐야, 다 묘기하는 거야? 그대 시장님, 어, 어디세요?
4: 난리가 났어. 포터씨가 구운 파이랑 함께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생겼는데 거의 폭풍이거든. 어, 그래, 파이 폭풍이 더 맞겠다.
0: 세상에.
4: 온 마을에 파이들이 계속 날아다녀. 어, 빨리 와줘.
0: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2: 어, 뭐야? 부딪힐 것 같아, 마샬!
9: 딩동! 혹시 이 밥그릇 배달시키신 분?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포터 할아버지가 만든 파이들이 폭풍에 휩쓸렸대. 마을을 다 휘젓고 다녀서 사방으로 파이가 막 날아다니나 봐.
2: 저 맛있는 파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무시무시해졌지?
1: 자세히는 몰라. 출동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 써서 폭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0: 파이 단속 교통경찰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고장난 걸 발견하면 연장으로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마셜? 넌 파이에 맞아서 더러워진 것들을 물대포로 깨끗하게 씻어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 폭풍아 쭉! 고맙다.
1: 한바탕 폭풍이 다 휩쓸고 갔네요.
0: 구조대 드디어 왔구나.
2: 내가 산 대용 오븐 때문에 이게 웬 난리람. 대체 뭔 문제인지 모르겠네.
3: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너무 강력한 현상이라서 이상한데 기상 관측기로 어쩌다 저런 큰 폭풍이 생겼나 알아봐야겠어.
4: 와, 전부 파이 폭풍이 이렇게 한 거라고?
5: 얼른 알려줘야겠어. 확성기.
3: 고마워 체이스. 마셜, 동상을 씻어줄래? 루킹, 저 가로등을 고쳐주고.
6: 물대포 발사!
0: 훨씬 더 낫네.
3: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파이 폭풍은 왜 생긴 걸까?
7: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들었어, 켈리?
8: 케이티, 어서 안으로 피해! 곧 파이 폭풍이 여기로 올 거야!
4: 파이 폭풍이 뭔데? 어?
8: 저거!
4: 이게 다 뭐야? 엉망이네.
5: 라이더! 파이 폭풍 때문에 KT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3: 우리가 갈게! 넌 계속 방송해줘!
5: 알았어, 라이더!
3: 금방 고쳐줄게. 마셜, 로킬, 지붕에 올려줘.
6: 알겠어. 아! 사다리! 집게팔! 씻는 건 내가! 아! 물대포 발사! 미안해, 로킬.
4: 난 파이 하나도 안 묻었거든. 어, 라이더! 저기 앞쪽에 파이 폭풍이야. 지금 바다로 가는데.
3: 가게는 이따 와서 마저 닦아줄게. 가자, 얘들아!
5: 터보 선장님! 파이 폭풍이 이쪽으로 온대요!
1: 여기? 일단 들어가자! 안 돼! 내 기상 관측기가!

0: 괜찮아.
1: 파이 폭풍이 왜 생긴 건지 알아내셨어요?
2: 그럼 오븐에 구운 파이 주변은 꽤 뜨겁잖아. 만약 갑자기 찬바람이 닿으면 공기가 빙빙 돌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 안에 따뜻한 파이가 계속 있는 한 끝없이 계속 돌지.
1: 그런데 찬바람이 어디서 불었을까요?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3: 라이더, 다시 시내로 가는데?
1: 모두 가자!
4: 저걸로 줘요. 아까 1차로 구웠던 건 다 망쳤으니까.
3: 여러분, 그 파이 전부 치우고 안으로 피하세요. 곧 파이 폭풍이 와요.
4: 아직 옮기기에는 너무 뜨거워. 어우, 내가 좀 도와드려요. 얘들아.
2: 오,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1: 찬바람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또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꺼야겠어요.
2: 근데 저 폭풍은 안에 파이가 계속 들어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아.
1: 그럼 파이를 전부 없애버리죠 뭐. 스카이, 러블, 바로 와줘.
5: 파이를 잡는 스카이!
6: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어서와, 얘들아. 스카이, 러블을 위로 들어올려줘.
5: 알았어. 포크!
1: 이제 저 파이 폭풍 안으로 천천히 러블을 내려주면 돼.
7: 파이 폭풍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센데 정말로 내려가?
1: 걱정 마. 폭풍의 중심은 고요하니까 일단 들어가면 삽으로 파이 전부 쳐내줘. 파이가 줄어들면서 회전이 멈추게.
7: 뭐 그래. 삽. 좋아. 시작한다. 우후!
2: 오징어 파이야. 오늘도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1: 아니에요. 혹시 또 파이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저희 불러주세요.
2: 자, 여기 딸기랑 강아지 간식을 넣은 파이. 널 위해 만든 거야. 그렇게나 고생하고도 끝까지 파이 하나를 못 봤다니 말이 돼? 우와, 나도 파이 있다. 아, 오, 참치 파이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 상처엔
9: 순한국제.
8: 주물 상처엔
9: 너무나
10: 마데카 솔이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코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커피구조대와 남극 화상인.
2: 어, 게임하는 거 어때? 종목은 나 따라해봐.
3: 좋았어. 날 따라해봐.
1: 이거 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역시 이 동작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 내가 펭귄한테 배운 건데 한번 해봐.
4: 내 손가락도 네 지느러미처럼 얼었어, 월리. 그래도 파란 부리 알바트로스를 만나고 싶으면 남극에 와야 한다니까 어쩌겠어. 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와, 저새 진짜 예쁜데. 힘찬 날개치 좀 봐. 꼬리를 비틀어가면서 날개를 펄럭이는구나. 뭐야, 저 풍선이 왜 여기 있지? 탐험가 트래비스? 설마 저 열기구를 타고서 이 먼 남극까지 온 건가?
5: 트래비스의 신나는 여행 오늘 찾아갈 곳엔 이렇게 먼 데까지 간 탐험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요. 지구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여기죠. 바로 붉은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화성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 행성이 정말 온통 다 빨갛지 않나요?
4: 저러다가 열기구가 찢어지면 우리 탐험가 양반이 뚝 떨어지겠는데? 전속력으로 전진! 너 갑자기 왜 그래, 월리? 그래, 더 들어갔다가는 빙하에 부딪히겠어. 이봐요, 트래비스 씨! 거기 열기구 위에 새 있으니까 조심해요! 너무 멀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5: 안개가 짙어서 우주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줄 알고서 미리 우주 지도를 가져왔지. 자, 금성을 지나서 좌회전인가? 아니면 해왕성을 지나서 우회전해야 되는 건가? 뭐지, 이 불길한 소리는? 왜 이렇게 다 빨개? 금력인... 화성! 바로 그 붉은 행성을 내가 찾았어. 아, 물론 찾는 게 당연하지. 탐험가가 이런 거 하나 못 찾을까 봐. 와, 대박. 구름도 빨갛고 새도 빨갛고 땅도 빨개. 근데 너무 빠르잖아.
4: 어떡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1: 자, 이번엔 사뿐사뿐 뿅뛰기다.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뿅.
6: 네, 터보 선장님, 남극엔 잘 가셨어요?
4: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탐험가 트래비스 씨 알지? 그분 열기구가 터져서 저기 어딘가 묻혔는데 내가 가보고 싶어도 빙하에 막혀서 못 가.
6: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사뿐사뿐뿅, 사뿐사뿐뿅. 마음이 급하니까 발이 막 꼬여.
7: 마셜, 조심해.
1: 이 게임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사뿐사뿐 꽝.
7: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6: 바로 모여줘서 고마워. 탐험가 트래비스 아저씨가 열기구를 탄 채로 남극에 떨어지셨대.
3: 빨리 가야지. 꽤 놀라셨겠다.
6: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갈 대원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눈밭에 묻혀있는 아저씨 열기구를 찾아줘.
8: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6: 그리고 루키, 넌 연장으로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고쳐줘.
9: 초록에너지 출동.
6: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올수록 대단해. 화성이 빨간 별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갈 줄은 몰랐는데. 물론 불시착이긴 해도 이 정도 갖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0: 딸기군 완전 맛이 갔네. 누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설마 꼬마 화성인?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머나먼 외계 문명하고 이렇게 첫 만남을 하다니. 안녕, 난 지구인이란다.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친구. 참, 혹시 내 열기구를 고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살았다! 이렇게 너만 따라오라는 거지. 꼭 저렇게 가야 하는 건가? 뭐, 화성이니까. 우와! 대박! 진짜 차가워!
1: 오, 저기 터보 선장님 배야! 트래비스 아저씨는 저 빙하에 지나 떨어진 게 분명해. 에베레스트?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아저씨 열개구를 찾았어.
1: 잘했어, 에베레스트. 지금 거기로 갈게.
0: 아저씨 거는 맞는데 어디 가셨지?
1: 근처에 혹시 단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2: 우와, 구멍이 엄청 크게 났네.
1: 구멍을 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2: 여긴 허허 벌판이라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있겠지 뭐.
0: 라이더, 여기 흔적이 있는데 발자국 같아. 아저씨는 저쪽으로 갔나 봐.
1: 역시 에베레스트야. 우린 열개구를 고칠게. 넌 그동안 아저씨를 찾아볼래?
0: 알았어, 라이더.
3: 우와, 화성은 집안까지 다 빨갛구나. 오, 여기 친구들이 가족인가 보지, 꼬마 화성이.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저 열기구 고치는 것 좀 도와줄래? 어, 나주게. 이건 꼭 우리 지구의 생선 같은데. 냄새도 완전 생선이라고. 우리 지구하고 화성이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을 줄이야. 이걸로 열기구는 못 고쳐도 내 배는 채울 수 있겠지. 화성에도 해 떠주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야, 고마워. 우리 지구에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망했다.
0: 발자국이 동굴로 나 있어. 여기 안에 계신 건가?
3: 괜찮아. 다행히 난 탐험가가 되기 전에 응원단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자, 팀!
0: 아저씨!
3: 말도 안 돼. 버피 구조대가 나를 구하겠다고 이 머나먼 화성까지 달려와주다니.
0: 이 차로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차가 무거워서 위험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2: 어? 접착제!
1: 자, 구멍 다 막았어.
0: 라이더, 여기서 아저씨를 찾았어.
3: 아니야!
0: 근데 내 차로 꺼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1: 알았어, 에베레스트. 도와줄 친구 보낼게. 러블, 호버보드를 타고서 트래비스 아저씨를 구하러 가줄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걱정 마, 얘들아. 나가게 해줄게. 따라와. 이렇게. 서둘러, 러블.
4: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커피 구조대가 오니까 마음이 훨씬 놓여. 근데 난 화성의 중력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거든.
4: 어디요? 저 아저씨, 여기는 지구인데요. 일단 어서 제 보드를 꽉 잡으세요.
3: 그래!
1: 아, 성공이야, 얘들아. 다 나온 거지?
3: 이런, 이건 꼬마 친구 소린데 아직도 저 동굴 안에 있나 봐.
0: 내가 갈게.

0: 어떻게 된 거야? 화성색이 왜 지구처럼 바뀌었지? 이제 빨갛지가 않아.
1: 아저씨는 여기가 남극인 줄 모르셔. 다른 별에 도착한 줄 아시나 봐.
2: 아저씨, 말씀드릴게.
0: 여기에도 공기가 있어.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배우고 진짜 짜릿해. 설마 저거 내 열기구, 망가진 내 열기구까지 고쳐준 거야?
3: 완전 새 거 같죠?
0: 고맙다, 로키. 이제 내 우주지도만 찾으면 지구로 갈 수 있어.
3: 아저씨, 죄송한데 그걸로 저 구멍을 때웠어요.
0: 신경 쓰지 마. 탐험가의 이 타고난 방향 감각으로 맞는 길을 찾아내면 되지. 길이 뭐 별건가? 내가 곧 길이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퍼피 구조대.
2: 별 말씀을요. 혹시 가시다
0: 다른 별에 추락하면 너희들을 부를게.
4: 잘 가요.
5: 퍼피 구조대와 위로의 갇힌 탐험대.
1: 저기 봐. 아기 앵무새가 엄마랑 둘이 나는 거 보여?
6: 진짜 귀엽다. 앵무새를 새로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보겠지?
2: 도우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포터 할아버지.
7: 고맙기는. 덕분에 차까지 얻어탔는걸. 안 그래도 알렉스랑 정글 타면 갈까 했어.
3: 맞아. 나는 오늘 본 거 전부 다 그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 그리고 있어.
8: 진짜? 지금 누굴 그리고 있는데?
6: 축 처진 뒤에 까만 점박이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3: 뭐야, 너잖아.
6: 카를루스, 히레카.
2: 안녕, 얘들아. 어서 와. 모두 잘 왔어.
3: 여기 멋진 그림은 뭐야, 형?
2: 아, 이건 지도야. 각자 어디서 앵무새 셀지 표시해놨어.
8: 올해는 아기 앵무새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보게.
9: 우리는 여기로 가래, 로키.
1: 나다.
3: 난 여긴가?
9: 여기야.
3: 마셜.
7: 우린 어딜 가서 찾지?
8: 할아버진 이쪽이에요. 이 길만 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2: 이제 가볼까요? 각자 찾아보다가 점심때 모이자.
10: 알겠습니다.
3: 이 나무 진짜 신기하다.
7: 알렉스, 너 지금 뭐해?
3: 저도 카를로스 형처럼 지도를 그리려고요. 보세요. 오늘은 멋진 게 보이면 다 그릴 거예요. 이 바나나 나무처럼 신기한 거. 저기 있는 예쁜 꽃도야.
7: 좀 천천히 가.
3: 우와, 저 원숭이상 멋지다. 저것도 다 그려야지.
7: 알렉스, 잠깐. 멋진 지도도 좋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3: 우와, 아기 앵무새다. 저 앵무새도 그려볼래요.
7: 알렉스, 이리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3: 이 멋진 색깔 좀 봐. 잘했다.
7: 우리 이제 가던 길 갈까, 알렉스? 점심엔 돌아가야지.
3: 전 아까 샌드위치 싸왔어요.
7: 샌드위치는 왔던 길 찾고 나면 먹자구나.
3: 우와, 엄청 오래된 벽 같은데? 그릴 거 많겠다.
7: 어디가?
3: 별로 그릴만한 게 없어요. 저기로 가볼까요?
7: 이리 와!
3: 응? 여긴 길이 막혀있는데요?
7: 미로인 것 같네. 여길 어떻게 나가지?
3: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요?
7: 벽이 다 똑같아서 어디 여기로 갈까?
3: 할아버지, 갇힌 거 아니에요?
7: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이런. 벽이 높아서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네.
3: 제가 할게요. 도와줘. 우와, 맨디가 제 소리를 들었나 봐요.
7: 네 소리를 들은 애가 또 있는데.
3: 오, 아기 코끼리다.
7: 그 샌드위치 냄새를 맡고 미로로 따라왔나 보네.
3: 쟤를 따라가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7: 하긴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지.

0: 근데 얜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아까 전에 있던 자리잖아.
1: 맞다. 맨디한테 제가 그린 지도를 보낼게요. 여기 위치를 그리면 브이즈로 오지 않을까요? 맨디, 형들한테 이 지도 좀 전해줄래? 원 베이비 페렛, 아기 앵무새 한 마리. 아우. 아기 앵무새 두 마리.
2: 나는 언제쯤 아기 앵무새를 찾게 될까?
3: 어, 뭔데 맨디? 혹시 이 그림 지도 아니야? 이건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같은데 미로에 갇혔다는 건가?
4: 정글에 미로가 있단 걸 난 왜 몰랐지?
3: 꽤 넓잖아. 일단 가보자. 어떤 미로든지 퍼피 구조대는 풀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1: 라이더가 부른다! Watch out, Marshal! 지도 썰매 완전 졸지도?
5: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하고 포터 할아버지가 깊은 정글 속 미로에 갇혔나 봐.
6: 살려줘!
3: 다행히 알렉스가 어떻게 가는지 지도를 그려서 보내줬어.
4: 어? 나 저 이상한 바나나 나무 알아. 길에서 꽤 떨어져 있어.
3: 그럼 거기부터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트래커? 넌 귀가 밝으니까 지프차로 알렉스랑 할아버지를 찾아줘.
1: 다 들린다. I'm all ears.
3: 그리고 체이스? 넌 드론을 날려서 울창한 밀림을 좀 수색해줄래?
5: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1: 아!

0: 알렉스가 지도에 그린 거랑 똑같아. 좋아, 이대로면 두 사람이 있는 미로를 금방 찾겠어. 그 다음에 그린 건 이 빨간 꽃 같은데?
1: 이 정글에 피는 꽃이 얼마나 많은데 정확히 그 꽃을 찾기는 쉽지 않을걸?
0: 그렇다면 더 빨리 훑어봐야겠네.
2: 나한테 맡겨줘. 드론! 아니, 색깔이 달라.
3: 우와! 이거 왜 거기서 나와?
0: 어, 알렉스가 지도에 그려놓은 게 저 꽃 같은데? 가보자! 맞아, 알렉스가 그린 꽃.
1: 라이더, 저기 봐! 원숭이 상이야!
0: 완전 똑같아. 미론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4: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본데?
1: 사이렌! 분명히 퍼피 구조대예요!
5: 여기! 여기!
4: 조용해진 걸 보니까 밖엔 안 들리나 봐.
1: 큰 소리면 코끼리 힘을 빌려볼까요? 우! 우! 얘들아, 이 소리 들려? 뭔가 이상해. 하나는 아기 코끼리 소린데 코끼리도 아니면서 코끼리 흉내를 내는 나머진 누구지?
0: 혹시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아니야? 가서 확인해보자. 만세! 미로를 찾았어.
2: 누가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들고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1: 퍼피 구조대가 우리가 낸 소리를 들었을까요?
6: 알렉스 목소리야!
0: 좋았어! 찾으러 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 하지?
2: 이건 알렉스 발자국 같은데? 또 이건 코끼리 발자국이고. 여기야!
0: 어, 잠깐! 함부로 들어갔다가 우리도 갇히면 어떡해. 차라리 미로의 드론을 띄우고 내 퍼피 패드로 먼저 찾아보자.
2: 좋은 생각이야.

0: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 따라와.
1: 할아버지, 제이스 드론이에요. 커피 구조대가 여기 왔어요.
2: 잘왔다. 잘왔어.
1: 보인다. 커피 구조대 이쪽이야.
2: 멈춰 알렉스. 무너진 벽에 올라가면 안 돼. 자칫하면 다쳐.
0: 맞아. 트래커, 알렉스 좀 꺼내줄래?
3: 알았어, 라이더. 케이블!

0: 알렉스?
1: 금방 갈게요, 할아버지. 체이스, 짚라인을 써.
2: 그래, 알았어. 럭! 짚라인!
0: 저기 좀 봐. 아기 코끼리가 아직 저 안에 있어.
3: 코끼리는 나도 트래커도 들기 어려워. 아기여도 워낙 무거워서.
1: 그럼 힘이 아주 센 친구를 불러야겠네. 러블, 지금 드론을 보낼 테니까 불도저 타고 미로로 와줄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말만 해. 뭐부터 들어줄까?
1: 코끼리를 꺼내게 무너진 저 벽들 좀 치워줄래?
4: 그런 것쯤이야.
2: 역시 러블이 최고야.
0: 언제 다 치웠대? 진짜 빠르다.
4: 내가 일을 좀 잘해. 멋지지?
5: 고마워, 덕분이야. 다 같이 17마리나 찾아냈어. 이젠 18마리네.
6: 나랑 알렉스,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보답으로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단다.
1: 아이, 뭘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6: 승강기.
7: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2: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1: 밀크는 졸립대.
2: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1: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2: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1: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2: 안녕히 주무세요.
1: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0: 어?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어? 어,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0: 안녕하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마는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4: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0: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따다. 하늘 높이 날아라. 어우, 야배.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4: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얘들아, 잠깐.
0: 왜? 마음이 바뀌었어?
4: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뭐?
4: 뭐?
0: 어? 이 소리는 혹시
5: 새로운 친구?
0: 어, 달림아, 어디 가?
5: 친구.
0: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어? 어디 어디? 뭐지 뭐지?
4: 나야?
0: 우리 집 뒤에 고양이들이 있어!
4: 어떡해 어떡해! 쉬, 어? 그렇게 떠들면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아야.

0: 가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 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봐.
2: 어?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2: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2: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1: 그런데 이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3: 아,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4: 자.
2: 와, 이제 다 나왔나 봐.
3: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 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4: 아, 그런가 봐요.
2: 맞아요.
5: 너무 귀여워.
2: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5: 초코? 아, 비가 초콜릿색이라서?
2: 응.
5: 그럼 밀크랑 초코네? 밀크초코.
2: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3: 초코? 아, 좋은데.
2: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글쎄.
2: 네? 왜요?
0: 초코도 아직 아긴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0: 미안해, 초코야.
1: 어?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0: 초코는 이제 없지.
1: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2: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초코! 초코!
0: 초코는?
2: 초코야! 나 보려고 왔구나.
1: 달림아, 신발 신고 나가.
2: 어?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초코가 왔어요!
3: 아, 그러네.
2: 정말 보고 싶었어.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예! 달림아! 우리 왔어!
3: 어서와 얘들아!
4: 써니야,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3: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할 때도 맨날 일하거든.
5: 난 캠핑은 처음인데.
1: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6: 그럼 아주 신나고 재밌지. 자,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해볼까?
1: 네!
4: 얘들아, 같이 가.
6: 우선 텐트부터 치자. 가만히 있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5: 아,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6: 그래? 어디? 옳지!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1: 어서와! 오늘 밤 우리들 집이야!
6: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1: 와, 물총이다.
6: 창고에 있더구나.
1: 뿅뿅.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5: 물에 젖는 건 싫은데.
1: 그래도 재밌잖아. 아, 공격이다.
4: 자고.
5: 그렇다면.
1: 받아라!
6: 에? 아이고!
4: 죄송해요!
6: 이 녀석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1: 밀크야, 맛있어?

0: 하지? 뭔가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4: 왜 그래?
2: 봤어? 방금 지나간 어? 검은 그림자!
3: 에이, 뭐가 있다 그래?
4: 뭐지? 무서워.
5: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간
4: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피어의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0: 맛있음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든든한데.
1: 내가 힘세고 강하긴 하지. 근데 귀여운 동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0: 안녕 슈퍼윙. 오늘 너희가 물건을 배달할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코끼리 보호구역이야. 꿀랍이란 친구 너도 기억하지 오기?
2: 물론이지. 꿀랍이랑 꿀랍 엄마, 코끼리들 모두 그대로네.
0: 근데 최근에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어. 아기 코끼리 파야가 새로 태어났거든.
1: 아, 진짜 귀엽다.
2: 그렇지. 문제는 방송국 촬영팀이 파야를 찍으러 오기로 했는데 파야가 겁이 많아서 계속 숨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결책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호기한테 실어뒀어.
0: 그럼 출동 준비.

0: 스트릿 파워 준비 발사! 해공지향 마이너 출발!
1: 여기야, 이거 봐, 파야. 너도 좀 흔들어 볼래? 우까꿍! 이리 나와, 파야. 어서.
2: 생각만큼 잘 안 되지?
1: 네, 잘 안 돼요. 아직도 제가 무서운가 봐요, 엄마.
2: 파야는 갓 태어났잖니. 아직 사람이 무서운 건 당연한 거야.
1: 어떡하면 좋죠? 방송국 촬영팀이 곧 도착할 거예요. 아,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루니야, 화끈한 모험 준비 완료.
1: 사와디카 슈퍼윙스.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엄마랑 코끼리들 모두 기억하지?
0: 사와디캅! 다시 만나서 반가워, 꿀라. 겁먹은 아기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 이게 도와줄 거야.
1: 우와, 예쁜 타이어들이잖아.
0: 타이어는 코끼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 파야도 분명 관심을 가질 거야.
2: 파야보다 다른 코끼리들이 더 좋아하는데?
1: 얘들아, 이건 파야 거야. 하나는 남겨줘.
3: 정말 귀엽다. 안녕.
1: 파야, 타이어 가지고 놀아볼래? 진짜 재밌어.

0: 역시 코끼리들은 타이어를 좋아한다니까.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1: 안녕하세요. 타이어를 찍으러 오셨죠?
0: 아, 맞아요. 빨리 귀여운 아기 코끼리를 만나보고 싶네요.
2: 근데 파야는 어디 있죠?
3: 파야는 바로 저기에. 어? 이상하네. 여기서 놀고 있었거든요. 또 숨어버렸네.
2: 어, 거기 있었구나.
0: 안녕, 파야.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3: 파야를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엄마?
1: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2: 내가 한번 달래볼게. 난 체조선수 출신이거든. 우아하게 빙글빙글 배업!
3: 우와!
2: 예? 이런!
0: 아니, 이쪽은 안 돼!
3: 우와, 파야가 나왔어요! 재밌나 봐요!
0: 빨리 촬영하시죠!
2: 좋아요, 찍습니다!

0: 끝났네요. 촬영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여기요. 이건 파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준비한 선물이랍니다.
2: 우와!
3: 고맙습니다. 파야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파야! 이것 봐! 널 위한 케이크야!
0: 어, 뛰는 것 좀 봐요.
1: 정말 좋아하네요.
0: 이런...
4: 제가 잡을게요. 보기 일렉트릭 스핀. 잡았다. 위기 탈출 성공. 케이크를 구했어.
3: 휴, 고마워 호기. 정말 다행이다. 기다려 파야. 먹기 전에 우선 촛불부터 꺼야지.
4: 어? 어, 근데 초가 어디 있지?
5: 어?
4: 어?
5: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4: 저기!
1: 불이다! 불이야!
3: 촛불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었나 봐!
6: 소방비행기 루니 출동! 난세 맡겨! 물대포 뿌리기 액션! 불길이 보호구역 쪽으로 번지고 있어!
4: 안 돼! 불길이 이쪽으로 빠르게 오고 있잖아!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 모두들 물러서세요!
6: 도움을 요청하자, 호기!
4: 월드 우주 문포! 비상이야! 슈퍼 일렉트릭 포드가 지금 당장 필요해!
7: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슈퍼 일렉트릭 포드! 발사!

0: 슈퍼 콤보가 변신! 우선 불길을 밀어내서 보호구역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해. 슈퍼 일렉트릭 물대포 액션!
1: 이제 내가 불길을 막을 도랑을 만들게. 슈퍼 일렉트릭 데모 글러브 액션!
2: 효과가 있어!
3: 파야랑 파야 엄마는 어딨지? 둘이 숲속으로 들어갔나 봐. 어떡해.
1: 걱정 마 꼴라. 우리가 무사히 데려올 테니까. 슈퍼 콤보 액션. 얘들아 어디니? 찾았다. 저기 앞에 있어. 여기 있었구나. 무서워할 거 없어. 여기 이거 좋아하지? 이제 집에 가자.
0: 내가 길을 만들게. 어?
1: 우와! 걱정하지 마. 이런 불을 끄려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0: 코끼리들 최고예요.
1: 정말 그렇구나. 멋진 코끼리 소방관 만세.
2: 일렉트릭 슈퍼미스와 코끼리들 오늘도 힘을 모아 문제 해결.
3: 진짜 감동적인 장면을 담았어요. 코끼리 소방대가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를 구하다니 말이에요.
4: 그러게,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이에요.
0: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파야.
5: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6: 안녕! 고맙다!
7: 슈퍼윙스! 임무 완료!
5: 몬스터 캐치 대결! 안녕, 큐리!
8: 안녕, 호기!
5: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8: 좋은 자세야, 호기! 과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9: 안녕, 슈퍼윙! 오늘 출동할 곳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야. 요즘 거기선 몬스터 캐치 게임이 유행이래. 근데 조셉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나 봐.
10: 왜냐하면 몬스터 캐치 게임은 AR 고글로 즐기는 게임이거든. 조셉한텐 고글이 없어서 몬스터를 보거나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책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호기한테 실어뒀어.
9: 그럼 출동 준비.
5: 일렉트릭 파워 충전. 일렉트릭 파워 준비. 뉴욕 센트럴 파크로 출발!
9: 몬스터 캣! 잡았다!
4: 우와!
9: 버스잖아!
11: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게 몬스터 캐치라는 거지?
8: 네, 고글을 쓰면 보여요. 저도 몬스터 캐치를 하고 싶은데.
5: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8: 그리고 난 큐리야. 실험 에너지 100% 충전 완료.
5: 뉴욕 센트럴 파크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안녕하세요.
8: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 캐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는 몬스터가 잔뜩 숨어있거든. 나도 잡아보고 싶어.
5: 그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8: 몬스터 캐치 고글이잖아. 야호, 나도 게임할 수 있겠다.
9: 거기서.
8: 신기하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보여.
4: 정말? 어딨어?
8: 저쪽에!
9: 멈춰!
8: 아, 나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고글도 따로 준비해왔지.
4: 고마워! 우와, 이제 나도 보여!
8: 우와, 진짜 귀엽다!
5: 어? 저건 제칼로비야! 잡으러 가자! 거기서! 넌 내 거야, 제칼롭! 몬스터 캐치! 야호! 성공이야! 내가 제칼롭을 잡았어! 살라멘더의 흔적이야.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어. 엄청 크네! 몬스터 캐치! 됐어! 몬스터를 더 많이 잡으러 가자! 곳곳에 숨어 있을 거야! 잡았다! 또 한 마리 잡았고! 우후!
11: 아, 더는 못 뛰겠어!
4: 조셉! 너 게임 정말 잘한다!
8: 지금까지 모은 몬스터를 보여줄 수 있어?
5: 그럼!
4: 우와! 정말 대단하다! 몬스터를 진짜 많이 모았네! 이 친구는 누구야?
8: 마지막 남은 몬스터야. 전설의 몬스터 그리폰이지. 무척 희귀하고 잡기도 힘들어.
5: 그리폰이 나타났어. 저기 연못 근처야.
4: 우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잡으러 가자.
5: 아빠, 쉬고 계세요. 그리폰을 잡아올게요.
11: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니렴.
5: 저기다, 다리 위.
4: 그리폰이 어디에 있지?

0: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니, 전설의 몬스터야?
1: 이 근처에 있을 텐데.
2: 그리폰이야! 몬스터 캐치! 그리폰이 공원 밖으로 날아가고 있어!
0: 놓치면 안 돼!
3: 올라타, 조셉!
0: 얼른 잡으러 가자!
4: 골든보이 오빠, 몬스터들은 어디 있을까?
5: 그건 나도 모르지.
4: 나 이 게임 재미없어.
0: 계속 쫓아가, 호기! 몬스터 캐치!
4: 저건 전설의 몬스터, 그리폰이야! 어서 가서 잡자!
3: 큐리, 그리폰을 앞질러서 길을 막아줘!
0: 알았어!
4: 서둘러, 오빠!
0: 멈춰! 이제 도망 못 쳐!
3: 준비됐어, 조셉?
0: 그럼, 몬스터 캐치!
3: 야호! 내가 잡았어!
5: 멈출 수가 없어!
1: 다들 괜찮아?
6: 안 돼!
1: 내 고글이 작동을 안 해. 잡은 몬스터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몰라.
4: 내가 곧 찾을 수 있어.
5: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뭐지? 진짜 제 칼로비 고글에서 튀어나왔어.
4: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1: 다른 몬스터들도 나오고 있잖아!
7: 저게 뭐지? 도망쳐!
8: 슈퍼 일렉트릭 포드 발사!
1: 내 고글이다! 됐어! 다시 잘 작동해! 이제 몬스터들을 잡아들일 수 있어!
4: 우와! 그거 재밌겠다! 우리도 돌게!

몬스터 캐치! 오싸모싸 냉동광선 발사! 조셉! 지금이야! 몬스터 캐치! 제싸! 도와줄게! 근접몬 잡아보시지! 몬스터 캐치! 이제 나무 몬스터는 그리폰 하나뿐이야. 어? 어?

0: 슈퍼윙스와 조셉! 오늘도 힘을 모아 문제 해결!
1: 아빠, 보세요! 제가 드디어 전설의 몬스터 그리폰을 잡았어요!
2: 대단한데? 아빠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3: 알지. 우리도 많이 도와줬다.
1: 그럼. 혼자보다 같이 잡으니까 훨씬 더 재밌었어. 우리 또 같이 몬스터를 잡자.
4: 정말이야? 좋지, 좋지.
5: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안녕!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승강길길!
7: 주물 상처엔?
8: 너무나!
9: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쥐설 마데카 설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뿌르고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3: 어서오세요 공주님.
12: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6: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7: 예. Yeah.
16: 포켓몬 태그스타.
18: 플렉소.
19: 플렉소. 얼마나 될까?
1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8: 플렉소.
1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도리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날 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마. 울지 말라고. 금방 올 거니까 걱정 마. 엽서 보내면 꼭 답장. 알지?

Thank you.

Yeah.

TV로 옛날 이야기 보고 있었어.

엄마!

그래, 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 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서 입고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곰아!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 곰아? 잠깐만, 내가 여기저기 금방 찾아볼게! 곰아, 어딨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킥동.
2: 얼굴 상처엔
0: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0: 덤덤한
3: 마데카 소리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행수와 대한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6: 순간킥킥.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가.
9: 안녕.
8: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콩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어? 피미야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피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우와!

0: 여기 가져왔어.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1: 오, 좋겠다.
2: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0: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2: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0: 우와, 빨리 보여줘.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0: 우와, 정말 크레파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0: 오, 크레파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수영했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군대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어이, 알려줘.
1: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2: 맞아. 선물이라고.
4: 왜요?
3: 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순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티미, 호빵 보여줘.
3: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알았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1: 우와!

0: 너무 잘 고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1: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잘 들어봐.
0: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산딸기 땄다 수리해야 해서 먼저 가볼게.
2: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3: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1: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3: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0: 괴물 나올 것 같아.
1: 안다뭐 이거. 그냥 나가자.
0: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2: 그 저에 있어.
3: 엄마야.
4: 오빠야, 저게 뭐야? 저니까 이 괴물.
5: 그래. 어, 얘들아, 잠깐만. 나야 나. 아, 콘이라고.
6: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5: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6: 이 소리였구나.
1: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5: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4: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5: 응? 같이?
0: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자. 콩순아, 아빠 좀 도와줄래?
3: 네, 지금 가요.
2: 자, 우와, 우리 콩순이 대단한데?
3: 어? 우와, 저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올게요.
2: 뭐? 아빠 도와준다며? 이런.
0: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
4: 얄미워. 현재 최.
0: 겨우 이거야. 공이 너무 느리잖아.
5: 야.
0: 지루하다. 지루해.
5: 나도 간다. 야.
0: 아무도 날 못 이길 걸.
4: 딱 한 골만 넣고 싶대.
0: 낭비하지 말고 너희도 와서 간식이나 먹어. 이게 뭐야?
3: 야! 야! 야호! 좋았어?
5: 공을 잘 받긴 하는데
4: 이상해 보이지?
0: 시간 낭비라니까. 지루해.
3: 좋아. 이제 감 잡았다고.
0: 졸려. 빨리 끝내자.
4: 자, 반대. 공수야, 반대.
3: 좋았어.
0: 연습 좀 했나 보네. 저,
3: 야호! 꼬린! 또 간다!
0: 뭐지? 아,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좋아, 좋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 다 보인다고! 감 잡았어!
3: 조강력 고승이 슛!
0: 잡을 수 있어!

0: 말도 안 돼.
1: 내가 이겼다. 정말 재밌어.
2: 공순이 최고야.
1: 코디, 괜찮아? 축구 진짜 재미있다. 다음에 또 하자.
0: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주고받 공순이, 다음엔 내가 반드시 이겨주겠어.
3: 규리, 이번엔 진짜 세계 천재. 잘 맞아야 해.
1: 왜요?
3: 어떡하지? 너무 세게 쳤나봐.
1: 너네 뭐해?
3: 내가 공을 너무 세게 쳐서 숲으로 들어가 버렸어.
1: 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럼 빨리 공 찾으러 가면 되지. 세상에 괴물이 어딨어.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 어때?
3: 좋아.
1: 얘들아, 공 찾으러.
0: 근데 어떻게 생긴 공이야?
3: 평범한 공인데 크기는 이만하고 색깔은 갈색이야.
2: 이만한 크기의 갈색 공.
1: 공순이 완장대. 오늘 우리 목표는 갈색 공. 발견하는 즉시 대장한테 보고하도록.
4: 네, 대장.

0: 맛있겠다.
1: 뭉치 안 돼.
0: 다들 괜찮아?
2: 괜찮아. 코디가 안 보여?
0: 코디!
1: 도와줘!
2: 코디!
0: 너 괜찮아?
1: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2: 대원대, 여기서 우리 목표물을 찾아보자.
1: 네.
0: 공이다. 아, 쇳덩굴이 똥이었네.
3: 큐리, 그렇게 뛰어다니면 위험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2: 찾았어. 다행이다.
0: 나도.
2: 공순이 완장대 공찾기 미션 성공!
0: 배고파.
2: 나도.
1: 집에는 어떻게 가지?
0: 맛있는 냄새.
2: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우리 아빠 떡볶이 냄새야!
1: 그럼 공순이 집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2: 그런 것 같다. 빨리 가보자.
4: 공순아, 가자.
5: 얘들아,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와. 깨끗이 씻고 어서 밥 먹자.
2: 네!
3: 야, 너네들만 먼저 가는 게 어딨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3: 얼굴 상처엔
5: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4: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6: 승환길길.
5: 주물 상처엔
6: 더운날.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8: 스쿨버스 내일 또 놀자.
19: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8: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18: 일상?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0: 커피 구조대와 남극 화성인.
21: 어, 게임하는 거 어때? 종목은 나 따라해봐.
22: 좋았어. 날 따라해봐.
20: 이거 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스카이.
21: 역시 이 동작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0: 내가 펭귄한테 배운 건데 한번 해봐.
8: 내 손가락도 네 지느러미처럼 얼었어, 월리. 그래도 파란 부리 알바트로스를 만나고 싶으면 남극에 와야 한다니까 어쩌겠어. 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와, 저새 진짜 예쁜데. 힘찬 날개지 좀 봐. 꼬리를 비틀어가면서 날개를 펄럭이는구나. 뭐야, 저 풍선이 왜 여기 있지? 탐험가 트래비스? 설마 저 열기구를 타고서 이 먼 남극까지 온 건가?
23: 트래비스의 신나는 여행 오늘 찾아갈 곳엔 이렇게 먼 데까지 간 탐험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요. 지구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여기죠. 바로 붉은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화성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 행성이 정말 온통 다 빨갛지 않나요?
8: 저러다가 열기구가 찢어지면 우리 탐험가 양발이 뚝 떨어지겠는데? 전속력으로 전진! 너 갑자기 왜 그래, 월리? 허, 그래, 더 들어갔다가는 빙하에 부딪히겠어. 이봐요, 트래비스 씨! 거기 열기구 위에 새 있으니까 조심해요!

0: 너무 멀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1: 안개가 짙어서 우주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줄 알고서 미리 우주 지도를 가져왔지. 자, 금성을 지나서 좌회전인가? 아니면 해왕성을 지나서 우회전해야 되는 건가? 뭐지? 이 불길한 소리는? 왜 이렇게 다 빨개? 그럼 여긴... 화살! 바로 그 붉은 행성을 내가 찾았어! 아, 물론 찾는 게 당연하지. 탐험가가 이런 거 하나 못 찾을까봐. 와, 대박! 구름도 빨갛고, 새도 빨갛고, 땅도 빨개! 근데 너무 빠르잖아!
0: 어떡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2: 자, 이번엔 사뿐사뿐 뿅뛰기다!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 뿅!
3: 네, 터보 선장님. 남극엔 잘 가셨어요?
4: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탐험가 트래비스 씨 알지? 그분 열기구가 터져서 저기 어딘가 묻혔는데 내가 가보고 싶어도 빙하에 막혀서 못 가.
3: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 뿅! 마음이 급하니까 발이 막 꼬여.
5: 마셜, 조심해.
2: 이 게임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사뿐사뿐 꽝.
5: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3: 바로 모여줘서 고마워. 탐험가 트래비스 아저씨가 열기구를 탄 채로 남극에 떨어지셨대.
6: 빨리 가야지. 꽤 놀라셨겠다.
3: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갈 대원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눈밭에 묻혀있는 아저씨 열기구를 찾아줘.
7: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언제든 출동.
3: 그리고 루키? 넌 연장으로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고쳐줘.
8: 초록에너지 출동!
3: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올수록 대단해. 화성이 빨간 별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갈 줄은 몰랐는데. 물론 불시착이긴 해도 이 정도 갖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아, 열기군 완전 맛이 갔네. 누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설마 꼬마 화성인?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머나먼 외계 문명하고 이렇게 첫 만남을 하다니. 안녕, 난 지구인이란다.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친구. 참, 혹시 내 열기구를 고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살았다! 이렇게 너만 따라오라는 거지? 꼭 저렇게 가야 하는 건가? 뭐, 화성이니까. 우와! 대박! 진짜 차가워!
1: 오, 저기 더버스 선장님 배야! 트래비스 아저씨는 저 빙하에 지나 떨어진 게 분명해. 에베레스트? 로키? 지금 바로 출동!

0: 아저씨 열기구를 찾았어.
1: 잘했어, 에베레스트. 지금 거기로 갈게.
0: 아저씨 거는 맞는데, 어디 가셨지?
1: 근처에 혹시 단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2: 우와, 구멍이 엄청 크게 났네.
1: 구멍을 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2: 여긴 허허 벌판이라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있겠지 뭐.
0: 라이더, 여기 흔적이 있는데 발자국 같아. 아저씨는 저쪽으로 갔나 봐.
1: 역시 에베레스트야. 우린 열기구를 고칠게. 넌 그동안 아저씨를 찾아볼래?
0: 알았어, 라이더.
3: 우와, 화성은 집안까지 다 빨갛구나. 여기 이 친구들이 가족인가 보지, 꼬마 화성이.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저 열기구 고치는 것 좀 도와줄래? 나수개. 이건 꼭 우리 지구의 생선 같은데. 냄새도 완전 생선이라고. 우리 지구하고 화성이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을 줄이야. 이걸로 열기구는 못 고쳐도 내 배는 채울 수 있겠지. 화성에도 회 떠주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야, 고마워. 우리 지구에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망했다.
0: 발자국이 동굴로 나 있어. 여기 안에 계신 건가?
3: 괜찮아. 다행히 난 탐험가가 되기 전에 응원단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자.
0: 아저씨!
3: 말도 안 돼! 버피 구조대가 나를 구하겠다고 이 머나먼 화성까지 달려와주다니!
0: 이 차로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차가 무거워서 위험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4: 접착제!
1: 자, 구멍 다 막았어.
0: 라이더, 여기서 아저씨를 찾았어.
3: 안녕!
0: 근데 내 차로 꺼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1: 알았어, 에베레스트. 도와줄 친구 보낼게. 러블, 호버보드를 타고서 트래비스 아저씨를 구하러 가줄래?
5: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걱정 마, 얘들아. 나가게 해줄게. 따라와. 이렇게. 서둘러, 러블.
5: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커피 구조대가 오니까 마음이 훨씬 놓여. 근데 난 화성의 중력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거든.
5: 어디요? 저 아저씨, 여기는 지구인데요. 일단 어서 제 보드를 꽉 잡으세요.
3: 그래!
1: 성공이야, 얘들아. 다 나온 거지?
3: 이런, 이건 꼬마 친구 소린데 아직도 저 동굴 안에 있나 봐.
0: 내가 갈게. 걱정 마, 구권해 줄게. 안 들어가네. 반대로 할까? 갈고리줄. 됐어, 나가자.
1: 됐다. 역시 에베레스트야.
3: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화성색이 왜 지구처럼 바뀌었지? 이제 빨갛지가 않아.
5: 아저씨는 여기가 남극인 줄 모르셔. 다른 별에 도착한 줄 아시나 봐.
1: 아저씨, 말씀드릴게.
3: 여기에도 공기가 있어.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배우고 진짜 저릿해. 설마 저거 내 열기구, 망가진 내 열기구까지 고쳐준 거야?
2: 완전 새 거 같죠?
3: 고맙다, 로키. 이제 내 우주 지도만 찾으면 지구로 갈 수 있어.
2: 아저씨, 죄송한데 그걸로 저 구멍을 때웠어요.
3: 신경 쓰지 마. 탐험가의 이 타고난 방향 감각으로 맞는 길을 찾아내면 되지. 길이 뭐 별건가? 내가 곧 길이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퍼피 구조대.
1: 별 말씀을요. 혹시 가시다
3: 다른 별에 추락하면 너희들을 부를게. 잘 가요.
6: 퍼피 구조대와 미로에 갇힌 탐험대.
5: 저기 봐. 아기 앵무새가 엄마랑 둘이 나는 거 보여?
7: 진짜 귀엽다. 앵무새를 새로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보겠지?
1: 도우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포터 할아버지.
8: 고맙기는.
4: 덕분에 차까지 얻어탔는걸. 안 그래도 알렉스랑 정글 타면 갈까 했어.
0: 맞아. 나는 오늘 본 거 전부 다 그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 그리고 있어.
1: 진짜? 지금 누굴 그리고 있는데?
6: 축 처진 뒤에 까만 점박이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2: 뭐야, 너잖아.
6: 오!
0: 카를루스, 흐레카!
1: 안녕, 얘들아. 어서와. 모두 잘 왔어.
0: 여기 멋진 그림은 뭐야, 형?
1: 아, 이건 지도야. 각자 어디서 앵무새를 셀지 표시해놨어.
6: 올해 나귀 앵무새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보게.
8: 우리는 여기로 가래, 로키.
5: 나다.
0: 난 여긴가.
8: 여기야.
6: 마셜.
4: 우린 어딜 가서 찾지?
6: 할아버진 이쪽이에요. 이 길만 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1: 아, 이제 가볼까요? 각자 찾아보다가 점심때 모이자.
9: 알겠다.
0: 이 나무 진짜 신기하다.
4: 알렉스, 너 지금 뭐해?
0: 저도 카를로스 형처럼 지도를 그리려고요. 보세요. 오늘은 멋진 게 보이면 다 그릴 거예요. 이 바나나 나무처럼 신기한 거. 오, 저기 있는 예쁜 꽃도요.
4: 좀 천천히 가.
0: 우와, 저 원숭이상 멋지다. 저것도 다 그려야지.
4: 알렉스, 잠깐. 하, 멋진 지도도 좋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0: 우와, 아기 앵무새다. 저 앵무새도 그려볼래요.
4: 야, 알렉스, 이리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0: 이 멋진 색깔 좀 봐.
4: 우리 이제 가던 길 갈까, 알렉스? 점심엔 돌아가야지.
0: 전 아까 샌드위치 싸웠어요.
4: 샌드위치는 왔던 길 찾고 나면 먹자구나.
0: 우와, 엄청 오래된 벽 같은데? 그릴 거 많겠다.
4: 어디가?
0: 별로 그릴만한 게 없어요. 저기로 가볼까요?
4: 이리 와.
0: 여긴 길이 막혀있는데요?
4: 미로인 것 같네. 여길 어떻게 나가지?
0: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요?
4: 벽이 다 똑같아서 어디 여기로 갈까?
0: 할아버지, 갇힌 거 아니에요?
4: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이런, 벽이 높아서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네.
0: 제가 할게요. 도와줘.
4: 네 소리를 들은 애가 또 있는데.
0: 오, 아기 코끼리다.
4: 그 샌드위치 냄새를 맡고 미로로 따라왔나 보네.
0: 아, 쟤를 따라가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하긴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지. 근데 얜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아까 전에 있던 자리잖아.
0: 맞다. 맨디한테 제가 그린 지도를 보낼게요. 여기 위치를 그리면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요? 맨디, 형들한테 이 지도 좀 전해줄래?
6: 원 베이비 페렛, 아기 앵무새 한 마리.
7: 아기 앵무새 두 마리.
6: 난 언제쯤 아기 앵무새 찾게 될까?
1: 뭔데 맨디? 혹시 이 그림 지도 아니야? 이건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같은데 미로에 갇혔다는 건가?
6: 정글에 미로가 있단 걸 난 왜 몰랐지?
1: 꽤 넓잖아. 일단 가보자. 어떤 미로든지 허피 구조대는 풀 수 있으니까. 허피 구조대 트럭분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6: Watch out, 마셜!
0: 지도 썰매 완전 좋을지도.
8: 허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하고 포터 할아버지가 깊은 정글 속 미로에 갇혔나 봐.
10: 살려줘.
1: 다행히 알렉스가 어떻게 가는지 지도를 그려서 보내줬어.
6: 나 저 이상한 바나나 나무 알아. 길에서 꽤 떨어져 있어.
1: 그럼 거기부터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트래커. 넌 귀가 밝으니까 지프차로 알렉스랑 할아버지를 찾아줘.
10: 다 들린다. I'm all ears.
1: 그리고 체이스, 넌 드론을 날려서 울창한 밀림을 좀 수색해줄래?
8: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알렉스가 지도에 그린 거랑 똑같아. 좋아, 이대로면 두 사람이 있는 미로를 금방 찾겠어. 그 다음에 그린 건 이 빨간 꽃 같은데?
1: 이 정글에 피는 꽃이 얼마나 많은데 정확히 그 꽃을 찾기는 쉽지 않을걸?
0: 그렇다면 더 빨리 훑어봐야겠네.
2: 나한테 맡겨줘. 드론! 아니, 색깔이 달라.
3: 우와! 이거 왜 거기서 나와?
0: 어, 알렉스가 지도에 그려놓은 게 저 꽃 같은데? 가보자! 맞아, 알렉스가 그린 꽃.
1: 라이더, 저기 봐! 원숭이 상이야!
0: 완전 똑같아. 미론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4: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본데?
1: 사이렌! 분명히 퍼피 구조대예요!
5: 여기! 여기!
4: 조용해진 걸 보니까 밖에 안 들리나 봐.
1: 큰 소리면 코끼리 힘을 빌려볼까요? 얘들아, 이 소리 들려? 뭔가 이상해. 하나는 아기 코끼리 소린데 코끼리도 아니면서 코끼리 흉내를 내는 나머진 누구지?
0: 혹시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아니야? 가서 확인해보자. 만세! 미로를 찾았어.
2: 누가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들고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1: 커피 구조대가 우리가 낸 소리 들었을까요?
6: 알렉스 목소리야!
0: 좋았어! 찾으러 가자. 아, 근데 어디로 가야 하지?
2: 이건 알렉스 발자국 같은데? 또 이건 코끼리 발자국이고 여기야!
0: 어, 잠깐! 함부로 들어갔다가 우리도 갇히면 어떡해. 차라리 미로의 드론을 띄우고 내 퍼피 패드로 먼저 찾아보자.
2: 좋은 생각이야.
0: 오! 저기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 따라와!
1: 할아버지! 제이스 드론이에요! 퍼피 구조대가 여기 왔어요!
4: 살았다! 살았어!
1: 보인다! 퍼피 구조대! 이쪽이야!
4: 멈춰, 알렉스! 무너진 벽에 올라가면 안 돼! 자칫하면 다쳐!
0: 맞아! 트래커, 알렉스 좀 꺼내줄래?
7: 알았어, 라이더! 아! 케이블!

0: 알렉스?
1: 금방 갈게요, 할아버지. 체이스, 짚 라인을 써.
2: 그래, 알았어. 럭! 짚 라인.
0: 저기 좀 봐. 아기 코끼리가 아직 저 안에 있어.
2: 코끼리는 나도 트래커도 들기 어려워. 아기여도 워낙 무거워서.
1: 그럼 힘이 아주 센 친구를 불러야겠네. 러블, 지금 드론을 보낼 테니까 불도저 타고 미로로 와줄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말만 해. 뭐부터 들어줄까?
1: 코끼리를 꺼내게. 무너진 저 벽들 좀 치워줄래?
3: 그런 것쯤이

0: 나온 거 축하해, 코끼리야.
1: 역시 러블이 최고야.
2: 언제 다 치웠대? 진짜 빠르다.
3: 내가 일을 좀 잘해. 멋지지?
4: 고마워, 덕분이야. 다 같이 17마리나 찾아냈어.

0: 이젠 18마리네.
1: 나랑 알렉스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보답으로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단다.
0: 아이 뭘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세요.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덤벤말.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7: 안녕, 수학 공부 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커피 구조대 웨이터 곳을 막아라.
3: 짐 들어줘서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배달이 늦을 뻔했거든. 뭐지?
2: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게다가 저 상자는 혼자 들긴 너무 크고요.
4: 여기 뭐가 들었을까? 뭔지는 몰라도 엄청 멋진 게 있겠지? 아님, 맛있는 거면 더 좋겠다.
3: 안녕하세요, 실장님. 택배가 여기 딱 왔습니다.
5: 오, 내가 보낸 그 접시가 왔나 보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6: 네가 먼저 해볼래?
7: 좋아, 이게 뭔지 맞춰봐.
8: 귀여운 토끼 쓰다듬기?
7: 지렁이한테 인사하기지?
6: 잠깐! 야구 아니야?
7: 맞았어, 주마! 이번엔 네 차례야.
6: 좋아, 그럼 이거 모으게.
7: 혹시 큰 젤리 위에 올라가서 춤추는 거?
8: 정답! 파도 타기!
6: 정확히 딱 맞췄어.
7: 뭐? 그건 내가 젤리를 볼 때 표정인데.

0: 이제 진짜 체스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어우, 완전 쏟았네.
1: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키우다.
2: 아, 누가 이 로봇 좀 말려줘요. 멜빵끈 다 닳겠어.
1: 키우다, 키우다.
2: 뭐야, 눌렀는데 왜 안 멈춰?
1: 키우다.

0: 범위 구조대 불러야겠어.
1: 럭키, 러블, 내가 뭐 하게?
2: 발에 붙은 껌때기?
3: 개미 안 붙었나 보기?
4: 네, 포터 할아버지, 웬일이세요?
0: 빨리 좀 와줄래? 이번에 산 웨이터 로봇이 고장났나? 아무거나 막 닫고 있어.
5: 치우자, 치우자.
0: 저러다가 큰 사고 날 것 같아.
4: 알겠어요, 포터 할아버지. 저희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3: 마셜, 조심해!
1: 정답은 축구! 맞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이번에 포터 할아버지가 산 로봇이 골칫 덩어리가 되어버렸나 봐.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먼저 운전하시는 분들을 도와야 돼. 그래서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고깔이랑 확성기로 교통이 혼잡한 길을 다 정리해줄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너는 차선을 새로 긋고 표지판을 설치해서 어디로 차를 몰지 안내해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놈의 로봇 얼른 너. 잠깐! 아, 제 로봇 때문에 죄송해요. 거기서!
1: 지우장!
0: 이게 웬 난리나?
2: 실수! 고깔이랑 확성기로 여기 교통부터 우선 정리해줄래?
3: 랭! 고깔!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2: 좋아. 로키는 새 차선이랑 표지판으로 길 안내를 해줘.
4: 쓰고 또 쓰고! 재활용 천재! 집게판!

0: 둘 다 수고했어. 이제 그 로봇만 찾아내서 막으면 되겠다. 네, 시장님.
1: 어, 도와줘.
2: 키우자.
0: 어, 포터 할아버지네 로봇이네.
1: 내 귀한 접시에 빼앗으려고 하잖아. 어, 이러다간 깨트리겠어.
0: 지금 바로 갈게요.
2: 키우자.
0: 제스, 그물로 저 로봇을 막아줘.
3: 그물?

0: 접시를 쫓아가. 루킨, 가서 저 로봇을 꺼주고.
1: 알았어.
2: 걱정 마, 라이더.
3: 어, 이런. 안 돼. 조심해. 난 못 보겠어.
0: 러블, 구대 시장님이 아끼시는 접시가 깃대 위에 올라갔어. 네가 와서 크레인으로 조심해서 내려줄래?
1: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키우자, 키우자!
4: 세상에!
0: 이제 살살 내리면 돼.
3: 제발 조심해줘.

0: 쫓아가자! 우와! 접시란 접시는 아주 여기에 몽땅 다 쌓아놨네.
1: 저 접시를 내리려면 우선 로봇을 어떻게 끌지 방법부터 찾아야 해.
2: 로봇을 잡을 순 없나? 그럼 제어판 열고서 꺼버리면 되는데.
1: 어, 그러면 되겠다. 저 로봇은 닦는 게 취미니까 여기서 더럽게 하고 있으면 다 끌어오지 않을까?
0: 진짜 기발한 방법이야, 라이더. 마침 저쪽에 딱 진흙탕도 있고.
2: 꼭 저걸 묻혀야만 할까?
1: 다른 수가 없잖아.
2: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꼭 성공해야 할 텐데.
3: 채우자, 채우자.
2: 왔다! 드라이버 작동!
3: 채우자, 채우자.
1: 정말 잘했어, 로키. 이제는 저 접시들만 돌려주면 되겠다.
0: 그건 나한테 맡겨. 다 내릴게.
4: 고맙다. 내 귀한 접시 찾아줘서. 그것도 아주 딱 맞췄네. 점심 먹을 시간이잖니.
1: 여기요. 그럼 다 찾아준 것 같지?
5: 고장난 로봇 찾아줘서 고맙다. 사고 친 것도 다 복구해주고.
1: 별 말씀을요. 혹시 웨이터봇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6: 저렇게 말썽부리는 로봇은 당장 반품해버리세요.
5: 아니요. 실은 로키랑 제가 손봐서 그냥 놔둘까 하는데요.
3: 어서오세요. 대박 맛집 포터 식당입니다. 어서오세요. 대박 맛집 포터 식당입니다.
0: 퍼피 구조대, 바이 폭풍을 막아라!
7: 역시 포터시 파이 냄새는 정말 끝내준다니까요.
5: 뭘요? 참, 이번에 새로 산 대형 오븐인데 이걸로 공짜 파이를 모두 다 하나씩 드릴 수 있겠네요.
0: 우와! 내 사랑 파이.
4: 오, 그럼 우리 거는 크림 옥수수 커스터드 파이로 주실 수 있나요? 치카레타의 최애죠.
5: 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 1등 대원들은 어떤 파이를 먹고 싶니?
0: 저희는 강아지 간식 파이요.
5: 그래, 좋아.
8: 만세!
5: 오, 벌써 다 구워진 것 같네요.
2: 우와,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지?
7: 저 문이 찬 공기를 만나서 생긴 거란다.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를 뚫고 나오면 공기가 돌면서 저런 바람이 생기지.
2: 대박!
0: 진짜 신기하네요.
5: 자, 이제 됐다. 너희들한테 줄 공짜 파이도 금방 나올 거야.
2: 가서 애들한테 말해주자.
7: 방금 전에 파이를 공짜로 준다고 한 거 맞지? 이 딸기 파이 줘요. 피칸 파이랑 초콜릿이랑 또 어, 저건 참치? 이건 빼고요. 어, 그래. 참치 파이도요?
5: 저기, 죄송한데요. 파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라서요.
7: 하나씩은 맞아요. 종류별로.
5: 아, 이거 너무 뜨거운데. 죄송하지만 식어야 하니까 참으세요.
7: 참아? 내가 안 기다리고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자, 지금이 기회야. 잘 들어. 내 환풍기로 저 파이들을 아주 빠르게 식힐 거야. 그런 다음 누가 오기 전에 전부 싹 쓸어가는 거지. 아, 생각처럼 빨리 안 식잖아. 나는 지금 먹어야겠다고. 세 개 틀어. 제일 세 개 틀라니까. 어, 좋아. 그럼 내가 하지. 라즈베리. 어, 어, 어. 아, 어. 안 되겠다. 도망쳐.
5: 야, 저건 내 아인가?
4: 내 젤리! 오기 전에 다 피해요! 오, 이게 웬 난리라! 라이더를 부르자!
2: 잎들이 팽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9: 멋지다!
2: 우와.
0: 나도 해볼래!
2: 우와.
1: 뭐야, 다 묘기하는 거야? 그대 시장님, 어디세요?
8: 난리가 났어. 포터 씨가 구운 파이랑 함께 이상한 회오리 바람이 생겼는데 거의 폭풍이거든. 그래, 파이 폭풍이 더 맞겠다.
1: 세상에.
8: 온 마을에 파이들이 계속 날아다녀. 빨리 와줘.
1: 걱정 마세요.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0: 뭐야? 부딪힐 것 같아, 마샬.
10: 딩동, 혹시 이 밥그릇 배달시키신 분?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포터 할아버지가 만든 파이들이 폭풍에 휩쓸렸대. 마을을 다 휘젓고 다녀서 사방으로 파이가 막 날아다니나 봐.
2: 저 맛있는 파이가 어쩌다가 저렇게 무시무시해졌지?
1: 자세히는 몰라. 출동해서 알아봐야지.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 써서 폭풍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줘.
0: 파이 단속 교통경찰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고장난 걸 발견하면 연장으로 고쳐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마셜? 넌 파이에 맞아서 더러워진 것들을 물대포로 깨끗하게 씻어줘.
3: 준비 끝! 멍멍 소방관 작전 시작!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이 봉투가 좋아. 고맙다.
1: 한바탕 폭풍이 다 휩쓸고 갔네요.
0: 버피고 조대, 드디어 왔구나.
2: 내가 산 대용 오븐 때문에 이게 웬 난리람. 대체 뭔 문제인지 모르겠네.
3: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너무 강력한 현상이라서 이상한데 기상 관측기로 어쩌다 저런 큰 폭풍이 생겼나 알아봐야겠어.
4: 와, 전부 파이 폭풍이 이렇게 한 거라고?
5: 얼른 알려줘야겠어. 확성기.
3: 고마워, 체이스. 마셜, 동상을 씻어줄래? 루킨, 저 가로등을 고쳐주고.
6: 물대포 발사!
0: 훨씬 더 낫네.
3: 좋아하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파이 폭풍은 왜 생긴 걸까?
7: 호두둑 소리가 나는데? 들었어, 켈리?
5: 케이티, 어서 안으로 피해! 곧 파이 폭풍이 여기로 올 거야!
7: 파이 폭풍이 뭔데? 어?
8: 저거!
7: 이게 다 뭐야? 엉망이네.
5: 라이더! 파이 폭풍 때문에 KT 가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
3: 우리가 갈게! 넌 계속 방송해줘!
5: 알았어, 라이더!
3: 금방 고쳐줄게. 마셜, 로킬, 지붕에 올려줘.
6: 알겠어. 아! 사다리! 집게팔! 씻는 건 내가! 아! 물대포 발사! 어, 미안해, 로킬.
4: 난 파이 하나도 안 묻었거든. 어, 라이더! 저기 앞쪽에 파이 폭풍이야. 지금 바다로 가는데.
3: 가게는 이따 와서 마저 닦아줄게. 가자, 얘들아!
5: 터보 선장님! 파이 폭풍이 이쪽으로 온대요!
1: 여기? 일단 들어가자! 안 돼! 내 기상 관측기가!
6: 제가 잡을게요, 선장님! 아! 사다리!
1: 괜찮아?
3: 파이 폭풍이 왜 생긴 건지 알아내셨어요?
1: 그럼 오븐에 구운 파이 주변은 꽤 뜨겁잖아. 만약 갑자기 찬 바람이 닿으면 공기가 빙빙 돌게 되는데 이 소용돌이 안에 따뜻한 파이가 계속 있는 한 끝없이 계속 돌지.
3: 그런데 찬 바람이 어디서 불었을까요?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5: 라이더, 다시 시내로 가는데?
3: 모두 가자.
9: 저걸로 줘요. 아까 1차로 구웠던 건 다 망쳤으니까.
5: 여러분, 그 파이 전부 치우고 안으로 피하세요. 곧 파이 폭풍이 와요.
2: 아직 옮기기에는 너무 뜨거워.
9: 오, 내가 좀 도와드려요, 얘들아.
1: 오, 갑자기 엄청 쌀쌀해졌는데.
3: 찬 바람이 저기서 나온 거구나. 또 폭풍이 발생하기 전에 꺼야겠어요.
1: 근데 저 폭풍은 안에 파이가 계속 들어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아.
3: 그럼 파이를 전부 없애버리지 뭐. 스카이, 러블, 바로 와줘.
6: 파이를 잡는 스카이!
10: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어서와, 얘들아. 스카이, 러블을 위로 들어올려줘.
6: 알았어. 후크!
3: 이제 저 파이 폭풍 안으로 천천히 러브를 내려주면 돼.
11: 파이 폭풍 안으로? 이렇게 바람이 센데 정말로 내려가?
3: 걱정 마. 폭풍의 중심은 고요하니까 일단 들어가면 삽으로 파이 전부 쳐내줘. 파이가 줄어들면서 회전이 멈추게.
11: 뭐 그래. 삽. 좋아. 시작한다.
5: 폭풍이 멈췄어!
3: 예!
2: 오징어 파이야. 오늘도 정말 고맙다, 퍼피 구조대.
3: 아니에요. 혹시 또 파이들이 하늘로 날아다니면 저희 불러주세요.
2: 자, 여기 딸기랑 강아지 간식을 넣은 파이. 널 위해 만든 거야.
12: 만세!
9: 그렇게나 고생하고도 끝까지 파이 하나를 못 봤다니 말이 돼? 우와, 나도 파이 있다. 아, 오, 참치 파이야.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2: 순간기계.
8: 주물 상처엔
1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키키키키.
15: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

0: 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6: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5: 밀크는 졸리대.
6: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5: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6: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5: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6: 안녕히 주무세요.
5: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0: 어?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3: 빠빠.
0: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마는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1: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날아라. 날아라. 날아라. 오우야.
2: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0: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어, 얘들아, 잠깐.
1: 왜? 마음이 바뀌었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3: 뭐?
1: 뭐?
3: 어? 어? 어? 이 소리는 혹시...
4: 새로운 친구!
1: 어, 달림아, 어디 가?
4: 친구.
2: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1: 어? 어때? 뭐지?
0: 어?

이렇게 떠들면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으야, 으야.

0: 가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2: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 안에?
3: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 봐.
2: 어?
1: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1: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1: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3: 그런데 얘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4: 아,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5: 자.
1: 와, 이제 다 나았나 봐.
4: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5: 아, 그런가 봐.
1: 맞아요.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2: 초코?
1: 아, 귀가 초콜릿색이라서?
2: 응.
1: 그럼 밀크랑 초코래? 밀크 초코.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4: 초코? 아, 좋은데.
1: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미안해, 초코야.
1: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짜자!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4: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초코! 초코!
2: 초코는?
4: 초코야! 나 보려고 왔구나.
3: 달림아, 신발 신고 나가.
4: 어?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초코가 왔어요!
5: 아, 그러네.
4: 정말 보고 싶었어.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아,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예!

0: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1: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 갈 때도 맨날 이러거든.
0: 난 캠핑은 처음인데.
2: 아,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3: 그럼 아주 신나고 재밌지. 자,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해볼까?
1: 네!
0: 얘들아, 같이 가!
3: 우선 텐트부터 치자. 가만히 있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0: 아,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3: 그래? 어디? 옳지!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1: 어서와! 오늘 밤 우리는 집이야!
3: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2: 와, 물총이다.
3: 창고에 있더구나.
2: 평평,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0: 물에 젖는 건 싫은데.
2: 그래도 재밌잖아.
1: 아, 공격이다.
0: 자고. 그렇다면.
1: 받아라!
3: 에? 아이고!
2: 죄송해요!
3: 이 녀석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1: 미크야, 맛있어?

0: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0: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1: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2: 응? 왜 그래?
0: 봤어? 방금 지나간 어? 검은 그림자!
1: 에이, 뭐가 있다 그래?
2: 뭐지? 무서워. 역시 번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0: 어? 이제 괜찮은데?
2: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0: 어떡해! 언제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야! 어떡해!
2: 미크야, 어디 가는 거야?
3: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0: 뭐?
4: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4: 응?
3: 여기서 본 별들이 다 있어요!
2: 우와, 별똥별이다!
1: 너무 예쁘다.
2: 어? 얘들아, 늦어서 미안.
1: 아빠! 엄마!
5: 마당 캠핑 재밌었니?
1: 네! 엄청!
2: 그래?
1: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5: 어? 괴물이라니?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킥킥,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숙소에 가자.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5: 승강기!
6: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치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에코의 요술이 동요.

0: 박스.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4: 포켓몬 태그스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안녕, 하 아저씨야. 하 아저씨와 함께하는 뮤직 박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뮤직 박스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 두근두근. 벌써 신나는데? 그럼 박스를 한번 골라보러 가볼까? 야! 아, 첫 번째 박스는 첫 번째 박스는 너로 골랐어. 자, 그럼 두 번째 박스를 그래. 결정. 자, 하나만 더 골라볼까? 오, 귀여운 박스인데? 오케이. 자, 오늘은 박스를 세 개나 골랐어. 기대되지? 그치?

0: 오늘 박스는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오늘 박스
1: 몇 개예요?
0: 세 개야, 세 개.
1: 세 개. 아!
0: 자, 이거는 지우까. 그리고 이거는 정혜빈 거고. 아저씨가 제일 크니까 아저씨가 제일 큰 거 가질게. 알았지?
1: 진짜 세 개네.
0: 이건 어떤 박스일까 궁금하지?
1: 네.
0: 그러면은
1: 흰채고 흰채 여기 있다.
0: 어,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뜯어볼까?
1: 네.
0: 그러면 정혜빈 거부터 뜯을까?
1: 네.
0: 어? 자, 짜자잔.
1: 짜잔.
0: 우와.
1: 이름 신발?
0: 자, 그럼 지우도 한번 뜯어볼까?
1: 하나, 둘, 셋.

0: 짜잔.
1: 쟤는 뭐야?
2: 리듬 신발. 어, 다 리듬 신발인가 봐. 어? 어, 나도 리듬,
1: 리듬
2: 신발인가?
1: 신발이야? 리듬 신발이야. 나 리듬 신발. 짠.
2: 리듬 신발이야. 다 리듬 신발이네. 상자를 열어볼까?
1: 네, 좋아요.
2: 아니야. 리듬 신발이 뭐야? 리듬 신발. 뭐야?
1: 저 불빛 났어요, 저.
2: 이게 뭐야?
1: 리듬 신발인 것 같아요. 어잉?
2: 리듬 신발, 이게 그냥 신발 아니야?
3: 그냥 신발이 아니라.
1: 뭐야, 이거?
2: 그냥 신발이야.
1: 맞아.
2: 자, 그럼 안 하면 신어보자. 갖고 나와봐봐.
1: 네, 갖고 신어보자.
2: 대신 이게 왜 리듬 신발이지?
1: 글쎄.
3: 이거 불빛 신발 아니야?

0: 오, 잘한다, 너네.
1: 와.
0: 이게 그래서 리듬 신발인가 봐.
1: 이게 똑같이 따를 수 있나 봐요.
0: 그러니까.
2: 이게 그러니까 리듬 신발이구나.
0: 그렇지. 쿵쿵쿵 한번 더 해볼까? 시작. 쿵쿵쿵. 쿵쿵쿵이 빨라졌어. 시작.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1: 쿵쿵쿵.
0: 쿵쿵쿵.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
1: 네. 네.
0: 와, 니가 진짜 잘한다.
2: 아저씨,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칠?
0: 와.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따따 노래 노래 노래 노래 쿵 따따 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쿵 따따 쿵 어렵지?
1: 네.
0: 아저씨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할 수 있는 쉬운 리듬부터 좀 주세요.

0: 우리에게 멋진 리듬을 보여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리듬 신발을 신는 리듬의 신 쿵쿵따 락커. 어허, 멋진데요. 오, 이런 삼촌 역시 최고. 오늘 공연박스에서 함께할 리듬 따라해볼까요? 친구들도
1: 위로라!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박스가 도착해 있어. 이 중에서 어떤 박스를 고를까? 재밌겠다. 오호, 재밌는 박스 발견, 재밌는 박스 발견. 기다란 상자가 있네. 그래, 오늘은 너로 결정. 자. 우와, 우와,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 궁금해. 오케이. 오늘은 바로 야! 통통통. 안녕 친구들.
1: 안녕.
0: 자, 우리 지유 정음이랑 함께 뮤직박스를 한번 공개해 볼까?
1: 네.
0: 오케이.
1: 네. 저쪽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 야 너무 길어.
0: 이게 뭘까? 엄청 길지?
1: 네, 그런데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어? 그거 뭐가 들어있을까?
1: 통통이. 통통이?
0: 자, 그러면 얼른 뜯어볼게.
1: 네. 뭐야?
0: 짜잔!
1: 뭐야?
0: 저기 있어봐. 있어봐. 아저씨 뭐요? 몰래 한번
1: 왜요?
0: 볼게.
1: 왜요?
0: 몰래 한번 볼게? 오, 대박! 아, 아무래도 이게 필요하겠다. 아, 이게 왜 있냐 했더니 이게 필요하겠네. 자, 그러면 정엽이랑 지유가 하나, 둘, 셋 하면 삼촌이 이걸 부어볼게.
1: 네.
0: 알았지? 시작!
2: 하나!

0: 빨리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이쪽으로 한번 굴려볼까? 자, 왼쪽으로 한번 굴려보자. 자, 정은비도 소리 안 나게 굴려봐봐.
1: 엄청 살자.
0: 자, 왼쪽으로.
1: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하얀색으로 같이 하세요.
0: 그래. 하나, 둘, 셋. 우와.
1: 재밌다.
0: 재밌다.
1: 이번에는.
0: 이번에는 이렇게 튕겨보는 거 어때?
2: 네, 좋아요. 팅팅.
0: 통통 소리가 나지?
2: 이렇게 하면요.
0: 우와. 난 더 높이 해야지. 똥, 똥, 똥. 야,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제일 커.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지? 구워줄게. 짜잔.
1: 하나,
0: 둘, 셋. 똥, 똥.
1: 하나,
0: 우와, 똥똥 소리가 나.
1: 이렇게
2: 해주세요. 엄청 많이 들어봐요.
0: 어, 진짜?
1: 엄청 많이 들어요.
0: 시작. 똥, 똥. 그러면 얘들아, 네.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1: 대결?
2: 네. 어. 되게, 되게.
0: 누가 더 통통 잘 튀기나? 어때?
1: 네.
0: 알겠지?
1: 네.
0: 자, 그러면 내가 준비해줄게. 자, 일어나서.
1: 아, 선생님, 아직...
0: 자, 지금부터 정엽 선수 대, 지우 선수, 지우 선수 대 정엽 선수. 누가 더 콩 많이 튀기나? 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장에 입장해주시고요. 자, 시작하면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정엽 선수, 어, 정엽 선수가 안전하게 누가 더 통통 튀기나? 오! 4!
1: 주세요.
0: 3, 5, 둘 다, 5, 점점 속도가 빨라집니다. 2, 5, 잠깐만 빨라집니다. 어, 마지막. 어, 지우 선수, 정 선수, 어, 불꽃팀이야. 네. 1,
1: 네. 누가 잘 튀겨요?
0: 어?
1: 누가 1등이에요?
0: 누가 1등이냐면,

0: 자, 이번엔 오케이. 아저씨의 도전! 아저씨가 좋아하는 주황색 공을 골라봤거든. 이 주황색 탁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몇 개나 통통 칠 수 있을까?
1: Ready, go!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열네 번 됐네.
0: 공 어디로 갔지?
1: 여기요. 여기 또 맞아.
0: 공 어디로 갔지? 누구 본 사람? 대구르르르 통통통. 공은 어디로 갔을까? 대구르르 대구르르 통통통.

0: 통통통. 대구르르 대구르르 통통통. 탁구공아, 어디로 간 거니?
1: 탁구공처럼 실로폰도 통통통 통통 튀며 경쾌한 소리도 나지?
2: 네.
1: 자, 우리 같이 함께 연주 한번 해볼까?
2: 네.
1: 어때?
2: 네.
1: 좋았어. 이번엔 좀 더 신나게 통통통 한번 쳐볼게.

어? 어? 친구들! 공이 내는 퉁퉁퉁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소리. 공과 함께 하면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음악이 될지 너희도 궁금하지? 얼른 공을 따라가 보자.

통통통? 너 덕분에 즐거웠어. 고마워. 안녕.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선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 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재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우린 사이좋은 친구야.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 뭐 찾았대요? 뭐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Mr. Kidding, what are you doing?
1: Mr. Whirling, I'm jumping. Look at me. How is it? I'm good, yeah?
0: Well, you're not bad, but I think I can do pretty well myself with jumping.
1: Really?
2: Wow.
0: Ready?
1: Okay. Mr. Whirling, are you okay?
0: I can jump. I can jump.
1: I know you can.
0: I can jump.
1: I know you can.
0: I can't jump. I don't know what to do.
1: You can do it. I have a good idea.
0: Really? How?
1: Imagine a chicken in the sky.
0: I'll try it.
3: One, two, three, jump!
4: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칙동. 얼굴 상처엔
6: 승강킥킥.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1: 예!
10: 포켓몬 태그스타!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됐다! 됐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라주시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고소한 치즈 많이 들어가는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감자 컵전 만든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make potato pancake cup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potato pancake mix, 그 감자전 믹스요. We have eggs, 달걀, green onion, 파, shredded cheese, 치즈, bacon, cherry tomatoes, 방울 토마토, potato, 감자, jalapeno pickles, 그 jalapeno pickle요. And black olives. 네, 올리브도 들어갈 거예요. For our 감자 갑장, we need the potato. First, we need to peel the potato. 네, 우리 먼저 감자 껍질 베야 해요. We can use a peeler to peel the potato. But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하세요. We can peel this way, away from our fingers. 껍질 없는 감자 필요합니다. And now, our potato is peeled. And now, we thinly slice our peeled potato. 이제 우리 감자 잘라드려요. 우리 얇게, 길게 잘라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Let's cut like this. Okay. Now we turn it this way and we cut long strips like this. 우리 이렇게 긴 얇은 감자 스틱 잘라요. All done. Now we need to chop the other ingredients. First, let's chop the tomatoes. So we're going to cut the tomato in half, like this. One more time, in half. 큰 거 써도 돼요, 작은 거 써도 돼요. Up to you. 안 써도 돼요. Now we cut the green onion. First, we cut off the end. 그 밑에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버리고요. 이제 우리 얇게 잘라요. We can eat the white and the green.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we're gonna thinly slice all of the green onion. 그 반은 요리 안 해도 돼요. We don't need to cook the onion. It's going to be fresh at the end. 그리고 olives. We're going to cut our black olives into rings. 네, 우리 동그라미 링은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올리브 맛은 좀 강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안 넣어도 돼요. 아, 그리고 할라페뇨 피클은 안 잘라도 돼요. 벌써 누가 잘랐어요. 마지막은 우리 베이컨. Let's cut our bacon into bite-sized pieces. 네, 한입 먹을 수 있는 베이컨 이렇게 잘라요. So, what do we do next? 짠짠짠! We have to make the pancake. 우리 감자전 만들어야 돼요. We put the potato pancake mix in the bowl. 우리 감자전 믹스 볼에 넣어요. 물도 넣고, we add the water. And now we stir. Keep stirring slowly.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요. Oh, so thick. And it smells like potato pancake. Ah. And then we will add the potato. 그 다음 우리 얇은 감자 스틱 넣을 거예요. Okay, we can add the potato. 하지만 왜 감자전에 감자 넣는 거 벌써 감자전 아니야? 아, 식감 되네요. 감자 스틱 넣었을 때 그 식감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감자 맛이 하고 감자 전 맛이 나올 거예요. I think it's ready. Now, we're going to put the potato pancake mix into these muffin cups. So, we put one spoon in each muffin cup.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Now, we're going to use a glove. 이렇게 그 컵 모양은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But make sure you make a hole each time. They are ready for the oven. 이제 오븐 들어가도 돼요. 180 degrees for 35 minutes. 180도 35분. We're going to put egg into the cups.
Egg 1. Egg 2. Egg 3. Egg 4. And now we whisk. And mix. Whisk, whisk, whisk. Now we're going to add the egg. We put egg into each cup.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냥 반만 정도. 이 사이즈는 되게 귀여워요. We add the cheese. Cheese. Woohoo! Cheese 좋아하는 친구 많이. And bacon. 네, 저는 bacon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쓸 거야. Bacon like this. Oh, that's a lot of bacon. 이거 확실히 내 거예요. And more bacon. Yeah. Okay, it's ready for the oven one more time. Into the oven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다시 oven 들어갈 거예요. 10분 180도. The 10 minutes is up. Let's take a look. 이제 10분 다 됐어요. 준비됐다. Crispy bacon. Oh, 잘 나왔어요. We're not finished yet.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토핑 넣을 거예요. For this one, I'll add green onion. 이거 파 넣을 거예요. This one, pickles. This one, olives. This one, green onions and tomatoes. Cherry tomato. And this one, jalapeno. And olive. Our potato pancake cups are finished. 우리 감자 컵전 완성됐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파리! 너 왜 또 여기서 울고 있어, 너? 너 지난주에 멸종하지 않고 잘 살아보겠다면서 막 화이팅! 이러면서 갔잖아.
1: 그랬지.
0: 근데 무슨 일 있더더?
1: 너 멸종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해?
0: 새끼를 낳아야지.
1: 새끼를 낳으려면?
0: 새끼를 낳으려면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해야지.
1: 그치? 응. 근데 짝을 못 찾겠어.
0: 아이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고.
1: 그럼

0: 안녕. 나랑 짝꿍하자.
1: 싫은데.
0: 내가 과자 줄게. 내 짝 돼주라. 응?
1: 싫다고.
0: 너 나랑 짝 안 해준다고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난 아빠한테 이를 거다. 아빠.
2: 저런.
0: 이렇게 계속 짝을 못 찾다가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0: 이번엔 또 누구지?
4: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2: 그래, 노력하면 돼.
5: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짝을 찾으란 말이다.
0: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6: 그러게. 아, 우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짝짓기에 성공한 동물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더더?
0: 오, 좋아. 그러자.
7: 오케이.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지구의 동물들이여, 모두 모여. 뽀짜짜짜짜.
8: 간다. 기다려.
6: 생존 동물 해출동.
8: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마.
7: 그럼 지금부터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짝짓기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다죠.
0: 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줄 동물은
8: 파우어새.
9: 파우바오, 파우바오, 파우바오.
10: 안녕하세요, 파우어새입니다. 파우바오, 파우바오.
11: 이름 파우어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살며 세틴 파우어새, 보겔코 파우어새 등 10여 종이 있음.
10: 저희 파우어새의 짝짓기 비법은 바로 멋진 집짓기예요.
7: 멋진 집이요?
10: 예, 저희들은 짝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 아주아주 아주 멋진 집을 짓는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짓는 집이에요.
7: 어저저,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군요.
10: 네, 우리가 집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약 4,000개쯤 되죠.
0: 우와, 나뭇가지 4,000개?
10: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을 다 지으면 집과 정원을 꾸며요. 내 짝꿍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녹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고, 또 어떤 친구는 까만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죠.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꾸며요. 빨간 열매, 빨간 꽃잎, 빨간 음료수 캔.
0: 우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과 정원을 꾸미면 짝을 찾을 수가 있군요.
10: 아니요. 그렇게만 해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0: 에?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짝을 못 찾아요?
10: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암컷을 부르는 노래. 아, 암컷아, 어딨니? 이리 와. 왔다. 그렇게 암컷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이 찾아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땐 또 다른 암컷을 찾아야 돼요.
0: 그럼 바우엇의 방법으론 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10: 아, 제 친척인 극락조의 방법은 어떨까요?
0: 극락조?
7: 그 댄스왕 극락조가 친척이더더.
10: 예.
0: 극락조는 짝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0: 연습 많이 했나 봐요.
1: 그럼요.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2: 이렇게 해서 극락주는 짝짓기에 성공한답니다.
3: 우와!
2: 나도 춤 연습을 좀 해야겠어. 파우바우, 파우바우,
3: 저, 저도.
0: 난 손 비비기 댄스.
4: 저. 진정하시고요. 파우어셋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죠.
2: 알겠습니다. 봐봐, 봐봐, 봐봐.
4: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5: 흰말농개.
6: 마, 내가 마 흰말농개 아이가.
7: 이름 흰발농개. 바다 갯벌에 살고 있음. 큰 집게다리가 흰색이라 흰발농개라고 불림.
6: 저 흰발농개가 짝을 찾는 비법은 바로 이 커다란 집게다리 아니겠습니까? 마! 마!
4: 어허! 그 큰 집게다리가 짝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6: 이 세상엔 자기 짝을 찾는 수많은 수컷들이 있습니다. 마! 마! 짝을 찾기 위해 때론 다른 수컷과 싸워서 이겨야 하죠. 바로 큰 집게다리를 이용해서.
8: 그래, 집게다리로 한번 싸워보자. 이긴 사람이 개순씨의 짝이 되는 거야.
9: 좋아, 개순씨 심판 좀 봐주세요.
10: 알았어요, 준비. 자!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6: 이겼다. 이리 오시지요, 개순씨.
10: 개돌씨 축하해요. 완전 멋있었어요.
6: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짝짓기를 하러 동굴로 가시죠.
10: 좋아요.
0: 우와! 결국 용감한 흰발농개가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6: 맞습니다. 하니님도 꼭 용기를 갖고 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4: 파이팅! 흰발 농경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실 동물을 모셔보자. 바로 헤로세오.
11: 안녕하세요. 헤로세오예요. 헤로.
7: 이름 헤로새우. 몸길이 약 3cm. 사는 곳 바닷속 헤로동굴 해면.
4: 헤로새우님은 어떤 노력으로 짝짓기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11: 헤로새우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0: 에? 아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요?
11: 네. 헤로새우가 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헤로동굴 해면 덕분이에요. 헤로. 이게 바로 헤로동굴 해면이에요. 그물 모양의 해면 동굴이죠. 헤로새우는 아주 어릴 때 헤로동굴 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두 마리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데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인 거죠. 이제 우리 몸이 너무 커져서 이 해로동굴 해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
12: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먹이는 그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먹으면 되고.

0: 맞아.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 그물 안에 갇혀 살아도 좋아.
1: 어머, 당신.
2: 아하, 암컷 수컷이 함께 해로동굴 해면에 갇혀 있으니 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도.
0: 네, 우린 거기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요. 해로 해로.
1: 아가들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0: 새끼 해로 새우들은 몸이 작아서 해로 동굴 해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새끼 해로 새우들은 또 다른 해로 동굴 해면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짝과 평생을 살아가죠.
3: 근데요, 평생을 그물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지 않나?
0: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짝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 평생 갇혀 사는 것쯤은 참아야지. 안 그래요? 헤로 헤로.
2: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헤로 세우님도 자리해 주시죠.
0: 헤로 헤로.
2: 자, 파리, 오늘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3: 네,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4: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키우느라 애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멸종하지 않고 대대손손 살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2: 맞도죠, 맞도죠. 그럼 파리님도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짝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시겠도죠?
3: 그래야죠. 열심히 제 짝을 찾아서 짝짓기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짝짓기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응원하겠다도. 모두 모두
5: 화이팅!
6: 화이팅! 화이팅!
3: 아자, 아자!
6: 화이팅! 화이팅!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 상처엔
8: 승강기계,
7: 주물 상처엔
8: 덤덤마
9: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 조끼 고추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묘정들, 매일 아침 출동 준비하느라 바쁘지 않나?
4: 네, 박사님!
3: 그래서 내가 요정들 출동 준비를 돕고 싶은데, 딩딩!
4: 네!
3: 내가 아침마다 이를 닦아주면 어때?
0: 오, 좋습니다! 전 입냄새가 지독하니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3: 동동! 내가 아침마다 동동이 세수를 시켜주면 어때?
2: 좋습니다! 전 세수할 때 코만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 그만, 그만, 그만! 이 닦고 세수하는 건 스스로 해야지! 저기, 박사님! 전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을 못 신었는데 좀 신겨주실래요?
0: 너 그거 어제 신었던 양말 아니야?
1: 무슨 소리? 그제도 신었어! 박사님!
0: 박사님!
2: 저희 할 일은?
1: 저희가 할게요!
5: 좋았어! 그런데 자기 옷을 스스로 입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해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이 닦고 세수하기 스스로 잘 하고 왔나요?
2: 네, 네, 선생님!
1: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스스로 잘 하고 왔나요?
2: 네, 네, 선생님!
3: 어, 혜준아, 너 왜 대답 안 해? 너 옷 너가 스스로 안 입어? 에이, 설마. 우리 7살인데 그럴 리가.
4: 맞아. 나 혼자서 옷 잘 입어.
1: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스스로 옷 잘 입는 멋진 어린이네. 최고!
2: 최고!
0: 하지만 혜준이의 실제 모습은 달랐는데.

0: 혜준아, 오늘은 이거 입을까?
1: 네, 좋아요.
0: 그래, 얼른 갈아입고 나오세요.
1: 엄마가 입혀줘.
0: 아이고, 혜준이 옷 입을 수 있잖아.
1: 나 못 입어. 엄마가 입혀줘.
0: 아이, 참. 자. 티셔츠 제일 큰 구멍에 머리부터 쏙.
1: 머리 쏙.
0: 이쪽 팔도 쏙.
1: 팔 쏙.
0: 이쪽 팔도 쏙. 혜준이가 해봐.
1: 싫어. 엄마가 입혀줘.
0: 정혜준, 너 7살 되면 혼자 옷 입기로 약속해놓고서 이게 뭐 하는 거야?
1: 그래도 엄마가 입혀줘야 내가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 혼자 입었다가 제대로 못 입으면 어떡해.
0: 양말은 혜준이가 신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까지 혜준이 옷을 입혀줘야 하냐고. 아휴, 누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혜준이 옷 좀 입혀주면 좋겠네. 아휴.
2: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3: 이 악당 크크, 스스로 옷을 입지 않는 어린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혜준이를 만나러 가볼까? 악당 크크, 입혀줄게 로봇으로 변신! 나느냐, 입혀줄게 로봇. 혜준이 내 집으로 출발.
4: 아, 이래가지고 언제 가냐? 순간이동 해야겠다.

0: 자, 김치도 먹어보고.
1: 아, 옷에 김치 묻었어. 나 딴 거 입을래요.
0: 그래,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
1: 엄마가 입혀줘. 엄마가.
0: 아휴.

0: 나느냐? 옷을 입혀주는 로봇, 입혀줄게 로봇입니다.
1: 입혀줄게 로봇?
2: 엄마가 이 로봇 샀어요?
1: 아니,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그럼 아빠가 샀나? 아무튼 멋지다.
0: 뭐 멋있어? 크크크크크크크. 주인님, 제가 티셔츠 갈아입혀 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1: 이게 꿈인가? 아, 꿈은 아니네.
2: 나 이거 입을래.
0: 네, 주인님. 작동 시작. 임무 완료.
1: 어머, 로봇이 옷을 제법 잘 입히네. 역시 요즘 AI 로봇이 대세야.
0: 이제부터 매일 아침 8시 20분 주인님 옷을 제가 입혀드릴게요.
2: 우와, 좋다.
1: 아이, 뭐 로봇이 해주면야 나야 편하지.
3: 그날 이후 입혀줄게 로봇은 매일 같은 시간에 혜준이의 옷을 입혀주었고, 로봇 때문에 혜준이는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
0: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주인님, 발 좀 가만히 있어보시겠습니까?
2: 싫은데?
0: 참자, 나 입혀줄게 로봇이야. 8시 20분 주인님 옷 입을 시간입니다.
4: 귀찮아요.
0: 네, 주인님.
5: 그래, 내가 바로 이날을 기다려왔지.

0: 괜찮아! 8시 40분이야! 유치원 지각하겠다! 혜진아, 너 옷이 그게...
1: 주인님, 옷은 제가 입혀드렸으니까 유치원에 가세요. 얼른 빨리요.
0: 어, 알았어, 알았어. 혜진아, 잠깐만, 너 옷이...
2: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볼까요?
3: 네네, 선생님!
2: 어? 근데 혜준이는 왜 안 오지?
4: 저 왔어요, 선생님!
2: 어?
4: 늦잠 자서 늦게 왔어요.
0: 혜준아, 너 옷이...
4: 뭐야? 내가 왜 이런 옷을...
5: 입혀줄게 로봇이 나한테 이 옷을 입힌 거야. 으이, 진짜?
1: 주인님!
6: 잠깐! 넌 누구니?
1: 나느냐, 입혀줄게 로봇. 주인님, 제가 깜빡하고 주인님 양말을 안 신켜드렸네요. 자, 파일.
0: 정혜준, 너 로봇이 옷 입혀준 거야?
7: 너 지난번에 혼자서 옷 잘 입는다며.
4: 아니야, 나 혼자서 옷 잘.
1: 거짓말. 주인님, 혼자서 옷 못 입잖아요. 자, 팔을 내밀어요.
4: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스스로 옷을 입을 걸.

0: 화를 달라. 입혀줄게 로봇. 주인님을 끝까지 쫓아간다. 주인님을 잡아라. 아니, 행동대행 삼총사!
1: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라뇨? 누구신가요? 전 입혀줄게 로봇입니다만.
2: 크크! 어설픈 로봇 연기 그만두시지!
0: 연습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야?
2: 내가 진짜 로봇 연기를 보여주지.
3: 에? 동동,

0: 눕히지 말고 당장 사라져. 사라져.
1: 우와!
2: 내가 졌다.
3: 크크. 이제 우리가 널 무찔러주마.
2: 부부 물리치다뇨. 안 됩니다. 전 주인님께 양말을 신겨드려야 해요.
4: 우와, 전원 꺼졌다. 지금이에요, 뒷녀대선 청사.
5: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0: 힘들다잉. 둘, 셋, 뿅.
1: 하하, 우리가 또 해냈다.
0: 예.
2: 혜준아, 너 이제 스스로 옷 잘 입을 수 있지?
3: 당연하지. 지켜봐도 좋아.
4: 좋았어.
5: 그날 이후.
6: 어머, 혜준이 혼자 옷 입고 있었구나.
7: 네.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요.
6: 아유, 자, 거기는 팔 넣는 구멍이고 머리는 여기. 아하!
7: 머리 속?
6: 팔 속? 됐다! 아, 잘했어요. 혜준아, 지금은 조금 서툴러도 자꾸 스스로 옷을 입다 보면 혼자서도 옷을 잘 입게 될 거야.
7: 네. 근데 혼자 입다 잘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 거죠?
6: 당연하죠.
8: 오늘 옷 잘 입었네.
9: 등등의 삼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1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1: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12: 우리가 누구?
9: 김동대 사촌사.
1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1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노! 팀! 말!
0: 한 번 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높임말입니다. 어른께는 높임말을 쓰죠. 안녕하십니까.
1: 그만!
0: 왜 이러십니까? 혹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이 기분은 뭐지? 이렇게 존댓말을 듣다가 공격할 마음이 사라질지도 몰라.
0: 괜찮으십니까?
1: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0: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1: 디엑 출동이야. 디그
2: 정답.
0: 와, 한글이다. 말인가 봐.
2: 아, 아니야. 난 말이 아니야. 난 한글 높임 말이야. 그런데 천지가 한글 높임을 가져가 버렸어.
0: 우리가 한글 높임을 찾아주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 용사 한글 높임을 꼭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높임을 찾아야 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출동!

0: 쓴다.
1: 쓴다.
0: 자.
2: 여기는 옛날인가 봐.
3: 아, 응. 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있어.
2: 여기 한글 미음이 있어.
3: 여기 한글 니은도 있어.
0: 우와. 어허, 조용히 하거라. 바른 자세로 앉아서 따라하거라. 어른께는 높임말을 쓴다.
1: 쓴다.
0: 열 번 더 읽도록 해라.
1: 네.
3: 열 번 더?
4: 아이 참, 우리는 한글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5: 아, 어떡하지?
1: 한글 용사.
6: 우리가 왔어.
0: 너희들은 누구냐?
6: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0: 조용히 하거라.
4: 어떻게 훈장님이 화가 나셨나 봐.
3: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거든. 조용히 하고 책만 읽으라고 하셔.
7: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온 이유를 설명해드리자.
8: 그래, 그러면 훈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나만 믿어.
9: 어림없다.
8: 훈장, 내가 말할게.
0: 어? 뭐라고 했느냐?
8: 내 말 좀 들어봐.
0: 이런 버릇 없는 자리 보았나? 내 이놈아!
4: 훈장님!
8: 어, 훈장 왜 이래?
7: 야용사, 잠깐 시간을 멈춰줘.
10: 알았어.
6: 멈춰라. 시간을.
8: 내가 뭘 잘못한 거지?
10: 이용사, 반말을 하고 있잖아.
7: 천지가 이용사에게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9: 맞다. 나와 겨루어 이기면 마법에서 풀어주지.
6: 좋아!
8: 대결!
9: 오늘은 말로 겨루자. 반말로 너희를 물리치리라.
7: 좋다. 높임 말로 대결해주지.
9: 쭉 먹다.
8: 드시다. 헛.
9: 쭉 자다.
10: 주무시다. 헛.
9: 쭉 주다.
8: 들이다. 헛.
9: 쭉 아프다.
10: 괜찮으시다.
9: 있다!
6: 개수다!
9: 아니, 높임말이 이렇게 세다니.
7: 높임말은 우더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9: 내가 졌다. 다시 오겠다. 아이.

0: 훈장님,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1: 저희는 한글 용사 한글을 찾으러 왔습니다.
2: 저희가 한글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3: 그렇게 예의 있게 말해주니 도와주고 말고. 자, 어서 한글을 찾도록 해라.
0: 고맙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가마를 태워드려도 될까요?
3: 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오유, 이야.
4: 쯧,
3: 이야.
4: 자, 높이.
3: 높이 올라간다. 우후, 얼쑤.
5: 한글 높임이야.

0: 저장 완료! 높임 말!
1: 할아버지의 손으로!
2: 이제 할아버지 차례! 높임 말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달려라, 달려! 찍어다, 찍어다, 찍어다, 찍어다!
4: 어린 용사,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돌아왔습니다. 어린 용사, 최고다, 최고!
2: 하하! 높임말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5: 안녕하십니까.
6: 부모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선생님께는 높임말을 써요. 어른께는 높임말을 써요.
7: 어, 그래.
2: 높임말 순서대로 써볼게요.
6: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가 받침 피읍을 만나 높.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이가 받침 미음을 만나 임.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받침 리을을 만나 말. 높임 말.
2: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높임 말. 친구들 따라해봐요. 높임 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높임말을 써요.
8: 히히. 우와, 내가 좋아하는 한글이다. 냠. 냠냠. 맛있다. 슝.
2: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높임말을 써요!
1: 느낌을 담아 말해요.
2: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요?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9: 느, 임,

0: 안녕하세요. 저는 느낌표예요. 와, 감탄할 때, 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찾아주세요. 소중해. 와,
1: 쇼핫, 헛.
0: 우와, 멋지다.
1: 내가 그렇게 멋진가? 우와, 신난다.
0: 신난다.
1: 쇼핫, 헛. 아니, 한글용사의 기분을 신나게 만든 너, 느낌표, 없애버리겠다. 슛!
0: 아!
2: 하, 하, 하,
3: 하. 하, 하, 여덟아, 야. 우리는 어린이 용사.
4: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3: 어린이 용사 출동. 어? 우리 왜 이래? 오늘따라 씩씩하지가 않네.
4: 힘찬 느낌도 없어.
3: 우리 씩씩하고 힘차게 다시 해보자.
4: 좋아.
3: 어린이 용사 출동.
4: 왜 이래? 누구지?
3: 넌 누구니?
5: 나는 느낌표야. 문장 끝에 붙어서 느낌을 살려주는 느낌표. 근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어.
3: 너무 슬프겠다.
5: 슬픔도 기쁨도 이제 표현할 수 없어.
3: 느낌표가 없으니까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구나. 그럼 혹시
4: 우리도?
5: 맞아. 느낌표가 파괴되어서 그래.
3: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야.
4: 우리가 느낌표를 구하자.
3: 어린이 용사 변신!

0: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어디로 가야 하지?
2: 느낌표가 많은 곳, 야구장으로 가자.
3: 좋아, 준비됐어.
4: 어린이 용사 출동!
5: 출동!

0: 여기 느낌표가 많아. 느낌표를 찾아가자. 응.
1: 버림없다.

0: 하나 한글용사
1: 한글용사

0: 또 나타났군. 좋아, 오늘은 야구 대결이다.
1: 꼭 치고 말겠어. 이런.
2: 나와 대결해.
0: 좋다.
3: 다이아가 힘을 내려면 더 큰 응원 소리가 필요해.
4: 다이아 잘해라. 다이아 할 수 있어.
5: 내가 해볼게. 공을 못 맞췄네.
3: 어쩌지? 느낌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나 봐.
0: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6: 막을 수 없다니. 나한테 맡겨줘. 내가 칠 수 있어.
0: 뭐? 좋다. 어디 한번 쳐보시지.
3: 어? 비단은 막대야.

0: 내 고치다니. 두고 보자.
1: 천지가 사라졌다. 야! 느낌표가 다시 생겼어. 지금이야.
2: 수사가 나와라.
3: 느낌표.
4: 느낌표.
1: 할아버지의 손으로.
5: 이제 할아버지 차례. 느낌표.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어? 어? 내가 돌아왔어. 고마워. 언제 느낌을 담아 말하면 좋을까요?
6: 대한민국!
7: 응원할 때?
6: 대한민국!
7: 진짜? 감탄할 때?
5: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
7: 신날 때?
5: 우와! 신난다!
7: 느낌을 담아 말하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요.
5: 오늘의 약속은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8: 우와! 오늘은 느낌표도 있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슝!

0: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느낌을 담아 말해요. 친구들, 지금부터는 느낌을 담아서 말해봐요. 아시겠죠? 안녕. 끝.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 상처엔
2: 승강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저기 별똥별이다. 어디 어디?
1: 봐봐 저기.
2: 소원 못 빌었네.
0: 소원이라니 쭈?
3: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언젠간 이루어진대.
1: 아, 로미 넌 무슨 소원 빌었어?
0: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3: 제 단짝 친구들과
0: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3: 로미. 메리로와 마야는 내가 이모션 왕국의 공주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나의 단짝 친구가 되어주었다. 둘의 환한 웃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 응? 근데 다른 애들은?
3: 다들 왕립 티니핑 스쿨의 선생님으로 불려갔어.
0: 로얄 티니핑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야, 쭈.
1: 아, 그렇구나.
0: 어? 어? 별똥별이다.
1: 어디, 어디? 우와, 진짜 엄청나다. 마야, 어서 소원 빌자.

0: 녀석을 막아야 해. 가자.
1: 거기 멈추십시오. 가.
2: 저 얼굴은?
3: 한 발 늦었습니다. 바롬.
4: 뭐? 보석숲이 습격을 당했다고?
5: 네. 좌표를 확인해본 결과 숲에 살던 보석 티니핑들 모두 지구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롬.
4: 그게 정확히 어디인가?
5: 바로 공주님이 계시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4: 어찌 그럴 수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6: 어쩔 수 없군요. 보석 티니핑들을 찾아오는 건 다시 로미에게 맡길 수밖에요.

0: 차차핑, 라라핑, 그걸 가져오거라.
1: 아, 네, 제비야.
0: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공주님의 새로운 마법 아이템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름하여 주얼 하트윙폰.
1: 박사님, 주얼 하트윙폰이 없어졌어요, 라라.
0: 응? 없어졌다고?
2: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좋아? 지금은 우리 마을의 보석 키니핑 친구들을 구하는 게 먼저야, 방금.
3: 맞아, 맞아. 사과는 나중에 하면 돼, 믿어. 어, 저기 있다.
1: 아, 제발.
2: 아, 그래, 집으로 가는 거야, 좋아.
3: 우리가 갈게, 믿어.
1: 야, 너희 거기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려고, 라랑?
2: 라라핀 선생님이다.
1: 자, 간다.
3: 선생님들 안녕.
2: 쟤들 하모니 마을로 가려나 봐, 차차.
1: 어서 로미한테 연락해야겠어, 라랑.
0: 어서 공주님께 전화를. 연결이 안 돼.
1: 네?
2: 왜요?
0: 하모니 마을로 떨어지고 있는 보석 키니핑들 때문인 것 같구나.

0: 하모니 마을에서 정전이 있더라. 별똥별돌 때문인가?
1: 잘 잤어요, 응? 사라 언니.
0: 어젯밤에 별일 없었니?
1: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하늘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고장났나?
0: 마을에 전기가 모두 나갔지 뭐야. 인터넷이나 전화도 안 되고.
2: 로미!
1: 안녕 얘들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3: 로미, 오다가 이걸 주웠는데.
4: 뭔가 튀어나와서 도망가길래 봤더니 처음 보는 티니핑들이었어.
1: 뭐?
4: 그게 어디야?
1: 지구는 엄청 무서운 곳이구나, 믿어. 그리고 나 배고파, 믿어.
4: 조금만 참아. 일단 주얼라 트링폰으로 친구들을 찾아보자, 좋아. 마,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 방글.
5: 어젯밤에 별똥별 봤어요?
1: 지구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믿어.
4: 조아핑도 먹어봐, 방글. 엄청 맛있어. 빨리 먹고 가자. 음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좋아.
1: 요 말썽 꾸러기들.
4: 공주님! 왕립 티니핑 스쿨의 학생들이 여긴 왜 온 거야, 쭈? 그건 뭐야, 쭈?
1: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방글!
4: 지금이야! 도망쳐, 방글!
1: 쟤들이 거기서

어디갔지? 어? 어?

0: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어. 오지마, 오지마, 비둘.
1: 뭐지?
0: 미더핑, 그게 다야 방금?
2: 아니야 미더, 내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3: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긴 위험하니까 어서 이리 와.
0: 싫어 싫어.
4: 우리는 친구들을 구하러 지구에 왔다고. 좋아.
0: 친구들? 보석숲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보석티니핑들 말이야 방글.
2: 누군가가 친구들을 여기로 떨어뜨렸어 믿어.
3: 그럼 어젯밤에 별똥별이.
0: 로미, 이대로는 위험해 쥬.
3: 자, 우리랑 함께 가자. 어서.
0: 공주님은 우릴 도와줄 수 없어 방글.
3: 뭐? 어째서?
2: 공주님은 계속 지구에서 살겠다고 마법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우리도 다 배웠어 믿어.
5: 로미야, 정말 괜찮겠니?
0: 네, 저는 지구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겠어요.
4: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마법도 잘 못하지만 좋아.
0: 친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커 방글.
2: 몬주 박사님이 발명한 이 주얼 하트 윙폼만 있으면 우리도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어.
3: 얘들아, 부탁이야. 날 믿어줘.
0: 제발.
3: 시간이 없어! 어서!

0: 맹세를 깼어. 좋아.
1: 티니핑 스쿨 개교.

0: 드디어 하트로즈 세 단장이 끝났네.
1: 왠지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 내일부터 새로운 하트로즈 시작이요. 형들 힘내요.
1: 우리만 힘낼 게 아니라
0: 너도 힘내야지.
2: 힘이라면 뭐 제가 어디 가서 밀리진 않죠.
3: 자, 잡담은 그만. 오픈 준비 미팅 시작하자.
4: 네. 네.

0: 로미인가?
1: 로미?
2: 사랑해.
3: 어?
2: 잠시만요.
1: 어. 로미 왔으면 들어오지. 응?
2: 언니.
1: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모습은 또 뭐고?
2: 그게 이건 여러 가지 사정.
4: 잘 다녀왔어 로미.
3: 너도 차 마실래?
5: 로미가 좋아하는 마들렌도 있어.
1: 일단 올라가자. 뭐? 변신을 풀 수가 없다고?
2: 네, 주얼 하트윙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1: 처음 보는 거네. 어디에서 났어?
2: 얘들이 가져왔어요.

0: 얘들이?
1: 너흰 누구야?
2: 무서워, 좋아. 아주머니, 응? 누구야, 믿어?
1: 누구더러 아주머니래? 아휴, 됐다, 됐어. 아무튼 난 미팅이 있어서 갈 거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방법을 찾아봐, 로미.
3: 아, 그러고 보니 너희 이름이 뭐야?
2: 난 방글핑이야. 반가워, 방글.
4: 난 조아핑이라고 해, 조아.
2: 나는 미더핑이야, 미더.
3: 잘 부탁해. 나는 로미라고 불러줘. 여보세요?
5: 이 사고 뭉치들. 공주님.
4: 문주 박사님.
5: 이 전화를 공주님이 받으셨다는 건 주얼 하트링 폰을 가지고 도망친 학생들을 잡았단 뜻이겠군요.
2: 잡힌 거 아니에요, 방글.
6: 우리가 로미 곁에 있기로 한 거예요, 믿어.
4: 마음대로 주얼 하트링 폰을 갖고 나온 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린 친구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좋아.
2: 너희는 정식 로열티 미팅이 아니라 아직 학생이라고, 라랑. 너희끼리 보석 패티니핑들을 구하겠다니 100년은 더 걸릴걸, 라랑.
4: 라라핑 진정했죠.
3: 박사님, 보석숲에 대해 더 얘기해주세요.
5: 보석숲은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뒤덮인 신비한 숲을 뜻합니다. 이모션 왕국 저 먼 북쪽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에 있지요. 그리고 그 숲에 보석의 마력을 가진 보석 티니핑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2: 우리도 보석 숲에 살았었죠, 방글.
3: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보석 티니핑들을 지구로 떨어뜨린 거고요?
5: 그렇습니다, 공주님. 되도록 빨리 지구로 떨어진 15마리의 보석 티니핑을 캐치해주세요. 숲에서만 살던 아이들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2: 네! 너희한테 부탁한 거 아니군요, 나랑!
3: 근데 얘들은 저랑 같이 있어도 되나요?
5: 사고뭉치 학생들이지만 보석 티니핑을 캐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기를. 그럼 이만.
3: 잠깐만요.
4: 아직 못 물어본 게 많은데.
7: 로미!
3: 어떡하지? 애들이 왔어.
4: 로미, 우리야, 문 좀 열어봐.
3: 얘들아, 지금은 안 되는데.
8: 응? 무슨 소리야? 안 열어주면 억지로 들어간다.
4: 얘들아, 잠깐만.
8: 로미!
4: 아까 그 빛, 역시 로미 너였구나. 나 다시 마법을 써야 했어. 그래서 너희한테 먼저 얘기를.
3: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상관없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게.
8: 맞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4: 얘들아, 고마워.
3: 돌아왔다.
4: 뭔가 감동적이야, 좋아.
2: 이게 다 우리 덕분이라고, 방글.
6: 맞아, 맞아, 믿어.
4: 애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5: 공주님, 새로운 아이템들과 지구에서 살게 된 학생들을 위해 티니핑 스쿨을 보냅니다. 교육의장으로 활용해주세요.
4: 티니핑 스쿨? 우리 한결의 좋아!
2: 나! 내가 제일 먼저 갈래, 방글!
3: 저렇게 좋을까? 이건 또 뭐야?

0: 쿵푸지?
1: 그나저나 티니핑 스쿨은 어디에 놔둘 거야, 쥬?
0: 어디 보자. 저기가 좋겠다.
1: 넓은 교실 방글. 공부도 엄청 잘 될 것 같아. 좋아.
2: 거기 학생들 모두 집중. 이 미더핑 선생님만 믿으라고. 믿어.
1: 미더핑도 학생이야. 쭉. 엄청 커다란 시계네. 좋아.
3: 나 올라가서 동참하고 싶어. 학교에서 잠깐 기다려. 그러면 안 되지.
1: 아이고 머리야.
2: 나도 해볼래. 믿어.
1: 그러지 마. 좋아.
3: 가만히 있으라니까. 쥬
1: 사랑해 선유.
3: 엄청난 마법이야 방.
1: 역시 선벨로야 티니핑은
0: 대단해. 좋아.
2: 세상이 빙글빙글 돌자. 믿어.
3: 더 이상 말썽은 안 됐죠.
4: 잘 부탁해.
1: 오늘부터 너희는 티니핑 스쿨의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쭉.
0: 기념이라고 몬주 박사님이 보낸 깜짝 선물이래.
1: 다 맛있겠다. 좋아.
4: 잘 먹겠습니다.
3: 브로콜리는 몸에 좋으니까 조아핑 줄게 방글.
5: 이번만 내가 먹어주는 거야. 좋아.
1: 안돼 안돼. 편식하면 안돼. 쭈.
3: 알겠어 방글.
1: 침대야! 2층 침대!
0: 기숙사도 있네?

0: 벌써 잠들었었쥬.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다들 잘 자. 주얼 하트윙 폰의 버튼을 누른 채 말을 하면 자유롭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데? 아,
0: 그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1: 15마리의 보석 피니핑.
0: 아, 내일 생각할래.
1: 잘 자, 하츠핑.
0: 로미도 잘 자.
2: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짐들 아침까지 꼭 옮겨야 한단 말이에요.
3: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죠.
2: 아, 그건 그런데. 어?
3: 뭐가 웃기시죠?
2: 아니,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서.
3: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0: 간지 간지 간지럼 태워줄게.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 상처엔
9: 순한 꿀개.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해.
10: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3: 예! Yeah.
12: 포켓몬 태그스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 상처엔
9: 순한 꿀개.
8: 주물 상처엔
9: 덤덤해.
10: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5: 또 졌네.
1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날뜰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날뜰까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기성적인 날뜰까이.
18: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9: 난방구는 북방구와
2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요?
1: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많아졌어. 어디서 오는 건지 본거지를 찾아야 하는데.
2: 어머! 정의롭지 못해!
1: 살았었어!
3: 한수.
1: 어?
3: 나도 큰 또봇이 되고 싶어.
1: 헉.
3: 나 거짓말했어. 사실은 나도 변신 자동차가 돼서 멋있게 활약하고 싶어.
1: 나도 사실 출동하고 싶긴 해. 형은 이제 같이 가잔 소리도 안 하네. 부모님 허락 못 받으면 리모 박사님도 안 만들어주시겠지?
4: 그건 내가 줄 수 있지.

0: 어?
1: 누구세요?
0: 쟤를 만든 천재 박사님. 최고의 또보세계, 최고의 파일럿을 찾아주기 위해서 너희 집 앞에 마인드콜을 갖다 두었지.
1: 어?
0: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고의 본체도 완성됐는데.
1: 어?
2: 나를 위한 본체가 있다고?
0: 어떤가? 나랑 같이 가서 최고의 또봇이 되는 것이.
1: 어? 잠깐만 팝. 아저씨 혹시 악당 아니에요?
0: 야, 내가 악당이면 또봇이 될 마인드콜을 너한테 줬겠니? 애가 의심만 많아가지고. 어쨌든 내 비밀 연구소 위치는 그 또폰에 있으니까 마음 정하면 찾아와. 근데 꼭 둘만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알았지? 비밀도 못 지키는 사람은 영웅 자격 없다.
1: 진짜일까? 형한테 물어볼까?
3: 그랬다가 못 가게 하면?
4: 출동할 때마다 한수를 남겨두니까 미안하네.
5: 그러게. 한수 부모님은 왜 한수가 또봇 파일럿 되는 걸 반대하시지?
6: 내가 설득해볼까?
4: 하지마.
6: 야, 매정하게 왜 그래? 제일 한수 편이어야 할 애가.
4: 그게 아니라 아빤 이미 팝의 본체를 만들고 계셔.
6: 뭐?
4: 한수 아버지가 부탁하셨대. 근데 아직 어머니 허락은 못 받아서 일단 만든 후에 보여드리면서 설득하실 거라더라고. 거의 다 됐으니까 그냥 조용히 있자. 한수한텐 말하면 안 돼.
1: 뭘 말하면 안 돼?
4: 아무것도 아니야.
1: 혹시 이제 나 또봇 파일럿이 아니라서 말 안 해주는 거야?
7: 나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1: 나 진짜 또봇팀에서 밀려났나? 이게 진짜면 팝도 또봇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말이면... 아, 답답해.
2: 어? 제트다. 이쪽을 보고 있어.
4: 형은 절대 널 따돌리려는 게 아니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7: 소리치지 않으면 저기까지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
4: 꼭 들리진 않아도 돼. 화팅!
1: 뭐라는 거야?
8: 진짜 웃긴다.
3: 좀 시시한데?
9: 이 한수 팝 잘 왔다.
1: 어? 어제랑 목소리가 다르시네요.
9: 지금은 너무 슬퉁해 말하고 있다. 앞으로 나와라 팝. 여기까지 와서 마음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
2: 그 안에 있는 게 정말 날 위한 본체인 거야?
9: 사실 널 위한 본체는 없어.
2: 어?
9: 그냥 네가 필요할 뿐이다.
1: 팝! 도망쳐! 역시 함정이었어.
2: 응.
1: 형! 누나! 형사님!
9: 뒤로.
0: 진짜 둘만 오라고 얘기했어요.
9: 초등학생의 지능은 너무 예쁜 것 같거나. 엔진바.
10: 우와, 여기가 본거지구나. 헤비메탈 부숴버려.
7: 내게 맡겨라. 이벌봐! 샤이롭게 백발 백중이다! 그 자꾸 백발로는 어림없이 가깝다! 이상! 아무리 많아도 내겐 안 된다! 예! 예!
4: 조심해! 트라이탄!
10: 헤비메탈! 트라이탄을 도와줘!
7: 내게 맡겨라!
10: 아니, 그러면 트라이탄이 다치잖아!
7: 나의 키스! 왜 나를...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11: 어, 저것들이 트라이타를 억지로 움직이고 있어!
6: 시! 하이퍼 복스!
7: 하이퍼 복스!
4: 트라이탄! 그것들을 털어내봐!
1: 어떡해! 또봇 캐리요?
12: 한수야!
1: 오, 아빠!
12: 팝! 저 차에 들어가!
1: 네?
12: 자, 니또폰.
1: 오.
12: 저게 또봇팝의 본체야!
1: 오.
7: 우와!
1: 알았어요. 팝!
6: 또봇팝! 트랜스포메이션!
13: 웰컴 투 M월드.
6: 또봇팝! 트랜스포메이션!
11: 우와, 저게 또봇팝이구나!
7: 또봇팝? 둘, 셋!
14: 안녕하세요! 또봇팝이에요!
15: 이미 본체도 만들어놨어?
9: 인간치고는 생방이 빠르군.
1: 우와, 멋있다!
14: 진짜? 나 멋있어?
1: 응, 대박이야! 그럼 이제 악당을 물리치자. 오, 이거 하자. 또봇팝! 응?
14: 우와, 비율 좋고!
1: 뭐해?
14: 으아, 색깔 최고! 힘껏 외쳐봐, 또봇! 힘껏 마음 모아! 이럴 수가! 데뷔하자마자 창피하게!
1: 정신 차려, 팝! 팝! 스타라이트 빔!
14: 스타라이트 빔! 시작할까?
4: 받았구나. 응. 한수야, 팝의 분신들은 곧 없어져. 그 전에 끝내자.
1: 어떻게?
4: 이거.
1: 오, 또봇 팝.
4: 세트.
6: 스타레이저 쇼.
7: 스타레이저 쇼.

0: 팍과 제트 진짜 멋있었어.
1: 맞아 맞아. XY의 합동 공격만큼 멋있었다니까.
2: 역시 모두에게 말하길 잘했어. 그치 팍.
3: 맞아 닥터엠. 거짓말로 우릴 꼬여내려고 하다니.
4: 근데 팝의 마인드코어를 한수 집 앞에 놔뒀다는 사람은 닥터엠의 부하겠지? 그럼 팝을 만든 게 혹시...
3: 어? 설마 닥터엠? 잠깐! 나 기억이...
2: 기억이...
5: 안 나는데?
2: 네?
0: 닥터엠은 어디서든 마인드코어가 깨어나면 빼앗으러 왔으니까 팝도 뺏으려고 거짓말 시킨

0: 거라 그러더라고.
1: 닥터 M을 잡으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지. 그 전에 박사님들한테 가서 수리 좀 받자. 시, 쌤. 엄마야.
2: 고양사님, 가시죠.
3: 심기사님, 드시면서 하세요.
4: 네.
1: 와, 감사합니다. 수리도 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3: 다 같이 먹으면 좋죠.
5: 이번엔 이각 들어. 더버팜. 한수야, 리모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해야지.
6: 감사합니다.
7: 근데 아빠 차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가 있죠?
8: 아저씨는 어? 못하는 거 없잖아.
9: 아니, 고기를 이렇게 태우면 어떡해.
5: 우리 한수 더버신데 멋있어야지. 어때, 여보? 괜찮지 않아?
1: 응? 알았어, 알았어.
6: 대박! 엄마, 아빠 최고!
4: 어?
6: 형, 재채!
1: 또 보스는 안 된다고 말하랬더니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왔어. 저렇게 좋은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는 또봇이라고. 제트 맞지?
0: 아, 네 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동안 네가 한수랑 같이 있어줬다며? 고맙다.
0: 어?
10: 저것들 만들려고 그 많은 돈을 다 쓰다니.
8: 어차피 네 돈도 아니었잖아. 그보다 결국 마인드 코어를 회수하지 못했네. 아예 또봇이 되어버렸잖아.
11: 이번 작전은 실패로군. 하지만 밥은 언젠가 다른 일에 유용하게 쓸 날이 올 거야.
8: 그럼 마지막 금지 조항은 어떻게 풀지?
11: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문제는 그게 내게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2: 정의로운 컨디션! 이런 상태면 닥터엠도 금방 찾을 것 같지 않아, 씨? 어, 왜 말을 안 하지? 꼭 화난 것처럼?
0: 그럴 리가 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앞으로 남의 파일럿을 태울 땐 좀 더 신중하게 바란다. 이상!
2: 쉬, 뭐? 이번 특수조사에 오영사님은 내 파일럿이기도 하잖아.
0: 쟤는 아무나 파일럿으로 삼을 수 있으니 모르겠지만. 뭐,
2: 아무나라고? 근본 또봇? 씨처럼 꽉 막힌 게 근본이라면 사양하겠어. 이상치.
0: 방금 본인의 말투를 놀린 것인가? 정의롭지 못하게. 오늘은 반드시 닥터임을 찾고 특수조사부를 해체하겠다. 이상치.
1: 아니,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터프해?
2: 씨, 좀 정의롭게 주행해. 형사님이 다치시잖아.
0: 그건 쌤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상!
1: 얘들아, 제발. 그렇게 싸우면서 다니면 악당이 코앞에 있어도 못 찾겠다.
10: 아니, 저 경찰 여기까지 왔네. 만약 이곳을 들키면...
8: 난리가 나는 거지.
11: 위험하지만 결국 해야겠군.

0: 준비는 끝났어. 카사장 엔진박 조발레 뒤로 잠시 해몰드로 들어와 주겠나?
1: 해몰드? 이건 군주의 방이잖아.
0: 자네들에게 친숙한 곳이 좋을 것 같아서 엔진박이 만든 군주의 방을 가져왔지.
1: 닥터엠? 엠오빠?
2: 오, 드디어!
0: 이런 모습은 처음이겠군. 짧게 말하지, 곧 나는 내 모든 걸 걸고 또복과 싸우게 될 것이다.
3: 모든 걸 건다고?
0: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안식을 얻겠지. 자네들의 마지막 임무는 더보스를 그 전정으로 유인한 뒤 나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 돌아오면 약속했던 보상을 주지.
4: 한수야, 오늘 아빠랑 엄마랑
5: 며칠 떡이에요.
4: 멈춰!
5: 왔다! 더버파!
6: 한수야, 잠깐!
5: 아빠 또보! 아, 또보시다! 어머나, 해달해달해달해!
4: 따라간다! 할 수 없지! 잘 가!
5: 어? 벌써 포기하면 안 되는데? 헤이, 봐봐! 너라 또! 아니, 너도 왜 그러냐! 그럼 나도?
4: 떨어졌다! 대박! 그렇다면야!
7: 거기서
4: 달리는 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고고고!
6: 저건 뭐지?
5: 안돼, 허브를 들키다니. 이제 닥터엠은 끝장이야.
6: 어?
2: 그래도 우리부터 살아야죠.
5: 엄마만 아니었어 너.
4: 어? 날아갈 수 있으면서 왜?
6: 근데 이 건물이 닥터엠의 본부라고? 아무도 없네.
8: 닥터엠은 AI니까 커다란 서버의 모습일 수도 있어.
6: 그런 건 안 보이는데.
8: 이건 VR 장비 같은데? 어? 이걸 쓰면 뭔가 알 수 있을까?
6: 어?
9: 한번 해보자.
8: 한수야, 만약 우리가 이상해지면 억지로 벗겨줘.
1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환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죽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0: 주문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수상한 범죄 로봇

0: 맞아. 저 앞에 공장도 문 닫았대. 시스템 점검하다가 로봇들이 폭주해서.
1: 난 그래서 컴퓨터 느려져도 점검 안 해.
0: 어? 근데 저기 불 켜져 있는데?
1: 어? 다시 시작한 건가?
0: 어?
1: 어?
0: 어? 어? 어? 뭐야?

0: 새 꼼짝 마! 이 로봇들 엄청 사납다고! 그것들 당장 내려놔! 오지 마! 오지 마!
1: 오늘 새벽 은행에서 ATM 기기가 통째로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혼신을 다해 범인과 싸우다가
2: 아이고, 냄새가 심하시네.
3: 저거 왜 저래?
4: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사고가 생기네.
5: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서 그래.
6: 어? 대도은행이 도둑을 맞았는데 보안 카메라가 멈췄었대.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까?
5: 그럴 수도 있어. 어?
7: 아빠들이랑 마각진 박사님이 빨리 새 백신을 만드셔야 할 텐데.
6: 경찰에서 이 도둑 잡으려고 특수요원까지 투입했다는데? 우리 또봇도... 어?
8: 한수가 제가 만들고 싶다.
6: 엄마... 아빠? 아빠!
8: 한수야!
6: 아빠!
4: 돌아오셨구나.
8: 잘 됐다 라고 그러더라고.
6: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 집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놀러와라.
10: 이한수 귀가를 축하
5: 축하해.
6: 고마워. 형 이따 저녁 먹고 올게.
4: 어 그래.
10: 바로 앞집이라 이별 분위기가 1도 안 나는구만.
11: 아유 정말 감사했어요.
9: 아유 별말씀을.
12: 조만간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0: 드리겠습니다.
1: 아유, 네, 들어가세요.
2: 가세요.
3: 빠뜨린 거 없지? 뭐해? 재밌었어?
4: 제트, 이제 세무 형네서 살진 않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불러. 아이고.
5: 와, 우리 집 진짜 오랜만이다.
0: 한수야, 응? 그동안 힘들었지? 아빠 왔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박 재밌게 지내는 거야.
4: 네.
0: 아이고, 우리 아들 의자 뒤진 것 봐.
6: 아유, 청소부터 좀 해야겠다.
0: 응? 어?
6: 여보, 아침 뛰면 안 돼. 아, 잘한다.
0: 우리 아들 뭐 먹을래?
7: 나 김치볶음밥.
0: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7: 아.
8: 사건 당시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 보안 카메라에도 기록된 영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 세모, 한수는 이제 행복하겠지라고 그러더라고. 이젠 부모님까지 돌아오셨으니까라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10: 뭘 이상해. 한수 앞집에 있는데.
11: 이상하면 점검 좀 해볼까?
12: 박사님, 박사님! 저 리솔인데요.
11: 그래.
12: 대도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대서
13: 스틸이랑 크롬이랑 아이언이랑 복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12: 근데 건물 부서진 모습이 대도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CCTV 영상도 있어요.
10: 닥터엠.
11: 은행 금고를 털고 다닌 게 닥터엠이었다고?
13: 네, 뭔진 모르지만 닥터엠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14: 그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9: 닥터엠, 슈퍼 AI가 한다는 일이 고작 도둑질이라니 실망이.
15: 야, 악당한테 무슨 실망을 해.
10: 근데 난 닥터엠이 사람인 줄 알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AI인 걸 안 뒤부터는 좀 심란해. 왜? 로봇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이건 전에는 없었던 일이야.
15: 또 혼자 심각하지.
10: 하지만 닥터엠이 범인이라면 또봇이 나서긴 해야겠네.
11: 닥터엠이 다음번에 노릴 만한 곳에서 잠복하는 게 어떨까?
15: 잠복하는 거 지겨운데.
16: 박사님, 저희도 가도 되나요? 되죠?
11: 그래, 그렇게 해라.
16: 예스.
10: 한수한테도 말해야지.
5: 미안해, 형.
10: 아니야, 이따가 내가 통신하면 제트 변신만 같이 시켜줘.
5: 응, 알았어.
0: 한수야, 이거 맞춤 받아. 빨리빨리.

0: 여기는 대도 기근속 상가. 이상 없어.
1: 여긴 해안은행. 여기도 이상 없어.
2: 여긴 전자상가. 이상 없. 졸려.
3: 대도 명품 백화점 지점. 별 이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4: 분명 우리가 또 보신 걸 알아보고 안 나타나는 거라니까.
3: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4: 뭔데?
3: 아까부터 백화점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4: 뭐? 어디?
3: 돌아보지는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4: 에?
3: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4: 어? 도망친다!
5: 어?
4: 거기서!
3: 쏘리!
4: 박사님! 저희 변신 승인 됐죠?
0: 우리도 갈게!
6: 예!
0: 와이! 우리가 먼저 가자! 소닉 파버!
4: 소닉 파버! 왕!
1: 제튼, 우리도 준비하자. 한수야!
4: 좋았어! 막다른 길로 들어갔다니까! 소닉 드레스 포메이션!

0: 애니메이션 마인드 세이버 베스트.
1: 이게 뭐야? 수갑?
0: 수갑이라니, 마땅히 쓸 도구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2: 어예 어예, 먼저 도착.
3: 역시 빠르기로는 와이를 당할 자가 없지. 근데 여기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2: 오, 여기다.
1: 켄, 비켜봐. 노릴 수가 없잖아. 시작.
3: 어? 저게 범인인가?
2: 이번엔 더 강력한 킥이라니까 각오하라고.
3: 소니, 아주 박살을 내버려.
0: 하이퍼 폭스.
3: 하이퍼
2: 폭스?
3: 어? 그럼 저게 씨야?
2: 뭐야 지금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야?
1: 패널티. 잠깐
3: 와이 트랜스포메이션. 와이!
0: 와이?
2: 엑스랑 같이 올걸.
3: 어떻게 됐어? 저거 C였나봐.
4: 얘들아!
3: 어? 어? 죽였나? 오.
5: 경찰 도봇 출동.
4: 얘들아.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6: 잘 지내셨어요?
4: 소닉, 켄.
7: 이분은 오에라 순경님이셔. 예전에 대도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셔.
4: 이제는 형사야.
6: 우와, 오에라 형사. 멋있다.
4: 아까 악당으로 오해해서 미안했어.
8: 실례가 많았다. 내 이름은 도보씨. 이상
2: 소닉이라고 해요.
0: 저는 켄이라고 하겠습니다.
2: 아, 그만한 곳에 엠블럼 좀 찾아줘.
4: 아, 맞다. 미안.
3: 근데 순경, 아니 형사 누나는 대도시엔 어떤 일이세요?
4: 어떤 로봇을 잡으러 왔는데. 어?
3: 저런거!
2: 거기 사라니까!
1: 이게 뭐 저렇게 허약하냐니까.
2: 그러게.
8: 범죄 로봇은 도주를 멈추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불응할 시 무력으로 검거하겠습니다. 이상!
4: 도망갔다!
8: 여기 서라!
4: 말은 잘 듣네.
3: 아까 소닉이 멈추라고 할 땐 무시하던데.
4: 도망친다! 시! 놓치겠어! 센! 왔구나, 센!
3: 어?
4: 로봇 센! 트랜스포메이션!
8: 저기 센! 퇴짱! 범죄 로봇 치고는 형편없군. 아니면 내가 너무 센 건가?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문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디로 사라졌지?
9: 탁터엠? 탁터엠? 탁터엠? 아니 대체 며칠 째냔 말이야. 꿀먹은 펑어리처럼. 탁터엠 고장난 거 아니야?
10: 그건 아니야. 뭔가 작업 중인 것 같아.
9: 그래도 계획은 말하고 작업해야지. 대도시에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11: 그러게요. 근데 그 악당 대도은행이 보석상가까지 살았으면 지금 탁터엠보다 부자 아닐까요? 탁터엠이 계속 멍청이면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부하가 되는 건 어때요?
12: 곧 일이 올 테니까 자네들이 갈 필요는 없어.
9: 탁터엠! 어?
10: 어?
11: 저게 뭐야?
12: 모듈러 로봇이다. 최근 대도시의 사건들을 일으킨 주범이지.
11: 갑이다! 이것도 역시 애명이라니까.
9: 이런 엄청난
10: 모듈러 로봇?
6: 위험해!
9: 어?
12: 아직 인간을 공격할 수는 없거나

0: 모든 롤러봇은 내가 만들었고 여기 오는 동안 계속 내가 조종했지. 응? 앞으로 내게 꼭 필요한 로봇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걸 해결하려면 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군.
1: 경찰에서 투입한 특수요원이 오순경 형사님이셨군요.
2: 네. 제 임무는 범죄 로봇들을 막고 조종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3: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로봇들 뒤에 있는 게 바로 닥터 M인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닥터 M은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1: 네, 알고 있었습니다.
2: 아, 알고 계셨어요?
1: 네, 문제는 왜 AI가 금고털이 같은 걸 하고 있냐는 거죠.
4: 그리고 대도산성 벽도 파손한 것 같아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5: 근데 쌤은 계속 형사 누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2: 응, 매기 박사님이 같이 조사하라고 보내주셨거든.
6: 특수조사반의 정의로운 에이스라고 할 수 있지.
7: 자만하면 실수한다. 쌤은 아직 초보 경찰임을 잊지 말도록. 이상!
8: 왠지 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2: 아, 제가 아까 쌤을 변신시켜서 좀 신경 쓰였나 봐요.
7: 형사, 응? 내가 질투라도 했다는 말투인데 착각은 금물이다. 이상!
9: 괜찮아. 우리도 다 겪었던 일이. 레스큐 사명자가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라 그러더라고.
10: 그래, 그냥 풀어 풀어.
7: 잠깐, 난 풀 것도 없다. 진짜다. 이상.
5: 근데 악당을 잡는 두 경찰 또봇이라니 뭔가 멋진데?
6: 두 경찰 또봇 정의롭지. 하지만 전투력은 좀 차이가 있던데.
10: 풀어 풀어.
0: 내가 만들고 내가 조종하는 로봇은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가 없음. 아니, 없었어.
11: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군. 자신보다 무능한데도. 내가 만든 로봇을 닥터 M이 조종한다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나?
0: 어느 정도는. 하지만 성능이 부족해. 내 로봇을 인간이 조종해도 마찬가지지. 나는 내게 금지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유를 얻으려 했고 드디어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은행을 습격할 수 있게 되었지.
10: 고음은 맛있죠.
0: 그럼에도 내게 해석조차 금지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항하는 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간을 공격하는 일. 도봇 중에서도 경찰이 있지. 앞으로 내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런 금지 조항은 없어져야 해. 엔진박,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 물론 못할 확률이 더 높긴 해. 나는 지금까지 네가 알던 그 어떤 곳보다도 복잡한 세계다.
12: 멈춰라, 닥터 M!
11: 이것도 안 되네.
0: 안 되는군.

0: 고용사, 3분 지각이다. 이상, 정의로운 아침입니다.
1: 안녕, 정의로운 아침. 찌, 너도 날 구박만 하지 말고 센트럼 좋은 말 좀 해봐.
0: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는 친절하도록 하겠다. 이상,
2: 미안해. 어제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
3: 괜찮아.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4: 오늘 같이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5: 한수야, 응? 지각하겠다.
2: 네, 오늘은 꼭 같이 갈게. 이따 봐.
3: 응.
1: 아, 대도시 거리를 달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그땐 순찰도로는 없었지.
0: 고용사, 어? 우린 추억여행이 아니라 범죄로봇을 잡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이상. 아,
1: 누가 뭐래, 나도 안다고.
2: 저기로 가면 내가 첫 근무했던 파출소인데.
6: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0: 파출소 앞은 악당이 나타날 만한 장소가 아니다. 이상.
2: 어? 뭐야?
6: 파출소에 무슨 일이 났나? 느낌이 정의롭지가 못해.
0: 혼자 행동하지 마라. 이상. 정의롭게. 그만둬.
6: 형사님, 범죄로봇 찾았습니다.
1: 알았어. 더버센 트랜스포메이션.
0: 우리도 곧 갈 거니까 기다려라. 같이 잡는 게 안전하다. 이상.
6: 괜찮아. 어제 나한테 당한 녀석들이야. 혼자서도 충분해.
5: 부탁해요, 더버.
7: 드디어 경찰과 전투가 가능해졌군. 잘했어, 엔진방.
8: 경찰하고 싸우니 뭐가 대단해서 그렇지?
1: 무슨 일이야, 센?
6: 방심했어요. 어제보단 좀 강해졌는데. 그럼 나도 정의롭게 저스트 쉴! 저스트 쉴! 자, 리볼버! 끝장을 내주지! 뭐야, 저 녀석들 합체했어! 씨, 아직 멀었나?

0: 이상하다. 아까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
1: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상!
2: 얘들아! 네, 갈게요.
3: 당신은 왜 전화를 안 받지?
4: 제트가 없으면 트라이탄 합체는 못하는데. 일단 이슬이한테도 연락하자.
5: 응, 알았어. 크롬, 아이언, 트랜스포메이션! 대도 경찰서로 가자!
6: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나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7: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가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3: 순한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

0: 세수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꼬롱꼬롱 떠나요. 뒤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5: 가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세상 밖으로 우당탕.
1: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 다이아를 신의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2: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1: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2: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 중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3: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4: 아, 더 잘래.
3: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4: 아, 싫어.
3: 얼른요. 오늘은 폐하를 도와 궁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4: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3: 아유, 안 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고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4: 너희도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뭔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3: 따분하다고요?
4: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대.
3: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4: 만나보기 전에 모르지.
3: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4: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 거야. 반드시 가볼 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3: 싫어요.
5: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6: 헤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고래떼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4: 어? 육지?
5: 쉼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0: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1: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 되지. 화이트 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블잼도.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게요.

0: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1: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0: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1: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2: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와, 육지 인간들.
3: 소라기에게 필요한 것? 뭐지?
2: 저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저라!
4: 너 정말 대단하다.
5: 나도.
2: 내꺼도.
1: 그럼 비의 무기는 뭐야?
2: 마이니달 특징은?
6: 나도 도와줘.
2: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7: 다 풀었다.
1: 이건 네 거?
2: 가라. 야. 야.
1: 어디로 가지? 저기다.
2: 10. 꼭꼭 숨어라. 와. 숨었나? 저기 있다.
1: 못 봤겠지. 숨바꼭질은 또 내가.

0: 얘,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1: 다행이다. 가보자.
0: 내 꼬리 가리개! 안 되는데! 도망가야 해!
1: 어, 저기야!
0: 안 돼!
1: 이쪽인가?
0: 들키겠어!

0: 플공주. 난 앞으로 너의 수호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해. 야!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아, 버블잼이 흩어져 버렸어.
1: 내 수호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가 지금...
0: 야!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바리링 바리링 파! 인간의 모습으로!

0: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1: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2: 난 그냥 놀러 왔어.
1: 아, 그랬구나.
2: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1: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2: 우와, 재밌겠다.
0: 레오, 어서 타. 곧 버스 출발해.
1: 그럼 잘 가.
2: 잘 가.
3: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고.
4: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것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5: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6: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7: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8: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1: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9: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6: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다.
4: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2: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1: 이제 여기
10: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0: 어려워.
1: 공주님,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밖은 위험투성이라 걱정되는구나. 우리 아기.
0: 엄마,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고. 학생이에요, 학생?
2: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0: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2: 이 꼬맹이.
0: 다녀오겠습니다. 가자, 열어.
3: 공주님, 잘 다녀오세요.
2: 마르링 파리링 팝. 인간의 모습으로

0: 친구도 될 수 있겠지?
1: 꼬맹아, 그치?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아,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처에 신호가 뜰 거야.
2: 네네.
1: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2: 네, 버글버글.
1: 네? 똑바로 못해?
0: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1: 기억해? 고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0: 새로운 친구들이 전화 걸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이니까 곧 만날 수 있겠지?
1: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주는구나.
2: 다들 어디 가는 거지?
1: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3: 네, 얘들아, 오늘 전화 온 친구를 환영해주자.
4: 안녕, 다들 반가워.
1: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5: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1: 예.
4: 나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1: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난 터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봄을 이루. 이건 이유네.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다.
4: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눈동.
6: 진짜 뭐야?
1: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7: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1: 네!
7: 어서 가자.
1: 다른 반 잘못 들어온 거였어.
2: 이거 어떻게 된 거야?
6: 창피하겠다.
3: 자자, 조용.
7: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자, 새 친구가 왔어요.
1: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이거 쓰레기가 아니고 이게 아닌데.
8: 기회가 왔다. 저런 애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주겠네.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1: 망했어.
9: 헬로 블루닷.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0: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주자.
1: 내 얘기.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10: 그게 뭐가 중요해? 응?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네.
1: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이쯤은 전학생은 없을 거야.
10: 어? 누가 온다?
11: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 거야?
1: 어머냐,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캐처. 보라색머리의 왈가나 퍼플공주군요.
10: 오랜만이네.
2: 너도 인어공주야?
11: 아하,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 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사과해.
1: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11: 여기잖아.
5: 퍼플, 아무개 신호야.
1: 저리가!
5: 저게
1: 뭐예요?
5: 블루비야! 블랙타이아의 부하!

0: 날보고 배워주라고. 어? 레인보우의 힘이여. 펍을 거둘래? 불독 주제.
1: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0: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달려! 불러!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체를 지켜줘! 모르겠다!

0: 아주 흥! 내 마법이 퍼플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불러! 자, 여기 레인보우 캐쳐가 있어! 됐어! 어디 가져가 보시지! 레드! 샤이닝 위! 당겨!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퍼플! 진짜? 우리가 해냈다!
1: 아까는 내가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너도 오늘 나 때문에 자기소개 망친 거지. 미안해, 레드.
2: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0: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1: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2: 방송? 어?
0: 아, 좋은 생각 있어.
3: 어디 가는 거야?
4: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5: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0: 고! 카메라 고!
5: 나가라고!
0: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프리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하는 거야, 창피하게!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6: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은 깊으니까.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환기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진물상초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2: 솔. 숲속에 가자.
3: 꼬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긴장소
2: 인증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꼬로로 숲속 놀이터.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나 좀 빌려줄래?
1: 그림에 카메라가 그려져 있나 보지?
2: 정말 다이어리가 버블잼을 찾는 단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0: 아니다. 집에나 가자. 레오. 뭐? 다튜브? 지금 그 방송 켜보라고?
1: 찾았다.
3: 내 말을 못 믿겠다고? 학교 영상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어. 자, 보시라.
4: 아, 뭐야, 조작 사진이잖아.
3: 조작? 좋아. 내가 실제 겪은 일을 풀어주마. 해안가 등대 쪽 있지. 거기서 이따만한 날개 물고기를 봤고, 심지어 학교 복도에서 다리 달린 상어도 봤다고.
5: 복도? 이 목소리 혹시 스니벨 선생님? 네.
6: 과학 선생님? 설마. 과학이랑은 거리가 먼 소리만 하는데.
7: 근데 스니벨 선생님이면 더 믿음이 안 가.
8: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건만. 뭐? 믿음이 안 가? 내가 진실을 밝히면 비웃던 학생들도 다 날 존경하게 될 것이다.
9: 역시 인간은 여전히 비열하구나. 화라, 화이트홀드. 결국 인간들이 인어 사냥을 시작했어. 과연 공주들이 무사할까?
10: 절대 블랙 다이아, 네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9: 헤이! 가서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독을 선물해 주거라.
11: 내 이름이 먼저 나왔어!
9: 다크! 함께 가서 공주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0: 이 인어 그림이랑 같은 걸 찾아봐야겠어. 인어, 인어, 인어 전설. 찾았다! 조금만 더.
9: 자.
0: 그레이 선배.
12: 여기. 스니벨 선생님을 조심해. 아까 복도에서부터 널 지켜보시던데?
0: 네?
13: 운동한다. 글루지.
8: 분명히 처중에 있는데. 그리는 우동생이니 절대 그럴 리 없고. 글루진 뒤따라 다니다 걸리면 아유 무서워라. 오렌지랑 레드는 잘못 걸리면 찬소리 찬소리. 그래 퍼플. 눈치도 없고 제일 마마.
0: 선생님.
8: 에? 아니 어디 갔지?
5: 아, 진짜 그랬다니까.
0: 핑크스타 살펴봐. 응?
14: 레오의 팔찌가 왜 저기에?
0: 팔찌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의 정찰이 들킬 수도 있어. 팔찌를 다시 찾아야겠다.
8: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쓰레기를 가득 채워와야 봉사.

0: 사 점수가 인정된다. 과학 과목 낙제도 면해주고 봉사 점수도 주는 이런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니? 그렇지, 퍼플?
1: 그럼요. 당장 시작하시죠. 네.
2: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낙제를 하는 거지.
1: 봉사 점수 준다는 말도 난 안 믿어. 누가 스니들 선생님을 믿겠냐?
0: 뭐야? 내 카메라를 노린 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1: 피했어. 마법이 담긴 걸 알고 있는 걸까?
0: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3: 저쪽 바위 뒤에 스니빌 선생님이 있어.
1: 좋아, 핑크스타. 선생님이 오시는 쪽에 누워있어. 널 집으려는 순간 팔에서 팔찌를 되찾고 타임스톱을 펼쳐 너를 구한다. 좋아, 완벽해.
0: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물로 밀어버리면 정체가 달러나겠지. 뭐 혹시 아니라면 구조하려고 만반의 준비도 해뒀고. 좋았어, 완벽해.

0: 이 인간에게 기생놈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버클?
1: 여기서 시간을 끌면 위험해.
2: 인어? 진짜 정체는 인어였어? 진도를 남겨야 해.
3: 이겨줘!
1: 선생님을 공격하려 하다니!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선생님, 어서 학교로 피하세요!
2: 넌 대체 뭐지? 이게 꾀부리다!
1: 선생님!
0: 내가 기생돔을 쓰지 않아도 어차피 저 인간이 널 위험하게 만들겠네.
2: 어? 세상이 멈췄어? 말도 안 돼! 과학적이지 않아!
1: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학교로 가면 친구들이 지켜줄 거예요!
2: 넌 대체 정체가 뭐야?
1: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괜찮으세요?
2: 이거 봐!
4: 최초를 내놔라. 네가 만들지 못한 버블잼을 우리가 만들겠다.
0: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혼자 도망치면 되지. 왜 정체를 밝히려는 인간을 도와줘? 그 인간을 믿어?
1: 응? 난 믿어.
0: 뭐?
1: 이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셔.
2: 어?
1: 난 선생님을 믿어.
2: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어.
4: 인간을 믿다니 어리석고.
1: 내가 피하면 선생님이.
2: 건드리지 마! 내 학생 건드리지! 마십시오!
1: 선생님! 어?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2: 교사는 학생을 지키는 법! 저건 분명 존경의 눈빛.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1: 레드의 버블잼이잖아.
0: 네 버블잼.
2: 그린 너마저.
4: 고쳐야 한다.
2: 사진은 지워주지. 난 이 팔찌는 압수하마. 너의 존재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내 학생이라는 건 팩트지. 난 내 학생을 지켜야 하는 선생님이니까 너희를 지켜주겠다.

0: 비밀에는
1: 자, 어? 지난번 복도 꾸미기에서 떨어진 점수를 만회할 기회야.
2: 어? 그렇다기보단 이번에도 힘내보자. 어. 분장하고 손은 대는 간단한 일이니까.
0: 에? 어? 분장?
3: 그 이상한 분장을 또 하라고?
2: 아쉽네. 봉사 점수가 큰데 말이야.
0: 이번 분장은 인어 역할인가요?
4: 안녕, 우리는 미스터리 탐구반이야. 학교에 마법을 쓰는 괴물이 있다는데 본 적 있어? 괴물이 있어? 진짜?
2: 그렇다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인데, 만약 친구가 괴물이라면 어쩔 거야?
3: 뭐 그렇다면 친구라고 해도 괴물이니까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닐까?
5: 누가 학교에서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나 했더니 너희들 학교 허가는 받은 활동이야? 돌아가!
6: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3: 우린 지금까지 인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해왔는데.
7: 걱정 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잖아.
0: 맞아. 레오랑 그레이 선배, 스니블 선생님을 봐. 만약 우리의 정체가 탈로 나도 걱정 없다니까.
8: 우리 딸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다니 아빠가 인생 사진을 잔뜩 찍어주마.
9: 우리는 용사사사.
8: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0: 아빠가 모독에 잘 잡고 있어야 해.
5: 완벽해. 마음에 들지? 선생님이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든든하지? 선생님이 너희 정체를 감추기 위해 힘 좀 썼지?
6: 싫어요!
5: 응? 뭐라고?
3: 이번에는 인어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0: 난 이럴 줄 알고 아빠 못 오시게 했지.
10: 바다의 용사에게 이딴 운전이나 시키다니. 젤리핀, 시간을 멈춰줘. 버벳아인슈타인! 더 이상은 못 참아.
6: 안 해!
10: 나도 이제 못 참아.
6: 버벳아인슈타인!
0: 얘들아,

승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스팅스 더블 타임 스탑!

0: 내가 졌다. 레오는 뭔데 주인공처럼 타고 있는 거야?
1: 아, 너희는 모르겠구나. 블루다섬의 인어 전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거야. 위험에 빠진 인어를 도와 바다로 돌려보낸 알렉스라는 선원 이야기지.
2: 와, 진짜 인어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3: 나를 속인 인간을 친구라고 부정하다니!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족쇄 풀라고!
4: 렉다이언, 진정하십시오. 지금 족쇄를 푸시면 마법의 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3: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지. 그래도 저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가라, 모두 인간 세상으로 나가 법을 점을 내 손에 가져와라!
5: 할아버지, 빨리요! 우와, 블루다스 풀이에요!
6: 그래, 정말 멋지구나.
7: 야, 그랬어!
5: 블루다!
8: 우와, 엄청나다! 진짜 예뻐!
9: 저거 봐! 고래꼬리가 부러졌어!
8: 아빠, 왜 여기까지 오신 거야?
3: 감히! 나를 속인 인간을 영웅으로 만든다! 가라! 레커쇼!
9: 어, 저기 봐!
8: 얘들아, 시간을 멈춰야 해. 미리 타임스탑 다 써버렸잖아.
9: 우와, 뭐지? 특수효과인가 봐.
0: 사람들이 특수효과로 오해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이야, 변신하자.
10: 더블보디 체인지!
0: 다이아 월! 모두들 물러서세요.
9: 블루다스쿨, 너희가 1등이야.
8: 야!
9: 멋있다! 여기 좀 봐줘요!
8: 잠시만!
9: 우와, 멋있던!
8: 아빠!
4: 열어보거라!
8: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줘!
11: 더블 타임 스타!
12: 뭐야?
11: 난 혼자 힘으로 넓어볼까? 서둘러!
9: 야, 야, 또,
11: 아, 차!

0: 괜찮아. 야호. 전설수 말렉스는 40.
1: 악당이라도.
0: 뭐? 친구인 척 속여서 자신을 잡으려고 한 선원과 이너의 비참한 최후. 이게 진실이야. 레그, 넌 안 속지? 이런 전설 따위. 헛배. 너만 헛된 희망을 가진 거라고.
2: 야.
0: 이 노래 잡으려고 했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2: 어플 괜찮아?
0: 아니야! 어플! 에그!
3: 난 인간을 완전히 믿진 못하지만 어플 널 보고 있으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해도. 퍼플, 난 너를 믿어.
2: 퍼플!
0: 맞아.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3: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보아라!

역시 폐하는 뭐가 달라도 다른 힘인데 하지만 수분은 두 개뿐.

0: 그만 돌아가자.
1: 퍼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퍼플! 어? 레드! 아, 괜찮아?
3: 퍼플! 드디어 퍼블잼이 생긴 게냐?
2: 아니야. 레드가 잠시 마법의 힘을 빌려준 거예요. 어? 어?
4: 안녕, 꼬마 공주님들.
1: 위험해! 모두 피해!
4: 인디고는 도망친 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중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포켓몬 태그스타.
4: 플렉소!
5: 플렉소! 얼마나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플렉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플렉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게 가죠.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6: 중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트윈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1: 얼굴 상처엔
3: 순간길게.
4: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우리 여행 가자.
7: 환영합니다.
6: 그럼 여기 출발.
8: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9: 원티 W. Who is W? When the wind blows from the west.

Woof! Wonder Wolf knows what

0: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해?
0: 새끼를 낳아야지.
2: 새끼를 낳으려면?
0: 새끼를 낳으려면 짝을 찾아서 짝짓기를 해야지.
2: 그치? 응. 근데 짝을 못 찾겠어.
0: 나도 아이고, 짝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봤고.
2: 그럼

0: 안녕. 나랑 짝꿍하자.
1: 싫은데.
0: 내가 과자 줄게. 내 짝 돼주라. 응?
1: 싫다고.
0: 너 나랑 짝 안 해준다고 우리 엄마한테 다 이른다.
1: 일러라. 난 아빠한테 이를 거다. 아빠.
2: 저런.
0: 이렇게 계속 짝을 못 찾다가 결국 멸종하는 거 아니야?
3: 아니야.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0: 이번엔 또 누구지?
4: 너도 짝 찾을 수 있어.
5: 그래, 노력하면 돼.
6: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짝을 찾으란 말이다.
0: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2: 그러게. 우리 자기만의 방법으로 짝짓기에 성공한 동물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더더?
0: 오, 좋아. 그러자.
7: 오케이.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지구의 동물들이여, 모두 모여. 뽀짜짜짜짜.
8: 간다. 기다려.
2: 생존 동물 해출동.
8: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마.
7: 그럼 지금부터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동물들의 짝짓기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0: 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줄 동물은
9: 파우어새.
10: 파우바오, 파우바오, 파우바오.
11: 안녕하세요, 파우어새입니다. 파우바오, 파우바오.
12: 이름 파우어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살며 세틴 파우어새, 보겔코 파우어새 등 10여 종이 있음.
11: 저희 파우어새 짝짓기 비법은 바로 멋진 집짓기예요.
7: 멋진 집이요?
11: 예, 저희들은 짝을 집에 초대하기 위해 아주아주 멋진 집을 짓는다고요.

0: 우리가 짓는 집이에요.
1: 어두두,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군요.
0: 네, 우리가 집 하나를 짓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약 4,000개쯤 되죠.
2: 우와, 나뭇가지 4,000개?
0: 그게다가 아니에요. 집을 다 지으면 집과 정원을 꾸며요. 내 짝꿍은 어떤 색을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녹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고 또 어떤 친구는 까만색 열매로 정원을 꾸미죠.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꾸며요. 빨간 열매, 빨간 꽃잎, 빨간 음료수 캔.
2: 우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집과 정원을 꾸미면 짝을 찾을 수가 있군요.
0: 아니요. 그렇게만 해서는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2: 에? 아니,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짝을 못 찾아요?
0: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암컷을 부르는 노래. 아, 암컷아, 어딨니? 이리 와. 왔다. 그렇게 암컷을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암컷이 찾아와도 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땐 또 다른 암컷을 찾아야 돼요.
2: 그럼 바우엇의 방법으론 짝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제 친척인 극락주의 방법은 어떨까요?
1: 극락주? 그 댄스왕 극락주가 친척이도더.
0: 예.
2: 극락주는 짝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0: 댄스왕답게 당연히 댄스죠. 댄스, 댄스, 댄스. 댄스, 댄스.
3: 댄스? 어디, 얼마나 잘 추는지 봅시다.
4: 네, 보여드릴게요.
1: 어두더, 춤을 정말 잘 추는 두더.
2: 우와, 연습 많이 했나 봐요.
4: 그럼요, 연습 엄청 열심히 했죠.
0: 이렇게 해서 극락주는 짝짓기에 성공한답니다.
1: 우와,
0: 나도 춤 연습을 좀 해야겠어. 바우바우, 바우바우.
2: 저도 난 손 비비기 댄스.
1: 진정하시고요. 바우엇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해 주시죠.
0: 알겠습니다. 바우바우, 바우바우, 바우바우.
1: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줄 동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바로
5: 흰말농개.
6: 마! 마! 내가 마! 흰말농개 아이가!
7: 이름 흰말농개. 바다 갯벌에 살고 있음. 큰 집게다리가 흰색이라 흰말농개라고 불림.
6: 저 흰발농개가 짝을 찾는 비법은 바로 이 커다란 집게다리 아니겠습니까? 마! 마!
1: 어허! 그 큰 집게다리가 짝을 찾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6: 이 세상엔 자기 짝을 찾는 수많은 수컷들이 있습니다. 마! 마! 짝을 찾기 위해 때론 다른 수컷과 싸워서 이겨야 하죠.

0: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1: 이겼다. 이리 오시지요 개순 씨.
0: 개도 씨 축하해요. 완전 멋있었어요.
1: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짝짓기를 하러 동굴로 가시지요.
0: 좋아요.
2: 우와! 결국 하하 용감한 흰발 농개가 짝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1: 맞습니다. 환인님도 꼭 용기를 갖고 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2: 파이팅!
3: 우호호 네 흰발 농개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짝짓기 비법을 알려주실 동물을 모셔보자. 바로바로 헤로세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로세오예요. 헤로 헤로.
5: 이름 헤로세오. 몸길이 약 3cm. 사는 곳 바닷속 해로동굴 해면.
3: 해로세우님은 어떤 노력으로 짝짓기에 성공하고 계신가요?
4: 해로세우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요.
2: 에? 아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요?
4: 네. 해로세우가 쉽게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해로동굴 해면 덕분이에요. 해로 이게 바로 해로동굴 해면이에요. 그물 모양의 해면 동굴이죠. 해로세우는 아주 어릴 때 해로동굴 해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것도 두 마리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데 한 마리는 암컷, 한 마리는 수컷인 거죠. 이제 우리 몸이 너무 커져서 이 해로동굴 해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
6: 괜찮아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먹이는 그물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먹으면 되고.
4: 맞아. 당신과 함께라면 영원히 이 그물 안에 갇혀 살아도 좋아.
6: 어머 당신.
3: 아하, 암컷 수컷이 함께 해로동굴 해면에 갇혀 있으니 짝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너.
4: 네, 우린 거기서 짝짓기도 하고 새끼도 낳아요. 해로 해로.
6: 아가들아 나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4: 새끼 해로새우들은 몸이 작아서 해로동굴 해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새끼 해로새우들은 또 다른 해로동굴 해면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짝과 평생을 살아가죠.
2: 근데요, 평생을 그물 안에 갇혀 살면 답답하지 않나?
4: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요. 짝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 평생 갇혀 사는 것쯤은 참아야지. 안 그래요? 헤로 헤로.
3: 오, 네. 호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헤로 세우님도 자리해 주시죠.
4: 헤로 헤로.
3: 자 파리 오늘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2: 네, 아주 많은 걸 느꼈습니다.
7: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찾아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키우느라 애쓰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런 노력들로 지구의 생명체들이 멸종하지 않고 대대손손 살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3: 맞도죠 맞도죠. 그럼 파리님도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짝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시겠도죠.
2: 그래야죠. 열심히 제 짝을 찾아서 짝짓기에 꼭 성공하겠습니다.
3: 좋습니다.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짝짓기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 그린 조끼 구조대가 응원하겠습니다.

0: 화이팅!
1: 아자아자!
0: 화이팅! 화이팅!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고추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묘정들, 매일 아침 출동 준비하느라 바쁘지 않나?
4: 네, 박사님!
3: 그래서 내가 요정들 출동 준비를 돕고 싶은데, 딩딩!
4: 네!
3: 내가 아침마다 이를 닦아주면 어때?
0: 오, 좋습니다! 전 입냄새가 지독하니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3: 동동! 내가 아침마다 동동이 세수를 시켜주면 어때?
2: 좋습니다! 전 세수할 때 코만 잘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 그만, 그만, 그만! 이 닦고 세수하는 건 스스로 해야지! 저기, 박사님! 전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양말을 못 신었는데 좀 신겨주실래요?
0: 너 그거 어제 신었던 양말 아니야?
1: 무슨 소리? 그제도 신었어! 박사님!
0: 박사님,
2: 저희 할 일은?
1: 저희가 할게요.
3: 좋았어. 그런데 자기 옷을 스스로 입지 않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어.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아,

0: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혜준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이 닦고 세수하기 스스로 잘 하고 왔나요?
2: 네, 네, 선생님!
1: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옷 입는 것도 스스로 잘 하고 왔나요?
2: 네, 네, 선생님!
3: 어, 혜준아, 너 왜 대답 안 해? 너 옷 너가 스스로 안 입어? 에이, 설마. 우리 7살인데 그럴 리가.
4: 맞아. 나 혼자서 옷 잘 입어.
1: 우와, 우리 친구들 모두 스스로 옷 잘 입는 멋진 어린이네. 최고!
2: 최고!
0: 하지만 혜준이의 실제 모습은 달랐는데.

0: 혜준아, 오늘은 이거 입을까?
1: 네, 좋아요.
0: 그래, 얼른 갈아입고 나오세요.
1: 엄마가 입혀줘.
0: 아이고, 혜준이 옷 입을 수 있잖아.
1: 나 못 입어. 엄마가 입혀줘.

0: 자. 티셔츠 제일 큰 구멍에 머리부터 쏙.
1: 머리 쏙.
0: 이쪽 팔도 쏙.
1: 팔 쏙.
0: 이쪽 팔도 쏙. 혜준이가 해봐.
1: 싫어. 엄마가 입혀줘.
0: 정혜준, 너 7살 되면 혼자 옷 입기로 약속해놓고서 이게 뭐 하는 거야? 팔 쏙.
1: 그래도 엄마가 입혀줘야 내가 편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 혼자 입었다가 제대로 못 입으면 어떡해.
0: 양말은 혜준이가 신는 거야.
2: 아니, 내가 언제까지 혜준이 옷을 입혀줘야 하냐고. 아휴, 누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혜준이 옷 좀 입혀주면 좋겠네. 아휴.
3: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이 악당 크크, 스스로 옷을 입지 않는 어린이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혜준이를 만나러 가볼까? 악당 크크, 입혀줄게 로봇으로 변신! 나느냐, 입혀줄게 로봇. 혜준이네 집으로 출발.
5: 아, 이래가지고 언제 가냐? 그냥 순간이동 해야겠다.

0: 자, 김치도 먹어보고.
1: 아, 옷에 김치 묻었어. 나 딴 거 입을래요.
0: 그래,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와.
1: 엄마가 입혀줘. 엄마가. 아휴.

0: 하느냐? 옷을 입혀주는 로봇, 입혀줄게 로봇입니다.
1: 입혀줄게 로봇?
2: 엄마가 이 로봇 샀어요?
1: 아니,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
2: 그럼 아빠가 샀나? 아무튼 멋지다.
0: 뭐 멋있어? 크크크크크크크. 주인님, 제가 티셔츠 갈아입혀 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1: 이게 꿈인가? 아, 꿈은 아니네.
2: 나 이거 입을래.
0: 네, 주인님. 작동 시작. 임무 완료.
1: 어머, 로봇이 옷을 제법 잘 입히네. 역시 요즘 AI 로봇이 되세요.
0: 이제부터 매일 아침 8시 20분 주인님 옷을 제가 입혀드릴게요.
1: 우와, 좋다. 아이, 뭐 로봇이 해주면야 나야 편하지.
3: 그날 이후 입혀줄게 로봇은 매일 같은 시간에 혜준이의 옷을 입혀주었고, 로봇 때문에 혜준이는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어.
0: 오,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주인님, 발 좀 가만히 있어 보시겠어요?

0: 나 입혀줄게, 로봇이.
1: 8시 20분, 주인님, 옷 입을 시간입니다.
2: 귀찮아요.
1: 네, 주인님.
0: 그래, 내가 바로 이날을 기다려왔지.

0: 8시 40분이야. 유치원 지각하겠다. 혜진아, 너 옷이 그게...
1: 주인님, 옷은 제가 입혀드렸으니까 유치원에 가세요. 얼른 빨리요.
0: 어, 알았어, 알았어. 혜진아, 잠깐만, 너 옷이...
2: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해볼까요?
3: 네네, 선생님!
2: 어? 근데 혜준이는 왜 안 오지?
0: 저 왔어요, 선생님!
2: 어?
4: 늦잠 자서 늦게 왔어요.
5: 혜준아, 너 옷이...
0: 뭐야? 내가 왜 이런 옷을...
6: 입혀줄게 로봇이 나한테 이 옷을 입힌 거야. 으이, 진짜?
1: 주인님!
0: 뭐야?
7: 잠깐! 넌 누구니?
1: 나느냐, 입혀줄게 로봇. 주인님, 제가 깜빡하고 주인님 양말을 안 신켜드렸네요. 자, 파일.
5: 정혜준, 너 로봇이 옷 입혀준 거야?
8: 너 지난번에 혼자서 옷 잘 입는다며.
0: 아니야, 나 혼자서 옷 잘.
1: 거짓말. 주인님, 혼자서 옷 못 입잖아요. 자, 발을 내밀어요.
0: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스스로 옷을 입을걸. 너 로봇 저리 가. 아유,
1: 정신. 발을 달라.

0: 주인님을 잡아라. 아니, 딩동댕 삼총사!
1: 악당 크크!
0: 악당 크크라뇨? 누구신가요? 전 입혀줄게 로봇입니다만.
2: 크크! 어설픈 로봇 연기 그만두시지!
0: 연습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야?
2: 내가 진짜 로봇 연기를 보여주지.
3: 에? 동동! 동동!

0: 눕히지 말고 당장 사라져. 사라져.
1: 우와!
2: 내가 졌다.
3: 크크. 이제 우리가 널 무찔러주마.
2: 부부 물리치다뇨. 안 됩니다. 전 주인님께 양말을 신겨드려야 해요.

0: 힘들다잉. 둘, 셋, 뿅.
1: 하하, 우리가 또 해냈다.
0: 예.
2: 혜준아, 너 이제 스스로 옷 잘 입을 수 있지?
3: 당연하지. 지켜봐도 좋아.
4: 좋았어.
5: 그날 이후.
6: 어머, 혜준이 혼자 옷 입고 있었구나.
1: 네.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요.
6: 아유, 자. 거기는 팔 넣는 구멍이고 머리는 여기 여기 여기. 아하!
3: 머리 속? 팔 속?
6: 됐다! 아, 잘했어요. 혜준아, 지금은 조금 서툴러도 자꾸 스스로 옷을 입다 보면 혼자서도 옷을 잘 입게 될 거야.
3: 네. 근데 혼자 입다 잘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 거죠?
6: 당연하죠.
7: 아유, 오늘 옷 잘 입었네.
8: 뒷동산조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9: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0: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11: 우리가 누구?
8: 김동대사 조사!
1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3: 순환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0: 저기 별똥별이다. 어디 어디?
1: 봐봐 저기.
2: 소원 못 빌었네.
0: 소원이라니 쥬?
3: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언젠간 이루어진대.
1: 아, 로미 넌 무슨 소원 빌었어?
4: 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3: 제 단짝 친구들과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4: 로미.
3: 메리로와 마야는 내가 이모션 왕국의 공주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변함없이 나의 단짝 친구가 되어주었다. 둘의 환한 웃음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1: 응? 근데 다른 애들은?
3: 다들 왕립 티니핑 스쿨의 선생님으로 불려갔어.
0: 로얄 티니핑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선생님이야, 쭈.
1: 아, 그렇구나.
4: 별똥별이다.
1: 어디, 어디? 우와, 진짜 엄청나다. 마야, 어서 소원 빌자.

0: 멈추십시오. 가.
1: 저 얼굴은?
2: 한 발 늦었습니다. 바롬.
3: 뭐? 보석숲이 습격을 당했다고?
2: 네. 좌표를 확인해본 결과 숲에 살던 보석 티니핑들 모두 지구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바롬.
3: 그게 정확히 어디인가?
2: 바로 공주님이 계시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3: 어찌 그럴 수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4: 어쩔 수 없군요. 보석 티니핑들을 찾아오는 건 다시 로미에게 맡길 수밖에요.
5: 자자핑, 라라핑, 그걸 가져오거라.
1: 아, 네, 저기요.
5: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공주님의 새로운 마법 아이템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름하여 주얼 하트윙폰.
1: 박사님, 주얼 하트윙폰이 없어졌어요, 라라.
5: 어? 없어졌다고?
1: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좋아. 지금은 우리 마을의 보석 티니핑 친구들을 구하는 게 먼저야, 방금.
6: 맞아, 맞아. 사과는

0: 믿어. 어, 저기 있다.
1: 지금 가는 거야, 좋아.
0: 우리가 갈게. 믿어. 꽉 잡아, 방가.
2: 야, 너희 거기서. 그걸 어디로 가져가려고, 라랑.
1: 라랑핑 선생님이다.
2: 자, 간다.
3: 어서 공주님께 전화를. 연결이 안 돼.
2: 네?
1: 왜요?
3: 하모니 마을로 떨어지고 있는 보석 키니핑들 때문인 것 같구나.

0: 하모니 마을에서 정전이 있더라. 별똥별들 때문인가?
1: 잘 잤어요, 사라 언니.
0: 어젯밤에 별일 없었니?
1: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밤하늘이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고장났나?
0: 마을에 전기가 모두 나갔지 뭐야. 인터넷이나 전화도 안 되고.
2: 루미!
1: 안녕 얘들아.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3: 로미, 오다가 이걸 주웠는데.
1: 뭔가 튀어나와서 도망가길래 봤더니 처음 보는 티니핑들이었어.
4: 뭐?
1: 그게 어디야?

0: 지구는 엄청 무서운 곳이구나, 미더. 그리고 나 배고파, 미더.
1: 조금만 참아. 일단 주얼 하트링 폰으로 친구들을 찾아보자, 좋아. 어? 마! 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 방글!
2: 어젯밤에 목동별 봤어요?
0: 지구의 음식을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미더.
1: 좋아, 핑도 먹어봐, 방글! 엄청 맛있어! 빨리 먹고 가자. 음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화가 많이 났을 거야, 좋아.
0: 요 말썽 꾸러기들.
1: 공주님! 왕립 피니팽스쿨의 학생들이 여긴 왜 온 거야, 쭈? 그건 뭐야, 쭈?
0: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방글! 지금이야! 도망쳐, 방글! 쟤들이 거기서! 요 녀석들, 당장 멈춰! 꼼짝 마! 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익숙하거든! 이제 술래잡기는 끝났어. 오지마, 오지마, 미더.
1: 뭐지?
0: 미더 핑, 그게 다야, 방글.
3: 아니야, 미더. 내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
0: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긴

0: 여기로 떨어뜨렸어, 믿어.
1: 그럼 어젯밤에 별똥별이...
2: 로미, 이제로는 위험해 쥬.
1: 자, 우리랑 함께 가자, 어서.
2: 공주님은 우릴 도와줄 수 없어, 방글.
1: 뭐? 어째서?
0: 공주님은 계속 지구에서 살겠다고 마법은 더 이상 쓰지 않기로 맹세했잖아. 우리도 다 배웠어, 믿어.
3: 로미야, 정말 괜찮겠니?
2: 네, 저는 지구에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평범한 여자아이로 살겠어요.
4: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고 마법도 잘 못하지만 좋아.
2: 친구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도 커, 방글.
0: 몬주 박사님이 발명한 이 주얼 하트 윙폼만 있으면 우리도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어.
2: 두려워.
1: 얘들아, 부탁이야. 날 믿어줘.

0: 반짝반짝 유니버셔비다.
1: 멋지다, 방금.
2: 우릴 위해서 공주님이 맹세를 깼어. 좋아.
1: 핑핑스쿨

0: 드디어 하트로즈 세 단장이 끝났네.
1: 왠지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2: 내일부터 새로운 하트로즈 시작이요. 형들 힘내요.
1: 우리만 힘낼 게 아니라
0: 너도 힘내야지.
2: 힘이라면 뭐 제가 어디 가서 밀리진 않죠.
3: 자, 잡담은 그만. 오픈 준비 미팅 시작하자.
4: 네. 네.

0: 로미인가?
1: 로미?
2: 사랑해. 어? 잠시만요.
1: 어. 로미 왔으면 들어오지. 에?
2: 언니.
1: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모습은 또 뭐고?
2: 그게 이건 여러 가지 사정이.
3: 잘 다녀왔어 로미?
4: 너도 차 마실래?
5: 로미가 좋아하는 마들렌도 있어.
1: 일단 올라가자. 뭐? 변신을 풀 수가 없다고?
2: 네, 주얼 하트윙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1: 처음 보는 거네. 어디에서 났어?
2: 얘들이 가져왔어요.
1: 얘들이? 너희 누구야?
2: 무서워, 좋아. 아줌마, 응? 누구야, 믿어?
1: 누구더러 아주머니래. 아휴, 됐다 됐어. 아무튼 난 미팅이 있어서 갈 거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방법을 찾아봐 로미.
2: 아, 그러고 보니 너희 이름이 뭐야?
6: 난 방글핀이야. 반가워 방글.
7: 난 조아핑이라고 해. 좋아.
8: 나는 미더핑이야. 미더.
2: 잘 부탁해. 난

0: 로미라고 불러줘.
1: 여보세요?
2: 이 사고뭉칠 때리... 공주님!
0: 문즈 박사님!
2: 이 전화를 공주님이 받으셨다는 건 주얼 하트링 폰을 가지고 도망친 학생들을 잡았단 뜻이겠군요.
1: 잡힌 거 아니에요, 방탈!
3: 우리가 로미 곁에 있기로 한 거예요, 피터!
0: 마음대로 주얼 하트링 폰을 갖고 나온 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린 친구들을 구하고 싶었어요, 조아.
1: 너희는 정식 로얄 티니핑이 아니라 아직 학생이라고, 야라! 너희끼리 보석 스펙 티니핑들을 구하겠다니 100년은 더 걸릴걸, 야라!
4: 야라핑 진정했죠.
5: 박사님, 보석 숲에 대해 더 얘기해주세요.
2: 보석 숲은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뒤덮인 신비한 숲을 뜻합니다. 이모션 왕국 저 먼 북쪽에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는 곳에 있지요. 그리고 그 숲에 보석의 마력을 가진 보석 티니핑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1: 우리도 보석 숲에 살았었어, 방금.
5: 근데 어젯밤에 누군가 보석 티니핑들을 지구로 떨어뜨린 거고요?
2: 그렇습니다, 공주님. 되도록 빨리 지구로 떨어진 15마리의 보석 티니핑을 캐치해주세요. 숲에서만 살던 아이들이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1: 네! 너희한테 부탁한 거 아니군요, 나랑!
5: 근데 얘들은 저랑 같이 있어도 되나요?
2: 사고뭉치 학생들이지만 보석 티니핑을 캐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 유용하게 쓰시기를. 그럼 이만.
0: 잠깐만요.
6: 아직 못 물어본 게 많은데.
0: 로미!
5: 어떡하지? 애들이 왔어.
0: 로미, 우리야. 문 좀 열어봐.
6: 얘들아, 지금은 안 되는데.
7: 응? 무슨 소리야? 안 열어주면 억지로 들어간다.
6: 얘들아, 잠깐만.
7: 로미!
6: 아까 그 빛, 역시 로미 너였구나. 나 다시 마법을 써야 했어. 그래서 너희한테 먼저 얘기를...
5: 괜찮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우린 상관없어.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게 우리가 도와줄게.
7: 맞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라고.
6: 얘들아, 고마워.
0: 돌아왔다. 뭔가 감동적이야, 좋아.
1: 이게 다 우리 덕분이라고, 방글.
3: 맞아, 믿어.
4: 얘들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2: 공주님, 새로운 아이템들과 지구에서 살게 된 학생들을 위해 티니핑 스쿨을 보냅니다. 교육의장으로 활용해주세요.
1: 티니핑 스쿨? 큐!
6: 우리 학교래, 좋아!
1: 나! 내가 제일 먼저 갈래, 방금!
3: 저렇게 좋을까?
6: 이건 또 뭐야?

0: 시간까지? 그나저나 히니핑 스쿨은 어디에다 둘 거야, 쥬?
1: 어디 보자.
0: 저기가 좋겠다.
2: 낡은 교실 방글.
0: 공부도 엄청 잘 될 것 같아, 좋아.
3: 거기 학생들 모두 집중. 이 미더핑 선생님만 믿으라고. 믿어.
0: 미더핑도 학생이야, 쭉.
2: 엄청 커다란 시계네, 좋아. 우와. 나 올라가.

0: 많이 있으라니까 죠. 사랑해 사녀. 엄청난 마법이야 방금.
1: 역시 선벨로야 티니티언이 대단해 좋아.
0: 세상에 빙글빙글 돌자 빙글. 더 이상 말썽은 안 됐죠. 잘 부탁해. 오늘부터 너희는 티니핑 스쿨의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야 쭈. 개그 기념이라고 몬즈 박사님이 보낸 깜짝 선물이래.
2: 다 맛있겠다 좋아. 잘 먹겠습니다.
0: 브로콜리는 몸에 좋으니까 좋아 핑 줄게 방글.
3: 이것만 내가 먹어주는 거야 좋아.
0: 안돼 안돼 편식하면 안돼 쭈. 알겠어 방글.
4: 있네.

0: 있어서 안 들었었죠.
1: 많이 피곤했나 보다. 다들 잘 자. 주얼 하트윙폰의 버튼을 누른 채 말을 하면 자유롭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데? 아,
0: 그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니!
1: 15마리의 보석 피니핀.
0: 아, 내일 생각할래.
1: 잘 자, 하츠핑.
0: 로미도 잘 자.
2: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짐들 아침까지 꼭 옮겨야 한단 말이에요.
3: 그렇다고 해서 속도 위반을 하면 안 되죠.
2: 아, 그건 그런데. 어?
3: 뭐가 웃기시죠?
2: 아니, 갑자기 등이 간지러워서.
3: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0: 간지 간지 간지럼 태워줄게. 따릉.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9: 순간기계.
8: 주물 상처엔
9: 너무 말.
10: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11: 옛설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4: 너무나
5: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1: 오늘은 달콤한

0: 과일꽃이 완성! 예!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신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4: 순한기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번째 박스는 첫 번째 박스는 너로 골랐어. 자, 그럼 두 번째 박스를 그래. 결정. 자, 하나만 더 골라볼까? 오! 오, 귀여운 박스인데? 오케이! 자, 오늘은 박스를 세 개나 골랐어. 기대되지? 그지?

0: 오늘 박스는 더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오늘 박스
1: 몇 개예요?
0: 세 개야, 세 개.
1: 세 개. 아!
0: 자, 이거는
1: 지우고
0: 그리고 이거는 정해 볼 거고 아저씨가 제일 크니까 아저씨가 제일 큰 거 가질게. 알았지?
1: 진짜 세 개네.
0: 이건 어떤 박스일까 궁금하지?
1: 네.
0: 그러면은
1: 힌트 여기 있다.
0: 어. 이렇게 하고 한 번씩 뜯어볼까?
1: 네.
0: 그러면 정엽이 거부터 뜯을까?
1: 네.
0: 어. 자, 짜자잔.
1: 짜잔. 우와. 이름 신발?
0: 자, 그럼 지우도 한번 뜯어볼까?
1: 하나, 둘, 둘
0: 셋. 짜잔.
1: 지우는 뭐야?
0: 리듬 신발. 어, 다 리듬 신발인가 봐. 어, 어 나도 리듬,
1: 리듬 신발인가?
0: 신발이야?
1: 리듬 신발이야. 나 리듬 신발. 짜잔.
0: 리듬 신발이야. 다 리듬 신발이네. 상자를 열어볼까?
1: 네, 좋아요.
0: 아니야. 리듬 신발이 뭐야? 리듬 신발. 뭐야?
1: 저 불빛 났어요, 저.
0: 이게 뭐야?
1: 리듬 신발인 것 같은데. 어잉?
0: 리듬 신발, 이게 그냥 신발 아니야?
2: 그냥 신발이 아니라.
0: 뭐야, 이거? 그냥 신발이야.
1: 맞아.
0: 자, 그러고 안 하면 신어보자. 갖고 나와봐봐.
1: 네, 갖고 신어보자.
0: 배신! 이게 왜 리듬 신발이지?
1: 글쎄. 이거 불빛인 거 아니야?
0: 잠깐만.

0: 오, 잘한다, 너네.
1: 쿵쿵쿵, 리듬 신발이.
0: 이게 그래서 리듬 신발인가 봐.
1: 근데 이게 똑같이 왜? 따를 수 있나 봐요.
0: 그러니까.
2: 이게 그러니까 리듬 신발이구나.
0: 그렇지. 쿵쿵쿵 한번 더 해볼까? 시작. 쿵쿵쿵. 쿵쿵쿵이 빨라졌어. 시작.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쿵쿵쿵.
1: 쿵쿵쿵.
0: 쿵쿵쿵.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
1: 네.
0: 와, 니네 진짜 잘한다.
2: 아저씨, 근데 이게

0: 쿵쿵 따따따. 어, 노래 노래 노래. 쿵 따따 쿵. 어렵지?
1: 네.
0: 아저씨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할 수 있는 쉬운 리듬부터 좀 주세요.

우리에게 멋진 리듬을 보여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리듬 신발을 신는 리듬의 신 쿵쿵따 락커. 어허, 멋진데요. 오, 드렁삼촌 역시 최고. 오늘 공연박스에서 함께할 리듬 따라해볼까요? 친구들도 위로가!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박스가 도착해 있어. 이 중에서 어떤 박스를 고를까? 재밌겠다. 오호, 재밌는 박스 발견, 재밌는 박스 발견. 기다란 상자가 있네. 그래, 오늘은 너로 결정. 자. 우와, 어? 우와, 경쾌한 소리가 나는데? 궁금해. 오케이. 오늘은 바로 야! 통통통. 안녕 친구들.
1: 안녕.
0: 자, 우리 지유 정음이랑 함께 뮤직박스를 한번 공개해 볼까?
1: 네.
0: 오케이.
1: 네. 저쪽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2: 뭐야, 너무 길어. 뭐야, 왜 이렇게 길니?
0: 이게 뭘까? 엄청 길지?
2: 네, 그럼 누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0: 어, 그거 뭐가 들어있을까?
1: 통통이?
0: 자, 그러면 얼른 뜯어볼게.
1: 네.
2: 뭐야?
0: 짜잔!
2: 뭐야?
0: 저기 있어봐. 있어봐. 아저씨 몰래 한번 볼게.
2: 왜요?
0: 몰래 한번 볼게. 오, 대박! 아, 아무래도 이게 필요하겠다. 아, 이게 왜 있냐 했더니 이게 필요하겠네. 자, 그러면 정엽이랑 지유가 하나, 둘, 셋 하면 삼촌이 이걸 부어볼게.
1: 네.
0: 알았지? 시작!
3: 하나, 둘, 셋! 우와!
2: 우와! 뭐야, 공주야?
0: 닭구멍이요! 빨리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이쪽으로 한번 굴려볼까? 자, 왼쪽으로 한번 굴려보자. 자, 정은비도 소리 안 나게 굴려봐봐.
1: 엄청 세다.
0: 자, 왼쪽으로.
1: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하얀색으로 같이 하세요.
0: 그래. 하나, 둘, 셋. 우와.
1: 재밌다.
0: 재밌다.
1: 이번에는?
0: 이번에는 이렇게 튕겨보는 거 어때?
1: 네.
0: 통통 소리가 나지?
1: 통통.
2: 이렇게 하면요.
0: 우와! 난 더 높이 해야지? 통, 통, 통. 야,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제일 커. 위에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지? 부어줄게. 짜잔.
1: 하나,
0: 둘, 셋. 통, 통. 우와, 통통 소리가 나.
1: 이렇게.
2: 하나, 둘, 셋.
0: 어, 진짜?
1: 엄청 많이 들어.
0: 시작! 똥똥! 그러면 얘들아, 네.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2: 대결?
1: 네! 어. 대결.
0: 누가 더 통통 잘 튀기나? 어때?
1: 네.
0: 알겠지?
1: 네.
0: 자, 그러면 내가 준비해줄게. 자, 일어나서.
1: 아,
0: 자, 지금부터 정엽 선수 대, 아, 지우 선수 대 정엽 선수. 누가 더 콩 많이 튀기나, 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장에 입장해 주시고요. 자, 시작하면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정엽 선수, 정엽 선수가 안전하게 누가 더 통통 튀기나?
1: 오!
0: 4!
1: 하세요.
0: 3! 둘 다! 5! 전투 속도가 빨라집니다. 2! 잠깐만 빨라집니다. 마지막. 지우 선수, 정 선수. 불꽃 팀이야. 네. 1등.
1: 누가 잘 튀겨요?
0: 어?
1: 누가 1등이에요?
0: 누가 1등이냐면

0: 자, 이번엔 오케이. 아저씨의 도전! 아저씨가 좋아하는 주황색 공을 골라봤거든. 이 주황색 탁구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몇 개나 통통 칠 수 있을까?
1: Ready, go!
2: 하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 오! 아, 14개 됐네.
0: 공 어디로 갔지?
1: 여기요. 여기 또 맞아.
0: 공 어디로 갔지? 누구 본 사람? 대구르르르 통통통. 공은 어디로 갔을까? 대구르르 대구르르 통통통.

0: 통통통. 대구르르 대구르르 통통통. 탁구공아, 어디로 간 거니? 탁구공처럼 실로폰도 통통통 통통 튀며 경쾌한 소리도 나지?
1: 네. 그럼
0: 자, 우리 같이 함께 연주 한번 해볼까?
1: 네.
0: 어때?
1: 네.
0: 좋았어. 이번엔 좀 더 신나게 통통통 한번 쳐볼게.
1: 네.

통통통통통통.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통통통통. 어? 친구들, 공이 내는 통통통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는 소리. 공과 함께하면 더 멋진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음악이 될지 너희도 궁금하지? 얼른 공을 따라가 보자.

0: 통통통?
1: 너 덕분에 즐거웠어. 고마워. 안녕.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생일이야.
1: 정말? 그럼 우리 팔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0: 나도 같이 할래.
2: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3: 생일 축하합니다.
4: 생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1: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3: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재밌다.
1: 생일 축하합니다.
2: 하늘 위한 선물이야.
1: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2: 너랑 나야.
0: 고마워.
1: 축하합니다.
3: 어?
4: 나도 파랑 나 그렸어. 그런데 파는 어딨어? 다시 한번 잘 봐봐.
0: 아하, 찾았다. 고마워, 라시.
5: 짜잔.
6: 생일 축하해, 파.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한기계.
2: 주물 상처엔
4: 덤덤해.
3: 마데카 소리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3: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영웅은 누구?
1: 누나! 이게 뭐야?
0: 어? 초대장인 것 같은데? 최고 딱지상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1: 어? 최고 딱지상이 뭔데?
0: 최고 딱지상은 한 해 동안 우리 몸을 열심히 지켜온 몸속 영웅들에게 주는 상으로.
1: 몸속 영웅들에게 상을 준다고? 멋지다.
0: 그러게. 호떡이 너랑 나한테 시상식 사회를 부탁한대.
1: 시상식 사회? 나 그런 거 처음 해보는데.
0: 나도. 이 황금 딱지로 시상식에 가는 건가 봐. 빨리 가보자.

0: 저희 마이크였고요. 어, 네. 자, 여기 진행 순서 있고요.
1: 네. 네.
0: 자, 그럼 시상식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 5초 전.
1: 오, 5초 전이라고요?
0: 5, 4, 3, 2, 1, 큐!
2: 우리 몸속을 지키는 영웅들의 파티! 지금부터 최고 딱지상 몸속 영웅편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1: 오늘 우리 몸속을 지켜준 최고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니 무척 떨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최고 딱지상 첫 번째 상은 최고의 무기로 악당들을 무찌른 영웅에게 주는 내 무기가 최고야 상입니다. 그럼 후보들부터 만나 보시죠!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찾아보도록 첫 번째 후보.
3: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백혈구의 불꽃 펀치.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두 번째 후보.
3: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비세포의 항체.
2: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세 번째 후보.
3: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 스스로 죽게 만드는 NK세포의 눈빛.
1: 와, 정말 최고의 무기들이 후보로 올라왔는데요. 내 무기가 최고야 상. 과연 수상자는 누구일까요? 발표해 주시죠, 호떡씨.
4: 누나, 나 화장실이 급해.
1: 뭐? 갑자기? 얼른 다녀와.
4: 알았어.
1: 네, 호떡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수상자는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기가 최고야 상. 수상자는 바로바로 백혈구의 불꽃 펀치. 축하합니다. 백혈구님 축하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할 분들이 많지만, 아, 누구보다 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뜨거워야 잘 싸우는데 내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열아,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보일러 할아버지, 열을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불꽃 펀치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열심히 쫓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벌써 가셨어?
1: 오.
4: 나 백혈구님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1: 아쉽지만 다른 영웅들을 만날 수 있잖아. 아, 다음 상은 호떡이 네가 소개할래?
4: 좋아. 자, 최고 딱지상 다음 상은 바쁘다 바빠 상입니다. 이번에도 후보들 먼저 만나 보시죠.
3: 바쁘다 바빠상 첫 번째 후보 적혈구님.
2: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이산화탄소를 모아 모아 폐에 가져가느라

0: 바빠.
1: 편집, 편집.
2: 와, 자, 결국 얘기 들어.
3: 바쁘다 바빠상 두 번째 후보 혈장님.
4: 우리 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노폐물을 모아 모아 오줌을 만드는 신장까지 배달하느라 바쁘다 바빠.
1: 땀샘이 있는
2: 소리라고. 바쁘다 바빠상 세 번째 후보 간 셰프님.
4: 영양소를 우리 몸이 이용하기 편하게 바꿔서 내보내고 저장하느라 바쁘다 바빠. 알코올처럼 유해한 물질을 분해하느라 바쁘다 바빠.
5: 호떡 씨, 바쁘다 바빠상 수상자 발표해 주시죠.
6: 네, 수상자는 바로 수상자는
7: 뭐 하는 거예요?
6: 누구세요?
7: 저 몰라요? 알코올인데요.
2: 유해물질이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
7: 유해물질이라뇨? 알코올이라니까요?
2: 그러니까 유해물질이지. 당장 끌어내!
8: 아, 네.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당장 나가자.
7: 잠깐만요. 잠깐만요.
6: 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 네.
6: 자, 그럼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쁘다 바빠상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간 셰프님
5: 어? 간 셰프님 안 오셨어요?
7: 여기
8: 빨리 들어와.
7: 나 오라고요.
8: 간 셰프님, 유해물질이 들어왔습니다.
9: 알코올이다. 간세포들아, 지금 당장 저 알코올부터 해독하라.
1: 네? 아이, 영양소 쪼개기도 이렇게 바쁜데.
2: 알코올까지요?
9: 어서 어서.
6: 예, 셰프.
8: 아이고, 빨리 빨리. 예.
7: 따라와.
8: 간 셰프님, 아 근데 시상식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9: 영양소 쪼개기도 바쁜데 알코올까지 해독해야 하니, 아 바빠서 어떻게 시상식을 갑니까? 아 바쁘다 바빠.
8: 아야, 아이 참.
5: 그럼 바쁘다 바빠상 트로피는 제가 간 셰프님께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고 딱지상, 다음은 최고 짝꿍상입니다. 일단 최고 짝꿍상 후보부터 만나 보시죠.
4: 최고 짝꿍상 첫 번째 후보, 뼈짝꿍 조골세포와 파골세포.
3: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부숴 칼슘을 내보내면 조골세포가 그 칼슘으로 단단하고 튼튼한 뼈를 만든다.
6: 와, 고마워 조골세포.
4: 최고 짝꿍상 두 번째 후보, 딱지 짝꿍 혈소판과 피브린.
3: 핏줄이 찢어지면 혈소판이 구멍을 막고 피브린이 혈소판을 꽁꽁 묶어 딱지로 만든다.
4: 최고 짝꿍상 세 번째 후보, 키 짝꿍 멜라토닌 요정과 성장 호르몬 코팅.
3: 멜라토닌 요정이 잠가루를 솔솔 뿌려주면 성장 호르몬 코치가 연골세포들을 쑥쑥 키워 키를 크게 만든다.
5: 네, 최고의 짝꿍상 수상자는 바로
6: 축하합니다. 멜라토닌 요정님과 성장 호르몬 코치님.
3: 키짝꿍 멜라토닌 요정님과 성장 호르몬 코치님은 특히 올해 호떡이와 호빵이의 키를 무려 10cm나 자라게 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5: 멜라토닌 요정님, 성장 호르몬 코치님 축하드려요.
6: 축하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짝꿍상이라니. 일단 저의 짝꿍 멜라토닌 요정님께 이 영광을.
2: 아,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 코치님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8: 아, 멜라토닌 요정님께.
2: 아, 성장 호르몬 코치님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1: 멜라토닌 요정님, 저랑 같이 가요.
2: 눈부셔. 스마트 왕자님.
8: 당장 이 손 놓으시지.
1: 아니, 그럴 순 없어요. 멜라토닌 요정님, 오늘 밤 호빵이가 또 스마트폰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서 그냥 신나게 춤이나 추자고요.
5: 아니요, 전 스마트폰 안 볼 거예요.
1: 뭐라고? 안 본다고? 아니, 넌 볼 거야. 호떡이라도 볼 거잖아, 어서 본다고 말해.
6: 아니요, 우리 스마트폰 안 볼 거예요.
0: 우리 호떡씨, 호빵씨 스마트폰 안 본다잖아요. 아, 짝꿍도 없으면서 여길 왜 들어와요? 당장 나가요.
1: 에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 쫓아내다니. 나도 나랑 딱 맞는 짝꿍 찾아서 오늘의 지옥 꼭 돌려주고 말 거야.
0: 아, 빨리 와요.
5: 스마트폰 왕자가 나가서 다행이야.
6: 맞아. 근데 누나, 나도 상 받고 싶다.
5: 너도? 사실 나도.
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고 딱지 마지막 상입니다.
10: 수상자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4: 호기심 빵빵 상. 궁금한 게 많아 늘 왜왜왜왜왜왜 늘 외쳐온 호떡이.
6: 알아보고 있게.
3: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몸속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하는 호빵이.
11: 호떡아, 호빵아, 축하해.
5: 우리 몸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열심히 해결할게요.
6: 누나.
5: 호떡아, 너 왜 울어?
6: 너무 좋아서. 근데 누나, 아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은데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기분이 좋은데 왜 눈물이 나는 거냐고. 왜?
5: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6: 잘 몰라? 또 다녀와야겠네. 같이 가자.
5: 좋아, 갈 땐 가더라도 오늘 최고 딱지상을 수상한 몸속 영웅들 모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6: 잘 부탁드립니다.
5: 그럼 최고 딱지상 시상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떡아, 이제 가자. 최고의 악당은 누구?
6: 누나! 스마트폰이 깜빡인다!
5: 응? 뭐지?
1: 호빵이, 호떡이! 안녕!
6: 스마트 왕자다!
1: 너희들을 최고의 악당 시상식에 초대할게.
5: 최고의 악당 시상식이요? 아, 싫어요. 안 갈래요.
1: 잠깐만. 너희들은 우리 몸속 영웅을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몸속 악당도 많이 알고 있잖아. 안 그래?
6: 당연하죠. 많이 알고 있죠.
5: 호떡아.
6: 왜 많이 알고 있잖아.
1: 그래서 말인데 시상식에 와서 내 짝꿍으로 어울릴 만한 최고의 악당을 나에게 추천해주겠니? 꼭 봐줄 거지?
6: 우리가 왜 가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냐고요? 왜?
5: 맞아요. 싫어요. 안 갈래요.
1: 아니야. 내 초대는 거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만나. 둘, 셋, 뿅.
6: 누나, 어떡해!

0: 전에 와버렸잖아.
1: 누나, 나 너무 무서워. 우리가 최고의 악당을 뽑으면 스마트 왕자랑 짝꿍이 돼서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잖아.
0: 코또가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가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1: 알겠어.
0: 어, 와, 이렇게 바로 알아듣네.
1: 근데 그게 될까?
0: 누나만 믿어.
1: 엥?
2: 어허! 호빵이 호떡이도 왔으니 최고의 악당은 누구?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0: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스마트 왕자고요. 오늘 최고의 악당을 뽑아줄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1: 호빵입니다. 호떡입니다.
0: 자, 최고의 악당은 누구?
2: 호떡아, 이렇게 말해.
1: 알겠어. 스마트 왕자, 충치 악당 뮤탄스를 추천합니다.
3: 안녕, 난 충치 악당 뮤탄스야. 좋아하는 건 젤리, 초콜릿, 사탕, 단 음식이라면 뭐든 좋아하지. 내 투티 단 거 먹고 똥싸게 내 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치아를 몽땅 충치로 만들어 버리지. 최고의 악당은 누구? 바로 나야, 나 뮤탄스.
0: 오, 충치 악당 뮤탄스 좋아 좋아. 역시 호빵의 호떡이 너희들 악당들도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좋아, 그럼 내 짝꿍은 바로 뮤탄스로 쳐.
4: 그런데 말입니다, 충치 악당 뮤탄스는 치약공주와 칫솔을 견딜 수 있을까요?
0: 치약, 칫솔.
2: 칫솔아, 가자! 뮤탄스들을 싹 다 쓸어버리자!
5: 충치 악당 뮤탄스가 치약공주와 칫솔의 공격을 받고 도망쳤습니다.
0: 뭐야 뭐야 뮤탄스, 치약 칫솔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잖아. 자, 그럼 다음 최고의 악당은 누구?
1: 제가 이 악당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환경 유해인자는 어떠십니까?
0: 그게 누군데 누군데 누군데?
6: 난 포름알데히드. 난 미세먼지.
0: 오, 포름알데히드와 미세먼지가 나타나자마자 호빵이 오뚜기가 기침을 하잖아.
6: 포름, 포름, 포름알데히드. 우린 실내에 있을 때 더 못된 악당이 된다, 히드.
7: 숨 쉴 때 빠르게 코털을 통과해 폐로 침투할 수 있지. 그렇다는 건
6: 최고의 악당은 누구?
0: 환경 유해인
1: 지갑이야!
8: 이렇게 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면.
6: 누가 문을 열었지? 환기시키면 우리 다 날아간다, 히드!
0: 아, 이럴 수가. 환경 유해인자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짝꿍이 될 최고의 악당은 없는 건가?
2: 예! 호떡아 잘했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스마트 왕자, 그 파상풍균은 어때요?
1: 아니지! 독뱀의 독은 어때요?
3: 난 파상풍균이에요! 신경세포를 마비시켜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지?
1: 나 독뱀의 톡은 신경세포도 마비시키고 세포도 파괴시키고 혈소판도 쓰러뜨려서 찢어진 핏줄을 막는 걸 방해하지. 그러면 피가 계속 나겠지? 그럼 죽겠지! 그렇다면 최고의 악당은 누구?

0: 이게 독서예요?
1: 파상풍경과 뱀독이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싸우다가 둘 다 쓰러졌습니다.
2: 오, 예! 거봐, 작전대로 잘 돼가고 있지?
3: 너희들 지금 왜 웃고 있는 거야? 설마 혹시 나를 골탕 먹이는 거야?
2: 골탕이라뇨? 말도 안 돼요. 그럼 짝꿍으로 말라리아 원충은 어때요?
3: 그게 누구지?
4: 하! 최고의 기생충이자 최고의 악당인 나 말라리아 원충을 몰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암컷 모기 몸에 있다가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 간세포와 적혈구의 영양분을 쏙쏙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말라리아 원충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지? 그거 다 나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막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날로 났다가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3: 드디어 내가 찾던 악당을 만났어. 반갑다, 짝꿍아.
4: 뭐야, 스마트 왕자. 영양분도 없으면서 나랑 짝꿍을 하겠다고? 날 뭘로 보고 거절하겠어!
2: 누나 누나! 말라리아 원충이 그냥 나갔어!
5: 내가 이럴 줄 알았지!
3: 뭐야, 알았어? 너희들 일부러 나에게 말라리아 원충을 추천했던 거야?
5: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최고의 악당을 꼼꼼히 찾다 보니 이렇게...
3: 당장 내 짝꿍 찾아내! 악당 중에 악당으로 찾아내는 게 좋을 거야, 당장!
2: 누나, 어떡해! 스마트 왕자가 화가 많이 났나 봐!
5: 나한테 맡겨! 그럼 악당 중에 악당! 칼슘 대마왕은 어때요?
3: 칼슘 대마왕?
5: 작은 칼슘 돌멩이로 시작해
2: 편도에는 편도결석,
5: 치아에는 치석,
2: 침샘에는 타석,
5: 신장에는 신장결석이라는 돌멩이를 만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켰죠.
3: 그야말로 악당 중에 악당이잖아. 뭐 하고 있어? 당장 불러, 당장!
2: 칼슘 대마왕!
6: 나를 왜 자꾸 부르는 거야? 왜?
3: 자! 칼슘 대마왕님, 얘긴 많이 들었습니다. 칼슘 돌멩이로 인간들을 많이 괴롭혔다지요.
7: 그게.
8: 네네, 그럼요! 이석은 빼고요.
7: 편두결석, 치석, 타석, 요로 결석까지
8: 무려 다섯 개의 돌멩이를 만드신 아주 나쁜 아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 저희 칼슘 대마왕님이시거든요.
3: 칼슘 대마왕님, 나와 짝꿍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인간의 몸을 정복합시다.
6: 그 제안
9: 거절할게요.
3: 에? 거절하다니요?
9: 전 이제 칼슘 대마왕이 아니거든요. 돌멩이로 괴롭혔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착하게 산다는 거 모르세요? 튼튼한 뼈를 지키는 작고 귀여운 칼슘이라고요. 아시겠어? 요?
7: 물론
6: 저도요.
7: 그럼 빨리 가서 뼈 만들자.
9: 네, 가시죠.
3: 자. 이럴 수가! 그럼 나의 짝꿍은?
10: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배터리를 충전해 주세요.
7: 짝꿍은?
2: 누나! 스마트 왕자가 이상해! 악당처럼 못되게 굴더니 잘 됐네!
5: 스마트 왕자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0: 정보를 찾거나 사진을 찍거나 도움을 줄 때도 많잖아.
1: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움받지 않게 너무 오래 게임하지 말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지 마. 안 그럼 나 다시 악당으로 돌아올 거야.
0: 계속 할게요. 최고의 악당은 누구?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4: 승한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찍혀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캔디. 오케이 고! 와! 와! 와! 와! 와! 하! 하! 라이! 점! 점! Eat the candy! Okay, the next player! Three! Go! Walk! Walk! Walk! Walk! Walk! Walk! Hop! Hop! Hop! Hop! Run! Run! Run! Run! Jump! Jump! Now eat the candy! Everybody,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번박이도?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주 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고소한 치즈 많이 들어가는 맛있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감자 컵전 만든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make potato pancake cups.

Here are today's ingredients. We have potato pancake mix, 그 감자전 믹스요. We have eggs, 달걀, green onion, 파, shredded cheese, 치즈, bacon,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potato, 감자, jalapeno pickles, 그 jalapeno 피클이요. And black olives. 네, 올리브도 들어갈 거예요. For our 감자 갑장, we need the potato. First, we need to peel the potato. 네, 우리 먼저 감자 껍질 베야 해요. We can use a peeler to peel the potato. But be careful of your fingers. 손가락 조심하세요. We can peel this way, away from our fingers. 껍질 없는 감자 필요합니다. And now, our potato is peeled. And now, we thinly slice our peeled potato. 이제 우리 감자 잘라도 돼요. 우리 얇게, 길게 잘라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Let's cut like this. Okay. Now we turn it this way and we cut long strips like this. 우리 이렇게 긴 얇은 감자 stick 잘라요. All done. Now we need to chop the other ingredients. First, let's chop the tomatoes. So we're going to cut the tomato in half, like this. One more time, in half. 큰 거 써도 돼요, 작은 거 써도 돼요. Up to you. 안 써도 돼요. Now we cut the green onion. First, we cut off the end. 그 밑에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버리고요. 이제 우리 얇게 잘라요. We can eat the white and the green. 다 먹어도 돼요. 이렇게 we're gonna thinly slice all of the green onion. 그 반은 요리 안 해도 돼요. We don't need to cook the onion. It's going to be fresh at the end. 그리고 olives. We're going to cut our black olives into rings. 네, 우리 동그라미 링은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올리브 맛은 좀 강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많이 넣으세요. 싫어하는 사람 안 넣어도 돼요. 아, 그리고 할라페뇨 피클은 안 잘라도 돼요. 벌써 누가 잘랐어요. 마지막은 우리 베이컨. Let's cut our bacon into bite-sized pieces. 네, 한입 먹을 수 있는 베이컨 이렇게 잘라요. So, what do we do next? 짠짠짠! We have to make the pancake. 우리 감자전 만들어야 돼요. We put the potato pancake mix in the bowl. 우리 감자전 믹스 볼에 넣어요. 물도 넣고, we add the water. And now we stir. Keep stirring slowly. 우리 다 섞여서 해야 해요. Oh, so thick. And it smells like potato pancake. Ah. And then we will add the potato. 그 다음 우리 얇은 감자 스틱 넣을 거예요. Okay, we can add the potato. 하지만 왜 감자전에 감자 넣는 거? 벌써 감자전 아니야? 아, 식감 되네요. 감자 스틱 넣었을 때 그 식감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감자 맛이 하고 감자 전 맛이 나올 거예요. I think it's ready. Now, we're going to put the potato pancake mix into these muffin cups. So, we put one spoon in each muffin cup.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요. Now, we're going to use a glove. 이렇게 그 컵 모양은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But make sure you make a hole each time. They are ready for the oven. 이제 오븐 들어가도 돼요. 180 degrees for 35 minutes. 180도 35분. We're going to put egg into the cups.
Egg 1, Egg 2, Egg 3, Egg 4, and now we whisk. And mix. Whisk, whisk, whisk. Now we're going to add the egg. We put egg into each cup.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냥 반만 정도. 이 사이즈는 되게 귀여워요. We add the cheese. Cheese. Woohoo! Cheese 좋아하는 친구 많이. And bacon. 네, 저는 bacon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쓸 거예요. And bacon like this. Oh, that's a lot of bacon. 이거 확실히 내 거예요. And more bacon. Yeah. Okay, it's ready for the oven one more time. Into the oven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다시 oven 들어갈 거예요. 10분 180도. The 10 minutes is up. Let's take a look. 이제 10분 다 됐어요. 준비됐다. Crispy bacon. Oh, 잘 나왔어요. We're not finished yet.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토핑 넣을 거예요. For this one, I'll add green onion. 이거 파 넣을 거예요. This one, pickles. This one, olives. This one, green onions and tomatoes. Cherry tomato. And this one, jalapeno. And olive. Our potato pancake cups are finished. 우리 감자 컵전 완성됐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날 땐 높이 높이 부둥 부둥

0: 뽁치야, 조심해. 재밌다. 뽕치도 볼 거야.
1: 아이, 난 먼저 보고 줄게.
0: 나도, 나도. 뽕치야, 참, 내가 보고 준다고 했잖아.
1: 멋진 그림 그려야지.
0: 그림 그림.
1: 조심해.
0: 조심하라 그랬지!

0: 뿡뿡아, 뿡뿡아, 뿡뿡아. 무슨 일이야?
1: 뭉친 때문에 높이 쌓은 컵도 무너지고 책도 찢어지고 그림도 망치고 으아!
0: 아이고, 우리 뿡뿡이 아주 속상했겠네. 근데 뿡뿡아, 뿡치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1: 몰라요. 뿡치 한 대 때려주고 싶어.
0: 잠깐만 뿡뿡아, 잠깐만. 일단 짜잔형부터 변신방귀 부탁해. 뿡뿡.
1: 알았어요. 변해라 변해 변신방귀 보이.

0: 뿡뿡아,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은 때리면 안 되지.
1: 그래서 때리고 싶은 걸 꾹 참았단 말이에요.
0: 진짜? 이야, 우리 뿡뿡이 대단하다. 멋져.
1: 하지만 뿡치 생각만 하면
0: 어떻게 해야 우리 뿡뿡이 화가 풀릴까? 아, 그래. 뿡뿡아, 뿡뿡아, 뿡뿡아. 화가 날 땐 그렇지. 그렇게 숨을 쉬는 거야.

0: 숨 크게. 한 번 더. 그렇지. 크게 숨을 쉬어보자. 어때, 뿡뿡아? 이제 화가 좀 풀린 것 같아?
1: 그래도 뭉치 생각하면 화가 나요. 으아.
0: 저런.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우리 친구들을 불러서 뿡뿡이 기분을 좀 풀어줘야겠어. 우리 뿡뿡이처럼 화가 많이 난 친구들 모두 모이세요.
2: 나는 엄마가 아이스크림 안 사줄 때가 화가 나.
3: 동생이 괴롭히다 말하나.
4: 그네 누가 타고 있을 때요.
5: 나는 동생이 내 머리를 잡아당길 때 화가 나.
6: 친구가 장난감 가져가는 화가 나.
1: 우와, 난 진짜 화가 나.
0: 친구들,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 뿡뿡아, 정말 좋은 방법인데?
1: 네? 뭐가요?
0: 우리 뿡뿡이랑 친구들처럼 화가 날 땐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1: 진짜요?
0: 너무너무 화가 날 때, 진짜 화가 날 때, 으다다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다다, 발을 굴러보자, 으다다다다.
1: 으다다다다다다, 재밌네.
0: 좋았어, 그럼 한번 더 해볼까? 준비.

0: 어때, 무궁화? 이제 화가 좀 풀린 것 같아?
1: 조금 풀리는 것도 같고,
0: 조금?
1: 아닌 것도 같고,
0: 아직도.

0: 먹어봐.
1: 나처럼 잠을 자봐.
0: 나처럼 소리를 질러봐.
2: 우와, 소리 지르면 진짜 화가 풀려?
3: 글쎄, 진짜 풀리는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다 같이 준비!
2: 준비!

0: 소리 질러 봅시다. 아! 아! 더 크게!
1: 한 번 더 할래요. 한 번 더.
0: 좋았어. 더 큰 소리로 준비.

0: 돌아보자.
1: 짜잔 형, 기분이 좋아져요.
0: 어? 진짜? 이제 화 안 나?
1: 네, 숨도 쉬고 발도 구르고 소리까지 질렀더니 진짜 화가 풀렸어요.
0: 진짜 다행이다.

0: 구둥 구둥 빠빵.
1: 뿡뿡아, 뭉치한테 아까 그 뿡뿡이 화났던 마음 있잖아. 그걸 얘기해봐.
2: 화났던 마음이요?
1: 그래, 아까 우리 뿡뿡이 마음이 어땠는지 뿡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뿡치는 뿡뿡이의 화났던 마음을 모르잖아.
2: 알았어요. 뿡치야, 아까 너 때문에 높이 쌓은 컵도 무너지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찢어지고 내가 그리던 그림도 망가져서 나 너무너무 화가 났어.
0: 뽀뽀이 화났죠?
2: 그래, 지금은 풀렸지만 다음부턴 그러지 마.
1: 뭉치야, 미안해 해야지.
0: 뽀뽀이 미안해.
2: 알았어, 우리 자동차 가지고 같이 놀자.
1: 이야, 우리 뿡뿡이 뿡치 멋지다. 우리 친구들도 화가 날 땐 숨도 크게 쉬어보고 발도 굴러보고 소리도 지르면서 화를 풀어봐요. 그럼 모두 모두 아!

0: 올라가고 내려가고 빙글빙글 돌다가 여운운이 되었어요. 아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글빙글해서 여운운이 되었다니까요.
1: 아 알았다. 그 노랫말이구나.
0: 아 맞아요. 짜잔 형도 알아요?
1: 그럼 잘 알지. 재미있는 손놀이도 할 수 있는걸?
0: 오 손놀이요?
1: 그럼 궁금하지. 그럼 얼른 변신 만기 부탁해. 뿡뿡.
0: 네 변하라자.

0: 차준이요, 응? 이제 얼른 보여줘요.
1: 알았어. 잘 봐.
0: 네.
1: 자, 두 손 검지 뿅 하고서

0: 재밌다. 뿌뿌이도 해볼래요.
1: 좋았어. 그럼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0: 친구들, 어서 와. 우리 같이 신나게 노래하자.
2: 노래하자.
1: 친구들, 모두 모였죠.
0: 네, 네,
1: 네, 네, 네.
0: 짜잔용, 얼른 올라간 눈, 내려온 눈 같이 해봐요.
1: 알았어.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검지. 뿅!
0: 뿅!
1: 자, 살짝 눈 옆에 대고, 여우 눈, 준비!
0: 준비!

0: 아우.
1: 아우.
0: 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한다.
1: 재밌다.
2: 나도 할래.

0: 쭉 깔깔 돼지커랑
1: 볶음 붕어잎도 있네.
0: 자, 그럼 돼지커부터 만들어볼까요? 모두 검지 뿅 준비.
1: 준비.

0: 모두 꿀꿀꿀꿀.
1: 꿀꿀꿀꿀. 이번엔 붕어 입도 만들어요.
0: 그럴까?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

0: 뽀꼬뽀꼬뽀꼬뽀꼬뽀꼬.
1: 붕어 입으로 엄마 아빠랑 뽀뽀. 뽀뽀.
0: 잠깐.
1: 오잉.
0: 짜잔. 아직 재미있는 게 하나 더 남아있지. 자, 모두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간 머리.
1: 어? 짜잔형. 예? 짜잔형 머리에 뿔났다.
0: 나는 짜잔형 도깨비다. 무섭지. 무섭지.
1: 하나도 안 무서워요. 웃겨요, 짜잔형.
0: 웃겨?
1: 네.
0: 그러면은 우리들 친구들 도깨비는 어떨까? 모두 머리카락 잡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 도깨비가 됐네! 아, 무서워라! 달달달달달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무서운 도깨비가 된 걸 보여주세요! 무섭지요, 엄마!

0: 친구들!
1: 네!
0: 내려온 눈이 아닌 올라간 눈! 이건 누구 눈일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구 코?
1: 돼지코.
0: 오, 그렇다면 빙글빙글 이건
1: 구멍이.
0: 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 맞춘다. 아, 우리 친구들 눈, 코, 입은 어떻게 생겼나?
1: 뿌뿌이가 볼래요.
0: 좋았어.
1: 친구들 눈, 코,
0: 코, 입.
1: 우와, 다 멋져요.
0: 그러게, 우리 친구들 눈, 코, 입 진짜 반짝반짝 멋지다.
1: 맞아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사과같이 예뻐요.
0: 그러네. 바로바로 이렇게.

0: 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1: 짜잔 형, 뿡뿡이도 만들었어요. 보세요. 올라간 손, 내려온 손, 빙글빙글 돌려서 안녕 손, 안녕!
0: 우리 뿡뿡이 진짜 멋지다. 좋았어. 그럼 오늘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인사해볼까? 자, 시작!
2: 올라간 손, 내려온 손, 빙글빙글 돌려서 안녕 손, 안녕!

냠냠 밥을 먹고 나면 뿡고마 밥 먹자 아 냠냠냠냠냠냠냠 뭐라고? 아 당근 달라고? 당근 자 냠냠냠냠냠 오 우리 뿡곰이 당근도 잘 먹네 어우 배고파 뿡뿡이도 한 입 먹어야지 아 냠냠냠냠냠 자 뿡뿡이도 한 입 더 먹자 아 냠냠냠냠 어 오, 진짜 배고프다

0: 뿡뿡이 안녕.
1: 짜잔용 짜잔용. 큰일 났어요.
0: 큰일? 무슨 일?
1: 뿡뿡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밥 달라고 꼬르륵 꼬르륵 해요.
0: 우리 뿡뿡이 배고프구나.
1: 네.
0: 알았어. 짜잔용이 그 꼬르륵 소리를 해결해 줄게. 얼른 변신 방귀 부탁해. 뿡뿡.
1: 네. 변해라 변해.

0: 오늘은 내가 짜잔형 요리사.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와! 야호!
1: 맛있다.
0: 우와, 뿡뿡이 벌써 다 먹었네.
1: 네, 짜잔형이 해준 밥 진짜 맛있었어요.
0: 그랬어?
1: 네, 짜잔형. 우리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놀아요.
0: 오, 안 되는데. 짜잔형은 아직 할 일이 남았어.
1: 어? 무슨 일이요?
0: 여기 정리. 자, 다 먹은 그릇도 치우고 식탁도 깨끗하게 닦아야지.
1: 맞다.
0: 우리 뿡뿡이는 밥을 잘 먹어서 멋진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정리까지 잘하면
1: 더 멋진 뿡뿡이가 되겠죠?
0: 그렇지. 그럼 우리 오늘은 친구들 불러서 다 같이 맛있게 밥도 먹고 신나게 정리도 해볼까?
1: 우와, 좋아요, 좋아요.
0: 그럼 밥 잘 먹는 머지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라. 멋지고 씩씩한 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죠.
2: 네.
1: 우와, 맛있는 밥이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어볼까요?
2: 네.
0: 좋아요. 그럼 다 같이 맛있게 먹자.

0: 잘 먹었습니다.
1: 우리도 잘 먹었습니다.
2: 이야, 우리 친구들 밥 먹고 나서 인사도 잘하는데?
1: 그쵸?
2: 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밥 먹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1: 정리하기요. 다 먹은 그릇을 치워요.
2: 그렇지. 엄마, 아빠 설거지하기 편하시게. 자, 다 먹은 그릇을 들고
1: 빌고
2: 영차, 영차, 영차. 자, 식판을 두고 국그릇도 두고 수저도 이렇게 딱 갖다 넣으면 좋겠죠?
1: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다 먹은 그릇 치워봐요.

0: 대장님.
1: 응?
0: 우리가 먹은 그릇 우리가 다 치웠어요. 잘했죠?
1: 이야, 정말이네. 잘했어. 아,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0: 에? 또요? 뭔데요?
1: 봐봐. 여기 우리 밥 먹은 자리를 보면 밥이랑 반찬을 흘려서 조금 지저분하지?
0: 아, 그러네.
1: 그래서 자, 이 휴지로 깨끗하게 싹싹 싹싹.
0: 아하. 휴지로 싹싹 깨끗하게 싹싹.
1: 그렇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밥 먹은 자리 휴지로 깨끗하게 싹싹 닦아보자.

0: 저녁. 응? 우리 밥 먹은 자리도 다 닦았어요. 잘했죠?
1: 이야,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다.
0: 그럼 이제 밥 먹고 정리하기 끝!
1: 끝이 아닌데?
0: 네.
1: 우리 친구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0: 또요?
1: 이건 밥 먹고 나서 꼭 해야 하는 거야.
0: 밥 먹고 나서 꼭 해야 하는 거?

0: 시작부터 밥 먹고 나서 정리 잘하고 치카치카 이도 잘 닦을 거예요.
1: 와, 역시 우리 뿡뿡이는 멋져, 멋져, 멋져. 우리 친구들도 뿡뿡이처럼 잘할 수 있죠?
0: 네!
1: 역시 우리 친구들도 멋져, 멋져, 멋져! 멋져!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2: 안녕!

0: 신성한 풀땅에 고양이가 있다?
1: 나무 아미타불.
0: 설마 너 예불 드리는 거니?
2: 후딱 소리를 듣고 법당을 찾아오는 것도 신비하고 그중에 또 스님을 찾아가는 거 보면 또 신비하고 그랬어.
0: 나다옹. 사찰령 3년이면 무건 수행을 한다. 그런데 양본능 충만한 탓에 금도를 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3: 자, 그만아. 절에서는 보통 이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절에서는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본능 따로, 불심 따로. 심한이의 슬기로운 사찰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한 사찰. 신도들이 모여 예불이 한창인 불당. 그런데 고양이가 법당엔 무슨 일? 스님에게 다가가는 녀석. 그리고는 스님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데요. 어머, 너 정말 예불 드리는 거니?
1: 자는 거 아니, 더블.
2: 야, 시마니. 예불 다 참석했어? 어? 예불 다 참석했어?
0: 오늘의 주인공, 3년차 수도냥 시마니입니다.
4: 전생에 뭐가 있나 봐요. 있으니까 저렇게 저기 하고 스님 인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예불할 때 참석하시고.
5: 존칭을 좀 쓰시네요.
4: 예?
5: 존칭을 쓰셔. 왜요?
4: 글쎄 전생에 무슨 닦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떤 때는.
0: 신통 방통한 시마니에게 신도들의 조공이 이어집니다.
1: 이 맛에 예불 본다옹.
6: 너무 쉽기가 딱 스님 예불 끝날 때까지 가서 옮기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신통하지요.
7: 시마니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고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래요.
0: 그런데 최애 간식 멸치를 뒤로 하고 시마니가 급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곳은 어디? 다시 스님 곁.
2: 이거 먹지, 이리 와. 이리 와.

0: 예불이 끝나면 스님이 손수 시마니의 밥을 챙겨주신다는데요.
1: 시마니, 다 먹었어.
2: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스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시마니에겐 극락의 시간. 스님 손길에 무어지경에 빠진 녀석.
2: 알았어.
3: 난 스님이 너무 좋다오.
1: 시마니가 내하고 있을 때는 발톱을 이렇게 안 밖을 안 나와요.
0: 스님에겐 언제나 애교스러운 껌딱지.
1: 놀래지 마.
0: 속세에서 공수해온 낚싯대 장난감으로 노는 것도 시마니가 좋아하는 시간. 와, 이리저리 목표물을 향해 잘도 뛰네요.
3: 놓치지 않을 거다.
1: 점프. 아이, 잡혔다. 아이, 미안해, 미안해.
0: 그런데 이토록 건강하게 잘 노는 녀석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 시마니가 원래 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요. 대전에 우리 봉사자 보살님 그 집에서 길냥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우리 시마니만 너무 이렇게 띠쩍 말라가지고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왔더니
0: 시마니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눈 한쪽은 아예 없고 다른 한쪽은 이미 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1: 결국 이제 병원에서 눈이 이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절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절에서 키우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녀석의 이름 심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마음 심자, 눈 한자,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라고 제가 심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0: 다른 고양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스님 눈에는 볼일 잘 보고 뒤처리 잘하는 녀석이 마냥 사랑스러운 듯.
1: 저거 좀 누는 거예요.
4: 지금은?
1: 응. 냄새 맡고. 덮는 거야, 지금. 지금 오줌 누는 거 덮는 거야, 이거.
4: 얘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1: 없어. 이게 화장실이야.
0: 스님은 무탈하게 잘 자라준 시마니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다 스님 덕분이다. 하지만 스님이 항상 시마니와 함께 할 수는 없는 법.
1: 갔다 올게. 집에 잘 있어. 옳지. 간다.
0: 스님이 출타하시면 그때부터 시마니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3: 오늘 스님 서울 가셨다. 보고 싶다.
0: 스님이 떠난 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3: 슬슬 돌아다녀 볼까?
0: 시마니가 간 곳은 바로 불당. 마치 스님의 흔적이라도 찾는 듯 한 발짝씩 천천히 내리는데요. 스님도 안 계신데 대체 여길 왜 왔나 했더니 녀석 일광욕 중입니다.
3: 일광욕하기엔 불당이 최고다옹.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까옹.
0: 알고 보니 사찰 구석구석이 녀석의 놀이터. 시마니 윤석, 스님하고 있을 땐 얌전하더니 혼자 있을 땐 완전 딴판.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습니다.
3: 조금만 더, 조금만 더.
0: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낸 목표물은 바로 스님의 체취가 가득 담긴 속세의 장난감 낚싯대. 바람에 팔랑이는 깃털을 용케도 찾아냈네요. 눈은 안 보이지만 거침없는 시마니. 아주 신이 났습니다.
3: 이게 무슨 냄새다냐?
0: 폴폴 풍기는 향.

0: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사찰의 부엌 공양간. 보살님이 창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최애 간식 멸치 냄새에 홀린 듯 공양간 앞에서 기다림을 시작하는 시만이. 뭘 보나 했더니 설마 녀석 보살님이 자리를 비우길 기다린 거니? 기회는 이때다! 녀석 공양간 안으로 직진합니다. 잠시 번뇌의 시간을 가져보지만 발길은 이미 멸치 봉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물에 도착하자마자 고민도 없이 멸치에 얼굴을 들이미는 녀석.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 마는군요. 보살님이 이 사실을 알면 혼쭐이 나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멸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1: 일단 먹고 보자.
2: 시만아.
1: 잘 먹고 갑니다.
0: 보살님의 일만 늘었네요.
3: 예, 저희들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가끔씩 이제 된장찌 끓이려고 좀 멸치 국물을 우려낼 때가 있거든요. 그 냄새 맡고 와서 안 준다 이거죠. 한번 악 물고 도망가요.
1: 저는 이만 퇴청하겠다뇨.
0: 한바탕 소동을 벌인 장본인이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단장을 하는 시만이.
1: 스님한테 예쁘게 보여야 한다옹.
0: 다시 180도 변신. 자신은 스님만 기다렸다는 듯 스님 바라기 모드로 돌입. 사찰에 어둠이 깔리고
4: 시만이 아직 안 자고 기다리고 있네.
5: 밥 먹었어?
4: 봐봐.
0: 시마니의 사생활을 알 리 없는 스님은 오래 기다린 녀석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5: 자야지 이제.
0: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스님이 시마니에게 목줄을 채우는데요. 고양이에게 웬 목줄이죠?
5: 밤에 이제 그 야행성을 살려주려고 밤에 풀어줬는데 풀어주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다른 고양이들이 와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위험에 빠진 적이 한두 번 아니다 보니까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야행성이지만 저녁에는 이렇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시마니의 하루는 스님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시마니도 스님을 따라 예불을 드릴 모양인데요.
1: 사찰령 3년이면 당연한 일이다.
0: 새벽 예불이 시작되고 여전히 스님 껌딱지인 시마니는 스님과 함께 탑돌이부터 하는데요. 고요한 새벽의 사찰. 맑고 청량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스님의 발걸음 소리를 따라가는 시마니.
1: 스님하고 있을 땐 불심이 절로 생긴다.
0: 탑돌이가 끝나고 불당 안으로 들어가는 스님. 그 뒤엔 언제나 시마니가 있습니다. 불당을 가득 채운 스님의 연불 외는 소리가 이어지는데요. 여전히 꼼짝 않고 스님 옆에 앉아있는 녀석. 이런 시마니를 위해 스님은 가끔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5: 다음 생에는 부처님 이제 다음 생에는 눈 두 눈 크게 뜨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지? 응? 시마니.
0: 스님의 진심이 꼭 부처님에게 닿았으면 좋겠네요. 긴 밤이 지나고 어느새 밝아진 사찰. 시마니도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0: 그런데 요 녀석 오늘따라 심상치 않습니다. 온 신경이 뭔가에 강력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마니의 레이더에 포착된 그것은 바로 잔디 사이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여치였습니다.
1: 여치야 기다려라옹. 시마니가 간다냥.
0: 몇 차례 발짓을 한 끝에 여치 사냥 성공. 들뜬 마음을 안고 요사체로 달려가는데요. 자, 어디 한번 시마니가 잡아온 여치 좀 볼까요? 사냥 실력도 보통이 아닌 시마니.
1: 먹을까옹 말까옹.
0: 잠깐의 고민을 뒤로 하고 결국 잡은 여치 맛을 보고야 마는데요. 사냥에 맛들린 시마니. 이번에 포착된 건 메뚜기인데요. 단 두 번의 발짓 만에 가뿐하게 성공. 입맛에 맞았는지 잡은 자리에서 바로 시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니가 있었으니 스님 등장이요.
2: 야 시마니, 너 메뚜기 잡으라고 말이야. 잡지 말라고 그래도 어떻게 잡는지 몰라.
0: 스님의 잔소리에도 아랑곳 않는 우리의 사찰냥 시마니.
1: 저는 그저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냥.
2: 우리 절에서는 보통 이제 살생을 금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능에 의해서 메뚜기 같은 것을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안 했으면 하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건강한 그 고양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로서는 약간 이제 곤혹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사찰냥이가 살생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스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요.
3: 스님이 살생하면 저거 걸어놓잖아요.
0: 반성의 의미로 참회의 염주 시간을 갖는 것.
2: 심한 경우에 새들도 새끼 새들은 이렇게 날개짓만 하지 멀리 날아가지 못하니까 멀리 못 날아가는 거 있을 때 가가지고 탁 잡고 이런 걸 새도 이거 몇 번 잡았어요. 그래 그때부터 내가 새를 잡으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단주를 딱 목에 걸고 하지 마 이러면서 긁어주고 이랬는데
4: 풀어준다.
2: 탈생하지 마라.
0: 반성은 잠깐. 또다시 번뇌에 빠지고 마는 시마니.
1: 아, 참아야 하느니롱. 격하게 잡고 싶다뇽.
0: 시마니를 만나러 그가 왔다. 양본능 충만한 시마니의 슬기로운 사찰 생활을 돕기 위해 등장한 야옹신. 냐옹신도 신통방통한 시마니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아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이름은 잘 알아들어요? 시마니 부르면?
2: 예, 부르면 자기 알아들어요.
5: 아, 그래요? 예. 한번 저도 불러보고 싶은데요. 야, 시만, 일로 와. 어, 오네요, 잘.
0: 바로 거대 고양이 냐옹신과의 첫 만남. 성공적인 것 같죠? 선생님, 우리 시마니 사찰 생활 더 잘할 수 있게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5: 여기도 눈물이 많이 나오네요.
0: 먼저 시마니의 예민한 눈 상태부터 점검해봤는데요.
2: 아이고. 계절의 변화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5: 그렇죠. 네. 왜냐면은 날씨도 바뀌고 습도도 바뀌고 네. 뭐 이러다 보면 나뭇잎들 네. 뭐 이런 것들 분진들 이런 것들도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0: 그래서 수시로 눈 주위를 깨끗이 닦아주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한다네요. 이번엔 시마니가 잘 아는 속세의 장난감 놀이. 보이지 않아도 정말 잘 따라하죠?
5: 야, 여기 완전.
2: 이거 잘못하면.
5: 너무 지상 낙원인데요, 이거?
2: 잘못하면 잡혀요.
5: 보시면은 이 수염이 앞으로 이렇게 몰려가 있죠.
2: 예, 예.
5: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데는 30cm 안에 있는 거는 수염을 앞으로 뻗쳐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지를 하거든요.
2: 아, 그래서 빠르구나.
5: 네. 앞발에도 수염이 있어요.
2: 아.
5: 앞발 양쪽에도 수염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게 움직이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판단,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발에 있는 수염으로 인지를 하거든요.
2: 예.
0: 사찰 이곳저곳이 훤히 보이는 듯 잘 다니는데도 이유가 있답니다.

0: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페로몬이 얼굴 주위라던가 발바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간에다가 마킹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아마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스님의 가장 큰 고민, 시마니의 살생, 아니 사냥 본능에 어떤 묘책이 있을까요?
0: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아까 노는 거 보니까 엄청 잘 놀기 때문에 많이 잘 놀아주고 보상도 해주고 하다 보면 오히려 메뚜기 내한테 관심이 좀 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1: 마지막으로 시마니가 지내는 사찰의 환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야옹신.
0: 집도 숨숨집도 있는데 목줄이 있네요.
2: 아, 우리 시마니가 이 밤 되면은 어디 나가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이 멀리 이제 갔다가 못 돌아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영역이 조금씩 확장돼서 그런 거니까 아마 스님이 괜찮으시면 밤에는 같이 얘한테 편안하게 같이 잠자는 게 오히려 목줄로 해서 답답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1: 이제 목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잠을 잘 수 있게 됐답니다.
0: 제 생각에는 시마니가 공간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공간이라고도 하거든요. 베이스 캠프라는 말도 쓰는데 하는 거는 이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 나뭇가지. 그래서 여기서 놀아주고 여기서 밥 주고 여기서 간식 주고 하다 보면은 아이가 스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어디 또 딴 데 저 멀리까지 나간다던가 이런 일들을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오늘은 처음으로 스님과 밤을 함께 보내는데요.
2: 새집에서 먹으니까 너무 좋아. 옳지.
3: 아우, 이게 바로 극락이다.
4: 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느긋하고 적응을 해서 너무나 잘 사는 걸 보고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아쉬움을 자꾸만 토로하고 비교하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현재 자기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요소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시마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 시마나, 앞으로도 평생 스님과 행복하고 슬기롭게 사찰 생활하길 바랄게.
5: 오남매가 태어난 지 두 달째. 홍차야, 한 번만 참아줘. 오늘 홍차와 오남매와 함께 병원에 가요.
6: 자, 좀만 참자.
7: 어디 갔다 또나? 어디 있어?
6: 생활이야?
7: 진짜 생활이야. 힘들어 봤다. 좋구나.
6: 됐어, 됐어.
7: 남편이 혼자서 진짜 열심히 잘 돌봐주고 있었구나 싶어서 너무 고마워요.
5: 이제 다 같이 병원으로 갑니다.
7: 병아리가 있는데
5: 낯선 진료실이 궁금한 아이들.

0: 그러면서?
1: 안 나오려고 해.
0: 아, 진짜? 아니야, 괜찮아.
1: 홍차가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2: 홍차가 나와버렸네?
3: 저번에 한 3.7kg 이렇게 담았었는데. 아이고.
2: 빠졌네요.
1: 홍차에게 맛있는 거 많이 줘야겠어요.

0: 취향 되게 잘 맞네.
1: 네, 엄청 안전하네요.
0: 분리하시면 되니까 그렇게만 하시고요.
2: 고생 많았어, 홍차야.
3: 그렇게 먹는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4: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3: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재난기능,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열,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녀.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보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KBS 퀴즈.
1: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2: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1: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늦은 밤 도착한 오늘의 일터.
1: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공동 어시장 앞입니다. 지금 시간이 밤 9시. 이렇게 분여반 작업할 장비 챙겨가지고 오늘 야간 분여반 작업 배워보고 일해보려 합니다.
0: 드넓은 어시장을 꽉 채운 야간 분여반 어머님들. 고등어를 상자에 담는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같아요. 막 던지는 것 같지만 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간 부녀반을 진두 지휘하는 고등어 선별의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0: 부녀 야간 3반 반장을 맡고 있는 박인숙입니다. 30대 중반에 일을 시작했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한 2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사에서 고기를 이제 조업을 해갖고 오면 야간은 그거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선별이라고 하죠.
1: 고등어를 선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0: 보통 고등어가 이제 뭐 6~7가지 정도, 뭐 1~4번까지는 이제 보통 마트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식탁에 올라가는 그 나머지는 사료. 선사에서 잡아오는 물건을 야간 분열반들이 맨 처음 만지는 거니까 6가지면 6가지, 7가지면 7가지 그날 이제 선사에서 원하는 대로 그 분류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1: 저도 선별 작업에 도전해봤습니다.
0: 요 정도 1~3번이 되는 거고.
2: 예.
0: 여기 5번.
2: 이게 5번?
0: 요 정도는 4번.
2: 이게 4번?
0: 그래요. 요렇게.
2: 5번. 4번,
0: 3번. 1~3번.
1: 크기에 따라 1번부터 7번까지 분류된다는 고등어. 여러분은 구별이 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 5번, 4번.
0: 5번.
2: 4번.
0: 5번.
2: 5번. 4번.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0: 차이가 나죠.
2: 네. 얘는 3번 되겠죠?
0: 예, 3번 되겠네.
3: 이만 해도 바로
0: 아세요. 눈으로 보면 바로 나오죠.
1: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2: 얘는 4번 할까요? 3번 할까요?
0: 그거는 노랭이로 뺍시다.
2: 노랭이요?
0: 얼음이 골고루 안 가서 생기는 네. 노랭이거든요. 선도 부분에서 약간 이제 떨어진다고 해서 따로 뽑아봤습니다.
2: 그러니까 여기에 이 타이어 무늬 같은 게 잘 보이면 노랗게 얘가 노랭이고 얘는
0: 정상적이고
2: 되게 시퍼러니까 이게 더 선도가 좋은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근데 너 삶이가 좀 있어서 빨리 배우는 편이었거든요. 이제 일로 출근해도 되겠다.
2: 출근해도 되겠어요?
0: 네.
2: 저, 예, 방송국 잘리면 부산으로 내려오겠습니다.
1: 자신만만했는데 또다시 찾아온 난관.
2: 얘는 6번이에요, 7번이에요?
4: 만지봐봐.
2: 예.
4: 요거 잡지? 그새? 만지봐. 노랭이 커요.
2: 이게 더 크긴 하네요. 예.
4: 5번.
2: 5번.
4: 6번.
2: 6번.
4: 7번. 7번.
2: 얘는 5번?
4: 6번.
2: 6번.
4: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빨리빨리 좀 담으세요.
2: 5번.
4: 5번. 5번 좋은데 4번.
2: 4번?
4: 오늘은 그냥 잠에서 만나서 얼마 힘내야 지 아마
2: 그러니까요. 그거
4: 6번.
2: 6번. 6번.
1: 어머님들은 어떻게

0: 저렇게 보기만 해도 아시는 걸까요?
1: 자, 이거는 내놈 한글 체험 아니 내놈. 자, 우리 다음 시에 빨리 다음이래요. 우리야 사장님 돈을 벌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사장님이 돈을 못 벌어요.
2: 어이들을 말씀하시기를 손에도 눈이 달렸다고 정말 그냥 기계처럼 팍팍팍 슉슉슉 하면서 던지시거든요. 손으로 딱 잡아보면 손에 감기는 두께, 감촉 그걸로 사이즈를 구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아직 손에 눈이 안 달린 저는 어머님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고등어 선별. 하룻밤 동안 어시장에 들어오는 생선은 수만 마리에 달한답니다. 이 많은 고등어를 다 선별해야 작업이 끝난다는데 고등어 비린내에 어질어질합니다.

0: 작업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1: 이제 한 시간 했나?
0: 오늘 일 끝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1: 한대까지 해봐야죠.
2: 저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고요. 게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작업하신 게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다 그냥 의자 없이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쪼그려 앉아 있을 고통을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3: 어시장의 비린내도 점점 익숙해지고 이번에는 반장님과 함께 또 다른 선별 작업에 나섰습니다.
4: 예. 그게 메갈이거든요.
5: 예.
4: 메갈이 요거를 따로 주스 내고.
5: 네.
4: 일하기 쉽게.
5: 예.
4: 어종이 털리니까 요거 따로 주스 내고. 풀치 넣으면.
5: 예.
4: 풀치는 풀치대로 요리 담아놓고.
5: 예.
4: 나머지 어종만 남았을 적에.
5: 예.
4: 어, 상자 요리 해갖고.
5: 한번 해볼까요?
4: 한번 해보세요.
3: 처음엔 고등어와 메갈이 구별도 쉽지 않은데요.
5: 아, 이 생선이 미끄러워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다 잡아가지고 팍팍 하고 싶어도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빨리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4: 이게 싱싱할수록 조금 미끄러운 거는 있거든요. 바로 네. 잡으면
5: 네.
4: 힘을 빼고 그냥 몸통 쪽으로 머리 쪽으로 해갖고 살짝살짝 네. 하면 더 잘 잡혀요. 힘을 줘갖고 하면 또 손도 아프고 이랬는데 또 가볍게 살짝살짝 잡아주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5: 새해 메가리가 왔네요.
3: 이렇게 여러 어종이 섞여 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선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두 손으로 땀 흘려 하는 일.
4: 어종들이 하도 이제 가지각색으로 섞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선별기에 올리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별기가 이제 저렇게 설치가 돼 있어도 잘 못 쓰고 있는데 워낙 이제 뭐 단일 어종으로 오늘은 칼치만 잡히고 내일은 고등어만 잡히고 그 다음날은 메갈이만 잡히고 이래주면 선별기가 이제 서지겠는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그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죠.
6: 명호, 백거리.
4: 여러분 나오면 아줌마들이 최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침에 소주 한 잔. 안주.
5: 저 삶아서요?
4: 삶아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0: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데요. 새벽인데도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1: 자, 고생했으니까 커피 한 잔.
2: 감사합니다. 네.
0: 더위가 싹 가시는 냉커피 한 잔.
1: 아, 열대야. 요새는 날씨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져가지고 올해는 특히나 열대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거든. 태풍도 한 번씩 와갖고 또 막 시원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태풍도 뭐 거의 없고
3: 평상시에 내로 더웠어요. 지금 이때쯤되면 선월하니 일하기 참 좋았는데 올해는 유별이 늦게 가지고.
0: 어시장에 동이 터오는 시간. 가벼워진 반장님의 발걸음.
1: 맛있는 거 나왔네. 마치고 한잔하러 갈까요? 대체로 썰어 먹어도 맛있겠네.
0: 길었던 선별 작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지런히 정리된 고등어들. 밤새 함께 땀 흘린 반장님과 처음으로 갖는 휴식 시간. 이곳은 야간 부녀반 어머님들의 대기실.
4: 반장님은 여기 시장에 몇 시까지 출근하셔서 몇 시에 가세요?
1: 보통 우리 저 9시까지 와갖고.
4: 밤 9시?
1: 예, 예, 그렇죠. 정해진 시간은 10시부터 해갖고 아침 6시까지 합니다.
4: 피곤하실 것 같은데?
1: 그렇지는 않아요.
4: 아, 그래요? 네.
1: 이제 우리가 상가 이렇게 해갖고 밀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뭐 허리도 좀 아플 수 있고 다리도 좀 아플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오면은 와서 뭐 생선 많이 먹고 뭐 또 우리가 뭐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쓰면은 내 멋대로 마음대로 못 쓰는데 또 이제 내가 직접 벌고 하니까 뭐 진짜 그게 좋더라고요. 뭐 하루 저녁 해갖고 뭐 애 이제 뭐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또 하루 해갖고 또 애 뭐 다른 애들 뭐 좋아하는 신발 똑같은 거 사줄 수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애한테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해주고 조금 뭐 이렇게 뭐라 희열을 느낀다 해야 되나 막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하던 게
4: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30년이
1: 그렇죠. 힘든 것만 있으면 못하죠. 근데 뭐 하다 보면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도 만나서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3: 뭐 20명 이렇게 모아갖고 간직계를 하거든요.
1: 메달도 하고 반지도 크게 하고
0: 내돈내산이라는 반장님의 아이템들.
2: 부녀반 작업이 어쨌든 고된 일이고 낮밤이 바뀌어서 하는 일이고 괴로워도 참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안일 외에 어떤 사회활동을 본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번 돈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것들 금반지, 다이아 반지 장만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인상 깊었던 베테랑 선생님이었습니다.
0: 어느새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어시장에 활기찬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야간 부녀반의 손길이 닿은 고등어들은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일렬로 대기 중인 중매인들. 경매사들이 값을 부르기 시작하고 다급히 수신호를 보내는 중매인들. 화려한 손짓 속에 경매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드디어 낙찰. 저도 경매를 지켜봤는데요.
2: 평소 같으면 자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0: 있다는 거가 세상 놀라웠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손을 거쳐서 간 생선들이 좋은 가격 받고 잘 팔려가서 어딘가의 밥상에서 맛있게 누군가가 먹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산 공동어시장을 거친 고등어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그 중에 몇 마리는 제가 골라낸 걸 수도 있겠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1: 낙찰된 고등어마다 중매인의 고유 번호가 붙고 나면 어시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어머님들. 남다른 포스의 이분들은 바로 주간 분여반입니다. 야간 분여반의 일이 선별이라면 주간 분여반의 일은 포장입니다. 경매에서 팔린 생선을 빠르게 포장하는 주간 분여반. 그곳에서 오늘의 두 번째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주간 분야 일반 조장으로 맡고 있는 김금하입니다. 2004년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메인이 고기를 사면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종이 박스에도 담을 때도 있고 또 스티로폼 박스에도 담을 때도 있고 스티로폼 박스에는 마트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종이 박스에 한 거, 그런 거는 중국으로 수출을 한답니다.
1: 저 또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장님과 함께 포장 작업에 나섰는데요.
2: 복장은 어디서 그랬더니 네? 작업은 복장도 엄청
3: 장비부터 맞추고 일하려면
2: 장비를 잘 갖춰 입었네. 네.
1: 장비도 잘 갖췄겠다. 이제 고등어만 잘 담으면 되겠죠?
2: 여기 다 담으면 돼. 그리고 요거 작은 거지, 당연 사이죠. 네. 요거 담고 파란 통. 예. 큰 거만 여기 담고.
3: 큰 거 기준이 뭐예요?
2: 응?
3: 큰 거의 기준, 별로 가는.
2: 기준이 없어. 저.
3: 그냥 딱 봐도 크긴 한데.
2: 그래, 이거. 딱 눈으로 봐도 토가 나는데. 하다 보면 손에 딱 만지는 느낌이 요거하고 저거하고 딱 감각이 와. 눈 감고 해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싸고. 자, 요렇게. 아. 자, 예쁘게. 딱. 예. 바람 안 들어가게. 지금은 조금 예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중간쯤 담다가 요렇게 네 마리 담으면 평평하 예쁘거든. 중간쯤 담다가 요렇게 네 마리. 이쁘게. 이쁘게. 요렇게. 네 마리 낳고 나서 요렇게 하면 진짜 평평하 예쁘게 된다고. 잘하네. 깜짝 놀랐다. 오늘 처음 했어요?
3: 네, 오늘 처음 왔어요.
2: 오늘 처음 왔는데 잘하네.
1: 칭찬을 들으니 자꾸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3: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생선이 비끌비끌해가지고 못 잡혔어.
2: 꼭 쥐어야 돼. 이래서 어설프게 쥐면 손이 빠져나가거든.
3: 네, 꽉 잡아야 돼.
2: 손에 힘을 주고 딱 머리 부분 이 큰 고기는 머리 부분을 딱 잡아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살 잡으면 이렇게 빠져버려, 미끄러워가지고.
3: 살살 잡아도 빠지구만.
2: 살살 잡으면 안 돼, 살살.
3: 또 너무 세게 잡으면 터져버릴까봐.
2: 안 터져. 근데 싱싱해가, 손도가 지금 좋아. 단단해가지고.
3: 뭐야?
2: 응. 단단해가 안 터지니까 꼭 쥐고 잡아야 돼.
3: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해보는데.
2: 힘들지?
3: 힘들고 드는데. 응. 전 빨리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속도를 어머니들을 못 따라가고.
2: 아, 생물이다 보니까
3: 네.
2: 놀아가면서 천천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해줍니다. 네. 신선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생물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돼. 주간에는 신선도가 최고거든요. 신선도 떨어지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도 못 쓸 정도로 급하게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화장실도 안 가요. 물이 먹고 싶어도 참고 밥 시간도 없이 그냥 일하고 있어.
1: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한 마리라도 더 빠르게 담아야 한다는데 어머님들의 리듬에 맞춰 제 손도 춤을 추네요.

0: 야간 분녀반도 분주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저는 주간 분녀반 작업은 정말 전투 같았어요. 속도전입니다. 최대한 빨리 많은 양을 포장해서 박스에 담아내는 게 주간 분녀반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상자가 막 머리 위로 휙휙 날아다니고
1: 머리 위로 휙휙 날아다니던 바로 이 박스
2: 작업하는데 네. 이렇게 이 조량들이 이렇게 접어가 떨어져야 돼 작업하고는 요걸 잡아야 돼
0: 요걸 잡아야 돼?
2: 요걸 잡고
0: 요걸 잡아서
2: 배로 이렇게 눌리줘야 돼
1: 제가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2: 요리 돌리는 거
0: 알았어
2: 저 날치기 하면 아줌마들 난리 난다 날치기 한다고 잘 접어주겠는데 아우 작업하다가 이따 끼어가 하려면 힘들거든
1: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2: 바람 맞으면 또 이게 상처난다 네. 잘해야 돼 잘하네 그냥 탁 접어 요령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라 참 힘들어
1: 요령은 없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2: 일자리 좀 베이트 접으러 있어 우리 집에 일자리 없으면 베이트
0: 접으러 와요?
2: 어 가을에 일 많을 때
1: 근데 이거 언제 끝나죠?
2: 물량이 많을 때는 거의 한 5에서 7시까지 할 때도 있고 저녁에 많이 걷고 움직이는 양이 엄청 큽니다 살도 안 찌면
1: 시장 바닥에 꽉 찼던 고등어를 모두 포장해야 끝나는 주간 분녀반 작업 드디어 퇴근입니다. 조장님과 차 한 잔 안 할 수 없겠죠?
0: 여기 뭐가 맛있어요?
2: 블루베리.
0: 블루베리가 맛있어요? 네. 블루베리 하나 먹겠습니다.
1: 조장님이 사주시는 주스 한 잔.
2: 아니 여기 있습니다. 두 잔. 자.
0: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아. 맛있네요.
2: 아, 진짜 살 것 같다, 진짜.
0: 주간반 작업은 처음 해봤는데.
2: 오, 잘하던데요.
0: 아, 잘하던데요. 예. 네.
2: 같이 해보면, 아, 이 사람 말 알아듣는다. 이제 같이 하겠다. 알거든요. 예, 예. 근데 딱 보니까 하겠던데. 힘도 좋고.
0: 애들 다 저보다 훨씬 무거운 것도 그냥 혼자 번쩍번쩍 잘 드시던데요?
2: 요령이지.
0: 요령.
2: 힘이 좀 세요, 우리가. 아, 네. 공동어시장 아줌마들이 힘이 조금 셉니다. 우리 베이터 아까 종이 베이터 종이 박스 네. 그게 21kg 그러니까 계속 저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저도 사실 옛날에 힘 없었어요
0: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2: 네 딸만 둘입니다
0: 손주들도 있어요?
2: 네 손주 있어요 학교도 갔는데
0: 어머니 이거 고생스러우니까 일 그만하고 쉬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2: 일하는 게 낫지 아, 네. 노는 것보다 아직까지 수명이 길어졌다 아닙니까? 어저께 한 분이 커피 마시면서 물어봤더만 아, 언니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언니 80이야 이라대요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아직까지
1: 여든에도 일하신다는 어머님 정말 존경합니다 늦은 오후 어시장이 드디어 한산해졌습니다 기다리던 식사 시간 전국에서

0: 가장 싱싱한 고등어를 맛볼 수 있다는 곳. 사장님은 고등어 손질이 한창이신데요.
1: 아침에 경매 봐서 도매장에서 사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 분들은 딱 맛을 알아갖고 며칠 되고 하면 안 드십니까?
0: 어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40년간 자리를 지키며 어시장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 왔다는 사장님.
2: 사장님께 고등어랑
1: 사랑?
2: 왜요?
1: 저는 처음 엄마 일 도와준다고 어시장에 왔는데 그때가 가을이었는가 봐요. 고등어가 온 천장에 파랗게 누워있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저한테는 저 파랗게 누워있는 쟤네들을 장만을 해서 굽고 찢고 장사해서 딸 아들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또 다른 인기 메뉴라는 새빨간 고등어 조림. 갓 잡은 고등어로 차린 싱싱한 식탁. 어쩌면 제 손이 닿았을지도 모르는 귀한 고등어들. 그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3: 정부에서 가장 신선한 고등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방금 튀겨 더욱 바삭한 고등어 부위 한 입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콤한 고등어 조림을 밥 위에 올려서 한 숟갈 먹으면 아, 또 먹고 싶네요.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납니다.
3: 진짜 맛있습니다. 원래 고등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동안 서울에서 먹었던 것보다 확실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여기 와서 고등어는 원 없이 먹고 가네요. 어시장에 다시 밤이 찾아오면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고기를 싣고 돌아옵니다. 갓 잡은 생선들이 트럭에 실리고 어시장 바닥에 고등어가 쏟아지면 야간 부녀반이 출근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업량이 꽤 많은 편이라는데요.

0: 저도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첫날보다는 좀 능숙해 보이죠? 앞쪽에서 1차로 선별을 마치면 조장님이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잘못 들어간 고등어를 다시 담고 예쁘게 모양을 내는 작업. 그런데 갑자기 심각해진 조장님. 선별 작업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 지금 뭐 확인하신 거예요?
2: 아침에 우리 작업 6시부터 또 작업 뒷배서서.
0: 갑자기 떨어진 추가 물량 소식.

0: 야간 분여방 어민들의 분류 작업이 없으면 여기에서 경매나 중매는 성사되지 못하는 거니까요. 선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잡아온 고기가 최대한 정교하게 분류돼서 예쁘게 진열되어야 경매에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인구수, 머릿수가 많으신 분들도 야간 분여방 어민들이고요.
1: 6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어시장의 밤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의 낮을 지키는 주간 분여반. 바쁜 조장님을 도와서 저도 박스 접기에 나섰습니다. 이것도 이제 꽤 능숙해졌죠? 오늘은 유독 추가 물량이 많은 날인데요.

0: 주간 부녀반 어머님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심상치 않습니다. 어시장에 온 후로 처음 보는 커다란 통이 들어오고
1: 대리한테 물어봐요. 이거가 이겁니까?
0: 어디론가 급히 가시는 조장님.
2: 네, 어디 가세요? 가지고. 사분 왜 필요하세요?
1: 저거 그러는 거 사분은 또 다시 비워진 거구나. 하나하나 손으로 뭔지니까.
3: 제가 작업하는 날 공동어시장 역사에 어쩌다 한번 있을 법한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던 고기들이 전부 다 선도가 너무 떨어져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거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나간 현장이었고
0: 한 상자에 수십만 원 받던 생선들이 단돈 몇백 원에 팔렸습니다.

0: 선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거는 상품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사료로 쓴다고 사 가지가 분들이 있어요.
1: 어제는 한 마리씩 공들여 담던 생선을 오늘은 삽으로 퍼담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0: 고기를 잡아가 힘들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파는 적은 없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고기가 상해가지고 막 썩어서 이렇게 내 악취가 나가지고 저 못 들어올 정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해는 그지 더웠다 아닙니까? 우리도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게 잡아오가지고 제가 못 밟고 그렇게 막 다 상해버리면 마음이 안 좋지.
1: 어시장의 온구로 처음 맡아보는 진한 비린내. 이 냄새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피디로 촬영하면서 이렇게 바다 관련된 아이템들 여러 가지 했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더 어획량도 일정하지가 않고 너무 더워서 고기가 다 상해버리는 날도 있고 특히 이번에 저희 촬영하는 기간이 9월 중순인데 여기 부산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매일 떴거든요.

0: 이제 또 일하러 가셔야죠.
1: 무거운 발걸음을 겨우 옮겨 마지막 일터로 가봅니다. 이 어시장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일할 곳은 시장 입구에 위치한 커피 리어카입니다. 빠른 손으로 커피를 타주는 어시장의 베테랑 바리스타. 이른 아침 경매에서 만났던 중매인도 전국에서 가장 싱싱한 고등어를 판다는 식당 사장님도 때마침 퇴근하던 조장님도 모두가 부담 없이 들러 잠시 쉬어간다는 어시장의 오아시스.

0: 쿠션 씹으러 먹는 후에서
1: 아이고 까맣게 흐린 이 말에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2: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가는데 여기서 따뜻한 차라든가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기분 좋게 하고 가야지 그날 피로가 풀어지지요.
3: 어시장이 개장한 후로 60여 년간 언제나 시장 입구를 지켜온 커피 리어카.
4: 어쨌거나 이 어시장의 긴 역사를 다 이 자리에서 네, 네. 지켜보셨겠네요.
2: 네, 그렇죠. 지금 저렇게 올해는 유난히 붉은 고기보다도 장게 많이 나가지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선도도 안 좋고 고등어가 많이 나야 저는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를 네. 이용해 주시죠.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가 제가 장사가 안 돼요.
4: 여기 시장 엄청 크잖아요, 시장이. 근데 뭐 배달 같은 것도
2: 배달 제가 합니다.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못 오니까 몇 달씩 몇으로 오세요 하면은 그리 갖다 줘야 되는데 오늘은 피디님이 도와주신다니까 네. 천만 다행이네요.
5: 여보세요. 예. 예. 3-1.
3: 단골이라는 부녀반 어머님들께 커피 배달을 가기로 했습니다.
5: 잘 갔다 오세요. 42번입니다. 어디로 배달해요?
6: 3-1 배달해 갑니다.
3: 아직 작업이 한창인 주간 부녀반.
6: 42번 이모님. 아이고.
7: 고마워요.
6: 어서 계세요.
3: 어머나.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는 주간 부녀반 어머님들. 이제는 모두가 친숙해진 얼굴들.
6: 아, 네. 아이고, 예, 네, 고생하세요.
7: 고마워요.
6: 맛있게 드세요.
3: 며칠간 함께 고생한 어머님들께 시원한 차 한 잔 배달하러 갑니다.
6: 요 파란 빨대가 블랙입니다.
7: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요건 써겠습니다. 예.
3: 한 모금에 짧은 휴식이 끝나고 나면 베테랑의 손은 또다시 고등어에게 향합니다.

0: 고등어는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일부 항상 같은 뭐 내 몸 같은 존재지만
1: 고등어는 반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될 반찬 아닙니까? 제 손으로 이 고등어를 다 반찬을 다 올렸습니다.
2: 처음에 여기서 어머니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조금 어머니들의 일이나 삶에 약간의 고됨이나 슬픔이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다행이었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동석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우리나라 간식의 달콤함을 담당하는 팥. 그 맛을 위해 땀 흘리는 이가 있습니다.
1: 첫째 좀 넣었나? 그래서 어쩌겠어요? 열심히 절여요.
0: 이틀 동안 정성을 쏟아 만든 팥소는 수많은 이의 손길이 더해져 명물 팥빵으로 재탄생되는데요.
2: 새벽에 나와서 빵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오면 그때 보람을 좀 느낍니다.
0: 한편 봄의 향긋함을 만날 수 있는 간식도 있습니다. 태풍 맞고 자란 쑥으로 만드는 떡인데요.
3: 빨리 하지도 못하고 여가하기가 지금인데 작업하기가. 겨울이 추워서 여기서 신경이 끌어져 갖고 마비가 오고.
0: 봄이 되면 밀려드는 주문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쑥떡처럼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간식이 있는가 하면 최근 인기가 급상승한 전통 간식도 있습니다.
1: 비싸고 계속 위험해가지고 처음에 3일 동안 근육통으로 알아두었어요.
0: 대성주와 그리고 무약과입니다. 내공과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간식인데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수작업의 연속. 수많은 노력 끝에 완성된 대세 간식. 그 특별한 맛을 만드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봄. 관광객의 발길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명물로 불리는 빵을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평범한 빵 같은데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4: 대구서 왔어요. 일부러.
5: 일부러 왔다니까.
6: 이거 드시러?
5: 나는 전국에 군산도 가고 빵 한 잔 피하는 듯 다닌데 이 빵 맛이 내 입에 맞네. 너무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0: 아무것도 안 하고. 아, 그 중원치 빵 맛이 있어요.
1: 빵도 촉촉하니 되게 맛있고 질리지 않는 그런 맛이에요. 계속 먹고 싶은 그런?
2: 쫄깃쫄깃하면서
3: 너무 좀 이래
2: 약간 전통의 맛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1: 우와. 이거 봐.
4: 주력 상품은 팥빵이지만 크림 팥빵도 개발해 명물로 자리 잡는 데 한몫했답니다. 인기가 올라갈수록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데요.
5: 하루에 한 1,500개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500개씩 500개씩 해서 한 세 번에 나눠서 반죽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4: 이곳 팥빵은 묵직할 정도로 팥소를 채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6: 반죽 무게가 40, 45, 파란 검은데 가는 게 두 대 가량, 80에서 85g 정도 들어가요. 수분이 많으니까 빵이 더 촉촉하고 식감도 좋고 맛있으라고.
7: 팥소 이제 다 나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8: 팥소 왜 모자라나?
0: 아, 오늘 빵 양이 많거든요, 물량이.
4: 다행히 오늘 사용할 팥소는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내일이 문제인데요. 그때 도착한 트럭 한 대.
8: 이것도 다 뭔가요?
9: 예, 국내산 팥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4: 다행히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해서 부족하면 바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팥소 만들기는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팥빵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죠.
1: 피눈질을 골라내는데요. 돌이나 뭐 지푸라기 이런 걸 골라내고 있어요.
4: 작은 이물질이라도 먹는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에 번거로워도 수고를 자처하는 작업자. 팥에 있는 이물질을 골라내고 세척까지 마치면 삶을 준비가 끝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쌀을 씻기 시작하는데요. 팥소에 쌀이 들어가는 걸까요?
1: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도청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4: 그러기 위해선 먼저 식혜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이건 국산 순수 보리로 싹을 틔운 거.
4: 이렇게 하루 동안 보온밥통에서 삭혀주는데요. 다음 날.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1: 아, 잘 됐네요. 밥알을 으깨어보면 미끄덩거리지 않아야 잘 삭혀진 거예요.
4: 이 식혜를 졸이면 조청이 되는데요. 그 전에 맛을 위해 특별한 재료를 하나 넣습니다.
1: 일반 쌀 조청은 말씀 이미 한 것 같아서 건강에도 좋고 팥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을 약간 생각을 했어요.
4: 만들 때마다 손질을 하다 보니 손이 쉴 틈이 없는데요. 이제 생강과 조청을 끓여줄 차례.
1: 끓고 나면 등불로 낮춰갖고 한 4시간 정도 떨어져야 돼요.
4: 끓이는 동안 생강의 알싸움은 거의 날아가고 향긋하면서 달콤함만 남습니다. 이제 팥소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생강 조청을 넣기 전 먼저 팥만 따로 삶아내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1: 팥 고유의 쓴맛이나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센 불로 끓이다가 10분 정도 약불에서 끓여줍니다.
4: 아직 다 익지 않은 팥을 갑자기 꺼내는 작업자.
1: 쓴맛도 내고 하지만 팥이 불어가고 빨리 익히기 위해서.
4: 원래대로라면 물속에서 충분히 불려 삶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른 방법을 찾은 거죠. 자동으로 돌아

0: 돌아가며 밭을 삶아주는 기계. 그렇다고 손을 놓고 쉴 순 없습니다.
1: 기계가 저어주고 있긴 하지만 미처 기계가 못 저어주는 부분을 가끔씩 이렇게 저어줘야지만 이게 밑에 타지도 않고 그래서 저어주는 거예요.
0: 두 시간이 지나자 팥 상태가 많이 변했는데요.
1: 다 삶아진 것 같아요.
0: 하지만 팥만으로는 맛이 부족한 상황. 추가로 황설탕, 생강조청,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번거롭게 왜 따로 넣을까요?
1: 부재료들을 처음부터 익으면 단맛이나 짠맛 때문에 팥이 잘 안 익어요. 그래서 팥이 푹 다 익고 나서 부재료들을 넣어야지만이 맛에 조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법. 맛있는 팥소를 얻기 위해선 1시간 20분을 더 저어줍니다. 한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피로와 통증이 찾아오는데요.
1: 걷다 보면 팔도 아프고 한데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열심히 절어야 돼.
0: 이거 팥죽이 따로 없네요.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1: 천천히 흘려내리죠.
2: 아, 천천히 흘려내리죠.
1: 예, 예. 이제 다 된 거예요.
0: 이틀 동안 팥소 만드느라 애쓴 작업자.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적당히 떨어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계속 하다 보면 힘드니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참 잘 만들었구나.
0: 한편 빵 만드는 곳에선 반죽 준비가 한창인데요.
3: 강력가루도 유기농 강력가루고요. 그리고 그 설탕도 유기농 설탕을 쓰고 있고요.
0: 1,500개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재료 준비부터 계량까지 신속 정확하게 끝냅니다. 기계 덕분에 반죽도 일사천리.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작업은 지금부터인데요. 발효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이 반죽을 숙성을 시켜서 반죽을 치면 빵이 부드럽게 나오고 맛있는 빵이 나오게 됩니다.
0: 먼저 45도에서 1시간 동안 반죽을 충분히 발효시키는데요. 반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반죽을 꼼꼼히 확인하는 제빵사. 그중 온도를 가장 신경 쓰는데요.
3: 24도에서 26도에만 이루어지면 밀가루가 분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죽 온도를 맞춰줘야 빵이 활성화가 잘 됩니다.
0: 지금 24도니까 2차 발효하기 딱 좋은 온도. 그 전에 남은 재료를 넣고 다시 한번 반죽을 합니다.
4: 반죽이 다 되면 결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0: 2차 발효의 힘일까요? 만져보지 않아도 반죽에서 탄력성이 느껴집니다.
3: 인장성, 신축성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죽이 탄력이 얼마나 좋으냐 다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구멍이 안 나면은 반죽이 잘 된 겁니다.
0: 발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차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5: 2차 자연 발효시키기 위해서 락하에 꼽아놓습니다.
0: 2차 발효를 하는 시간은 약 40분. 쫄깃하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한 인내의 시간이죠.
3: 하얀 이렇게 기포 같은 게 보이셔요. 그런 걸 이제 살짝 이렇게. 이게 다 발효했던 상황입니다. 분해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기포 같은 거 많으니까 기포가 몰리죠. 이렇게 기포가 발효됐던 겁니다.
0: 최상의 상태로 발효된 반죽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길게 늘리더니 동그란 반죽을 똑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딱 팥빵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군요.
3: 빵이 너무 부피가 크면은 앙금이 조금 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앙금이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싸기 위해서 이제 45g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갈 때도 계속 막그 방해하고 폭풍을 보내고 그 유민들의 지도자인 아이네이아스를 막 그냥 어렵게 만들고 그랬다고 지금 남아있는 작품이 있어요. 로마 건국 서사시 아이네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건국을 바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건국 전사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랍 도시들이 많이 있었던 남쪽에 헤라 신전이 굉장히 많다. 그러고 보면 시칠리아에도 헤라 신전들 잘 남아 있었죠? 구두 발바닥 가운데가 딱 가운데여서 그런지 헤라 신전 꽤잘 남아있고 극장도 잘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유적이니까 역시 한가운데는 제값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피타고라스 조각상이 있는데요. 피타고라스가 다면체에도 굉장히 여러 개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 같은 거 안에 또 원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사면체 하나 이렇게 잡고 있는 피타고라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동쪽으로 더 가시면은 이탈리아 장화가 하이힐처럼 돼 있어 주축이 이렇게 높잖아요. 거기 꺾어지는 데에 타렌툼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요새는 타렌토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포세이돈 신전으로 생각되는 이런 신전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바닷가에 있으니까 되게 포세이돈 신전으로 얘기하는 게 거기 기둥이 두 개가 잘 남아있고요. 여기 타렌툼 출신이 아리온이라고 하는 대단한 음악가가 있었던 걸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배를 타고 히랍으로 가려고 했는데 뱃사람들이 이 사람을 물건 다 뺏고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죽게 되니까 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마지막으로 연주를 좀 하고 죽겠다고.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고 음악을 연주하고서 바다에 몸을 던졌더니 돌고래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등에 얹고서 코린토스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잠시 후에 여기 타렌툼에서 출발한 선원들이 도착했어요. 니네 아리온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리온 중간에 잘 보내줬다고. 대질 신문한 끝에 잡혀서 벌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가까이 오시면은 서해안에 엘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극장이 그럭저럭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엠페도클레스 얘기할 때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주로 자연 철학자들이고 이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이 엘레아 출신의 파르메니데스는요, 있는 것은 있다. 이거 아무도 부정할 수 없죠?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따라서 없는 것은 없으니까 있음 뿐이다. 라고 하는 신기한 논변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가 있음으로 가득 차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될 뿐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논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세계 변화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거는 환각이다. 그러한 놀라운 논변을 내세웠던 파르메니데스가 거기 살았고요. 그래서 지금 엘레아에 가시면은 작은 박물관 같은 데에 그 파르메니데스의 조각상이 있고요. 파르메니데스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그의 제자예요.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논의 역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아킬레우스가 그 거북이하고 경주해도 거북이가 앞에서 출발하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변이에요. 자, 거북이가 떠났는데 거북이가 저 앞에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그 절반만큼 따라잡으면 그 사이에 또 가요. 거북이가 있던 데까지 가면 그 사이에 거북이 조금 더 갔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데까지 가면 그 사이에 또 조금 더 갔어요. 그래서 영원히 따라잡지 못한다고. 그런 논리가 처음으로 나온 데가 여기여서 엘레아 학파의 근원지. 거기에는 조금 유적은 별거 없지만은 우리가 이 파르메니데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북쪽에 올라가면요. 파이스툼이라고 하는데 제가 혹시 이탈리아 가실 분 있으면 거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하고 나폴리까지만 가시고 그 밑에 안 가시는데요. 우아한 옛날 히랍 신전 같은 게잘 남아있는 데가 파이스툼입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가 바닷가에 남북 방향으로 길게 있고요. 거기에 거의 멀쩡하게 보존되고 있는 신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입구 쪽으로 들어가면은 아테네 신전이 있고요.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헤이라의

제2신전, 제1신전. 여러분이 구글 지도 같은 거 보시면은 신전이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거는 포세이돈 신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옛날 학자들이 18세기쯤부터 잘못 생각해서 포세이돈이라 하는데 지금도 그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도에는 더러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아르고호 황금 대탐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아르고호 영웅들이 세계의 동쪽으로 가다가 부딪히는 바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에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피네우스는 왜 눈이 멀게 됐냐? 신들의 뜻을 너무 인간에게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벌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음식을 먹으려 할 때마다 그 이상한 날개 달린 괴물들 하루피아이라는 존재가 와서 빼앗아가고요. 남은 것에다가 배설물을 떨어뜨려서 악취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 영화 장면을 바로 여기서 찍었습니다. 파이스툼에서 그때만 해도 문화재 관리가 허술해서 막 거기 스턴트맨들이 올라가서 그 유적에서 막 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피이 아이들이 음식 뺏으러 왔을 때 금을 던지고 그런 장면이 있으니까 한번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름은 포세이도니아란 데였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을 주로 섬기는 도시였는데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가지고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그 주화가 나와서 그게 또 유명합니다. 뭔가 한 손을 뻗으면서 뭔가 던지는 거는 제우스 조각상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테나의 국립고고학박물관에도 청동상이 멋진 게 하나 서 있는데 이게 포세이돈인지 아니면은 제우스상인지 약간 아직까지 혼란이 있는데 지금 포세이돈은 그런 자세 안 취하잖아 그럴 때 우리가 반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여기 파이스툼에서 나온 주화입니다. 다른 데서는 좀 보기 드문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작은 박물관이 하나 딸려 있는데 꽤 재미있는 유물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무덤에서 나온 것이어서 여기가 바닷속에 뛰어들던 다이버 무덤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일종의 바닷속 여행이어서 이렇게 그린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아주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리고요. 파이스톤보다 약간 북쪽에 지금은 다 없어진 헤라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좋은 유물들이 많이 수습이 됐어요. 이 지역이 좀 석질이 좋지 않아서 신전을 이렇게 장식하는 부조들도 그냥 대충 깎은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트로이아 전쟁 때 아킬레우스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장을 차지하려고 오디세우스와 다투다가 실패하고서 자결했다는 아이아스 그의 모습입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여자가 하늘을 이렇게 그 기둥으로 떠받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떠받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남자는 아틀라스 아니면 텔라몬이라고 했죠? 그 텔라몬이라는 사람이 헤라클레스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헤라클레스하고 늘 같이 다녔는데, 그 텔라몬이 아이아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에 헤라클레스가 그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늘 걸치고 다니던 그 사자 가죽으로 애를 감싸고서 축복해줘가지고 아이아스의 몸에 사자 가죽의 기운이 묻어서 죽으려고 찌르는데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가 겨우 겨드랑이에 칼이 들어가는 걸 발견해서 겨드랑이 찔러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이 그림에는 조금 이상하게 그려진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파이스툼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냥 배에 찔려서 죽는 걸로 상당히 비감하게 이렇게 테두리선만 가지고 그렇게 그렸네요. 오늘은 여기서 또 한 꼭지 그냥 매듭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봄의 막바지 산자락은 싱그럽게 물들고 보령은 속속들이 새로운 멋을 덧입습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향이 냄새가 나네요.
0: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한가득.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찾는 보령의 명소가 있다고요.
1: 한 도시에서 이제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버는 특별한 경험까지 보령의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2: 무궁화꽃은 여름꽃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꽃인데
0: 눈으로 한번 사진으로 또 한번 담고 싶은 보령의 아름다운 풍경. 오래도록 마음속 예쁜 한 컷으로 남을 보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3: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남포면. 오늘은 이곳에 있는 고혹적인 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매력 넘치는 보령.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2022년에만 무려 2,200만 명이 보령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그 중심엔 이 바다. 가슴 뻥 뚫리게 참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4: 여기에서 그전에 우리가 조개 잡는 추억도 있었고 맛집도 너무 많이 있어서
5: 바다도 맑고 낚시꾼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죠.
6: 최고예요?
5: 네.
0: 요즘 보령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진. 보령은 사진 맛집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SNS를 즐기는 MZ세대들에게 보령은 사계절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육로로 연결된 작은 섬. 남포 방조제를 건너면 닿는 죽도입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섬이라 죽도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섬 전체가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7: 예쁘다.
8: 배경이 이뻐요? 딸은 이뻐요?
7: 딸이 이쁘죠.
9: 좋아요.
10: 좋아요. 좋아요.
11: 아, 포즈가 딱 우리 엄마 처녀적 시절 포즈를 잡으시네.
10: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좋잖아요.
8: 꽃이 여기 있는데.
0: 한국식 전통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죽도. 이 작은 섬이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랑받는 것이죠. 이 정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서 산책 코스로도 즐기기 충분합니다.
12: 도시에 살다가 이게 바다를 한 가해로 돌아다니니까 그게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3: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특히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매력. 199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작가의 고집 덕분이었답니다.
6: 원래 펜션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은 여기 해송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리자 해갖고 펜션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0: 죽도가 품은 천혜의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선택. 특히 2km에 달하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섬을 일주할 수 있답니다. 섬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는데요. 특히 여러 종교의 상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6: 여기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종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옮겨놓은 의미는 모든 종교도 하나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0: 죽도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멋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한옥, 7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원래 계단식 받치던 곳에 한두 채씩 집을 안친 특이한 모습. 이곳에 있는 한옥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던 고택인데요.
6: 보건한옥은 그곳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복원을 하는 한옥이죠.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옥들 뭐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0: 보존을 위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미 철거됐었을 옛 가옥. 서해의 작은 섬이 한옥의 안식처가 된 셈이네요. 모든 한옥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죽도를 찾아올 이유일 것입니다.
10: 오랜만에 왔더니 예. 너무 이 바다가 좋고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아주 살맛나 보니까. 이사 왔으면 좋겠어.
7: 그전에 죽도라는 데는 알았는데 여기 사원이라는 데는 처음 예, 와봤거든요. 뒤늦게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0: 죽도는 특히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예쁜 석양을 담으러 시간을 맞춰 출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아름다운 섬 죽도를 즐기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한다네요. 7, 8월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문을 닫는다니 기억해 두세요. 남포 면에서 찾은 사진 명소 또 한 곳. 그런데 새로 생긴 관광 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 이 터널에 답이 있는 거로군요. 지난 2021년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 개통식 날엔 상사진을 이뤘을 만큼 사람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충남 보령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며 안면도까지 닿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6.9km나 되는 긴 터널 안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해 바다 풍경을 형상화했다네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닿는 섬 원산도. 원산도는 멧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해저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섬 안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곳. 그만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원산도의 최고봉인 오로봉에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봉수대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은 섬. 터널이 생기며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셈이네요.
10: 터널 생기 전 좀 뭐예요. 섬 사람들 배 안 타고 다니고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하고 밤이라도 가고 새벽이라도 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9: 뭐 터널이 있어가지고 연입구 있고 그렇게 이제

0: 뭔가 있겠다. 그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뭐, 우리 주민들 겁내 불편해서 차가 나가지고 그랬어. 꽉 막혀가지고. 처음에는.
1: 저도 괜히 만들었나, 이거지.
2: 네. 저 다시 막아버릴까요, 저 그냥?
0: 저 막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 주말에는 많이 와요. 그런데 원산도라는 이 섬 자체가 우리 내가 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제 어딜 가든지 해보 올릴 때,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 저만 좋고.
3: 원산도는 일단 바닷가라 해수욕장이 좋고요.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시끄럽지도 않고.
4: 해저 터널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카페가 생긴 건데요. 이곳 역시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 아, 게다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디저트가 있답니다.
5: 모양은 원래 알고 있던 거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다.
4: 원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디저트들. 이건 봉수대 모양으로 만든 빵이라는데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6: 노을 맛집인데 하늘, 땅, 바다를 표현한 에이드입니다.
4: 음료 역시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료는 세 가지 맛, 세 가지 색의 시럽을 넣어 만든 에이드로 원산도 앞바다에서 만나는 노을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시간. 원산도에서 찾은 특별한 재미죠.
7: 휴가 안에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고요. 그 편의시설도 잘 되는 너무 좋습니다.
6: 촬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가족분들이랑 이제 즐기다 가십니다.
4: 카페 근처는 원산도 1등 사진 포인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마다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데요.
8: 아, 잘 나온다.
9: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사진 찍기가 좋아요.
10: 사진 잘 나와요.
8: 네, 잘 나와요.
11: 뭐 있어요? 웃어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해저 터널도 길고, 네, 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12: 하나, 둘, 셋. 고려.
4: 보령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 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0: 사진 하면 보령에서 여길 빼놓을 수 없다죠. 바로 여전히 하루 한두 번 열차가 지나가는 작은 역입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청소역.
1: 이 청소역 한번 찍어야 되겠네. 나무가 자꾸 크면서 건물을 가리네. 간이 여기 많이 요즘은 좀 사라지고 없는데 이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간이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청소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청소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사진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네, 청소역의 자랑거리가 이 택시 운전사 영화 촬영을 한 곳이라서.
0: 간역 곳곳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귀여운

0: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택시. 그래서 영화 배경으로도 이곳이 자주 나왔다고요?
1: 저 기념으로 한번 찍어줘요. 여기 앉을게. 남자 학생들이 아주 잘생겼네.
2: 이뻐.
1: 고모님 거기 한번 서보세요. 내가 한번 찍게. 멋집니다. 멋져. 네? 청소역이랑 와니까 뭐지? 딱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옛날에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갑부 예?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사진은 뒷전 어느새 추억 속에 잠깁니다.
1: 야 이거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0: 청소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웅천읍. 이곳까지 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인데요. 보령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중식. 이름부터 특이하답니다.
1: 이 집이 보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나주면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2: 약간 비주얼로 말하자면 짜장보다는 묽고 짬뽕보다는 걸쭉해요. 그래서 약간 볶음면 같은 타입인데 그렇다 다시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념 위에 덮밥식으로 올려지는 그런 고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곁들여서 면하고 먹는 게 나주면이에요.
0: 라조면은 주 재료가 해물인 면 요리. 각종 채소에 해물을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도 팍팍. 중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불맛도 화끈하게 입혀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짬뽕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전분 가루를 푼 물에 넣고 졸이면 라조면 소스 완성된다 해 이거. 이 독특한 맛에 매료돼 보령을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좀 빨간 짜장 소스 같기도, 졸인 짬뽕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 들어는 보셨는가요? 보령의 라조면입니다. 하하, 근데 그나저나 군침이 도네요.
1: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0: 기대에 한껏 부푼 작가님들 슥슥 일단 비벼보시는데요. 그 모습만 봐도 맛이 진작이 갑니다.
3: 얼마나 맛있네. 해물 짜장만하고 완전 좋은 게 일단 칼칼한 맛이
4: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1: 우리 보령은 자연 경관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자, 오늘 사진 나들이의 마지막 장소. 봄꽃과 여름꽃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예술공원입니다. 이곳은 18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예술공원인데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공원 곳곳에 7개의 연못과 폭포,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죠.
1: 예술공원에 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요새 연록이 아주 이쁘잖아요. 오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가 그쳐주고 오히려 빗끝인 후라서 그러나 색깔이 더 자연 연록색이 너무 더 푸르고 좋아서

0: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1: 지금이 딱 제철인 데이지가 만개한 정원. 거기에 다양한 계절 꽃과 허브까지 두루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0: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예, 냄새가 나네요.
2: 그냥 개천이었었거든요.
0: 맞아요. 네.
2: 이 집, 논 이런 거 그냥 개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0: 이쪽 이 호수에 반영이 좋으니까요. 반영을 한번 찍자고요.
1: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꾹꾹 담아 이 참 좋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0: 고령은요,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바다, 항구, 뭐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고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2: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담아가시고 이 지역이 정말 자랑스럽죠. 태어났다는 자체가.
0: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3: 황산 우리
0: 집. 황산?
3: 황산 강경원이랑 저도 왔어요.
0: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4: 하주에서
0: 네? 하주서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5: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지가 하도 몇십 년, 한 40년을 가다 보니까 갈 만한 장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오게 됐어요.
0: 아,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에요. 저희들이 기념으로 촬영 한번 해드릴까요?
1: 보령에서 후한 인심까지 만났으니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겠죠.
0: 자, 제가 찍겠습니다.
6: 오케이!
0: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1: 알록달록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고장 보령.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에서 내 인생의 풍경 하나씩 만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가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마늘 이야기.
1: 자, 갔다 오.

0: 지금은 그림책 시간이야. 선생님이 빨리 읽어줄게. 아유, 착해.
1: 탱구도 얼른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책이에요?
0: 오늘은 짜잔!
2: 마늘이다, 마늘!
3: 나는 마늘 싫은데.
1: 근데 얘들아, 저기 마늘이 조금 슬퍼 보이지 않아?
2: 조아가 싫다 해서 그런가 봐.
3: 아니, 나는.
4: 아니, 딩동쌤,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요.
0: 그치?
4: 얼른요.
0: 네. 그래, 좋았어. 그럼 우리 같이.

0: 읽어볼까?
1: 네!
2: 네!
0: 아, 좋아. 자, 가봅시다.
3: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 위. 마늘 바구니에서 마늘 하나가 빼꼼 고개를 들었어요.
2: 우와, 오늘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구나.
3: 마늘은 바구니에서 내려와 음식 사이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탱글탱글한 푸딩 옆을 지나고 네모난 샌드위치 사이를 지나서 싱싱한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 앞에 도착했어요. 마늘은 과일 바구니에 있는 사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2: 사과는 좋겠다. 사과 주스가 될 수도 있고 사과잼이 될 수도 있잖아. 몸에서 상큼한 향기도 나고. 방울토마토는 좋겠다. 저 동글동글한 얼굴 좀 봐. 색깔도 빨갛고 예쁘잖아.
3: 마늘은 한참 방울토마토를 바라보다가 식탁의 구석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터벅터벅 걷던 마늘의 눈에 들어온 건 시원한 팥빙수였어요. 팥빙수 가장자리에서 조그맣고 하얀 떡이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2: 떡은 좋겠다. 말랑말랑 쫄깃쫄깃한 데다가 시원한 팥빙수랑 엄청 잘 어울리잖아. 아휴.
3: 마늘은 주스가 될 수도 없었고 예쁜 색깔을 가지지도 못했고 말랑말랑하지도 않았어요.
4: 마늘 속상하겠다.
2: 그러게. 나는 마늘 좋아하는데. 향기는 어떨까?
3: 그러자 매운 냄새가 마늘의 코를 간지럽혔어요.
2: 하츄!
5: 깜짝이야!
3: 마늘의 재채기에 누군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늘은 소리의 주인을 찾아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5: 마늘아.
3: 굳은 식빵이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었어요.
2: 너는 굳은 식빵이구나.
5: 맞아. 내 친구들은 둘씩 짝지어 멋진 샌드위치가 됐어. 근데 나는 혼자 남아서 거칠거칠하고 차가워져 버렸어. 이렇게 차갑고 거친 굳은 식빵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거야.
2: 그렇지 않아. 달콤한 향기를 가지지 않아도 차갑고 거칠거칠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친구가 되지 않을래?
3: 친구가 되기로 한 둘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한편 식탁에서는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2: 킁킁! 이게 무슨 향기지?
6: 사과 향기가 아닌데?
7: 홍차 향기도 아니야.
2: 우와, 이렇게 알싸면서도 달콤한 향기는 처음인걸.
8: 우와, 딩구도 무슨 향기인지 궁금해.
6: 저길 봐.
3: 그곳엔 바삭하고 달콤한 마늘 향기가 나는 마늘빵이 서 있었어요.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3: 마늘이 굳은 식빵과 만나 바삭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마늘빵이 된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사과도 방울토마토도 떡도 모두들 짝짝 손뼉을 쳐주었어요. 마늘빵은 그제야 수줍게 웃으며 다시 한번 숟가락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숟가락 안에는 멋진 마늘빵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간식 마늘빵.
9: 우와, 우와 맛있겠다.
10: 마늘이랑 빵이랑 합치면 마늘빵.
2: 남자? 그렇다면 저건 마늘, 나는 마리.
11: 오. 저건 마늘, 어? 나는 하늘. 오.
2: 우리가 만나면 마늘. 오.
7: 그렇다면 나는 좋아,
2: 어? 나는 하리. 우리가 만나면 좋아.
3: 좋아. 잠깐만 얘들아.
7: 네? 어?
3: 마늘 좋아하네. 마늘 좋아. 어? 마늘 좋아. 마늘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겠다. 어? 가만 있어봐 얘들아. 별이까지 하면 마늘 별 좋아. 얘들아 댕구까지 하면
1: 마늘 별 댕구 좋아.
3: 딩동샘까지 하면
1: 마늘 별 댕구 딩동샘 좋아.
12: 풍선 친구들 모두 오세요.
1: 어서 와.
12: 모두 홀짝 준비.

0: 이거지.
1: 오늘도 풍선처럼
0: 모두 잘했다.
2: 잘했다.
3: 전 페파예요. 얜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아빠는 선장님.
4: 페파 가족이 할아버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5: 아버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다.
6: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전진.
5: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당기고.
6: 이런 후진. 쉽네요, 뭐.
5: 그리고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조심해 줄래?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7: 아유, 떡을 하네. 잔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6: 준비됐으면 가도 되지?
2: 네, 선장님, 가세요.
6: 좋아, 그럼 출발한다.
4: 어우, 그런데 왜 배가 뒤로 가죠?
5: 아, 내 돗대 다리에 부딪힐라.
6: 히크.
5: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7: 갔다 와라.
2: 네, 할머니.
7: 즐거운 여행하렴.
5: 저러다 내 배 어디가 부서져서 오는 건 아니겠지?
7: 별일 없어.

0: 쓸 테니 걱정 붙들어 매여.
1: 페파, 종을 치도록.
2: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배고파요.
1: 아빠도 그런데.
3: 할아버지가 먹을 거 챙겨놨대, 취사실에.
2: 그게 뭔데요, 아빠?
1: 취사실은 배 안에 있는 작은 주방이냐. 보여줄게, 와봐.
4: 페파랑 조지는 배 안으로 들어갔죠.
2: 와!
1: 와, 주방 한번 엄청 작다.
2: 먹을 건 어디 있어요?
1: 그야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2: 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럼 보나마나 여기.
2: 에이, 저것도 먹는 거 아닌데.
1: 이 주방 왜 이래?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데 들어있어?
2: 우와, TV도 있네.
4: 아무리 봐도 먹을 건 없었죠.
1: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2: 만일 여기가 내 주방이면 난 먹을 걸 어디에 둘까? 여기.
1: 어, 우리 딸 최고네.
4: 파파가 먹을 걸 찾았군요.
1: 맛있다.
2: 어, 오리들이다.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줄까?
4: 파파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해요.
1: 아, 그리고 가라고 하면 배 시동이나 걸어.
2: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1: 지금.
4: 팔팔빠가 갈대밭에서 배를 밀어냈죠.
5: 만세!
2: 뭐하세요, 아빠? 얼른 타요, 배 떠나요.
4: 어, 어떡하죠? 아빠만 보고 배가 떠나고 있어요.
2: 빨리 와요, 아빠, 빨리요, 빨리!
1: 배 시동 좀 꺼!
3: 아빠가 지금 뭐래?
1: 배 시동 좀 꺼!
2: 아빠 말이요, 엄마! 배 시동 좀 끄래요!
3: 어머나, 여보, 괜찮아요?
1: 다음 나야 괜찮지. 근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면 안 될까? 모험은 다른 날 또 하고.
5: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6: 아, 얘들이 왜 여태 올 생각을 안 하지? 내 배는 무사한지 영 불안하군.
7: 저기요, 저기 오잖아요.
8: 저기 왔어요.
6: 어서들 오렴.
1: 배 좀 주차하고 갈게요.
6: 배가 찬가 주차를 하게. 배는 정박을 한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라, 내가 해줄게.
4: 할아버지가 배를 정박해 주신대요.
6: 정박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 이렇게 살살 다뤄야 해.
1: 다리 조심해요, 아버지.
6: 어?
5: 뒤에 다리 있잖아요.
6: 아! 이렇게 정박을 하려던 게 아닌데.
2: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배를 부셨네.
7: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당신은 원래 뭐든지 잘 고치잖아요.
6: 그건 그래, 원래 뭘 고치는 게 내 취미니까.
2: 저도 배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6: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러렴, 페파.

0: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2: 순간
1: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휴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친구들은 어떤 케이크를 만들까요?
1: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0: 빵 케이크 완성.
1: 맛있어 보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솔?
2: 저는 제일 멋진 케이크요.

0: 멋져요. 그럼 도도는 어떤 케이크를 만들 건가요?
1: 잠시만요. 제가 만들 케이크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케이크요.

0: 만드는 블록 케이크군요.
1: 와, 대단하다. 우리 같이 케이크 파티해요, 선생님.
0: 좋아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0: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2: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사막에서의 하룻밤.
1: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큰 도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사가 필요하다. 우와, 내 생각이랑 완전 똑같잖아.
2: 여기가 좋겠지.
1: 어?
0: 이게 얼마만의 휴식이야.
2: 여자.
3: 근데 캔디콘은 어디 갔지?
1: 어?
4: 어디서 책이라도 읽고 있겠지.
2: 아무튼 캔디콘도 참 쉬지를 모른다니까 삥.
4: 정말 맨날 그래.
1: 쉴 줄 몰라서 미안하네.
4: 캔디콘, 나무 위에 있었어? 앉아, 같이 놀자.
1: 글쎄, 난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부터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러 갈 거거든. 캔디콘은 쉴 줄 모르니까. 그리피?
5: 어?
1: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지역을 찾아줘. 조사하러 갈 거야.
5: 뭐 갑자기? 알겠어. 어디 보자. 암석 사막은 어때? 바위와 자갈로 이루어진 사막이야.
1: 좋아, 거기로 할게.
5: 어? 다른 애들은? 같이 조사하러 안 가?
1: 아, 다들 쉬느라 바빠 보여서 말이야.
5: 그래, 알았어. 암석 사막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니까 주의해. 그리고 모래폭풍도.
1: 걱정 마. 한번 돌아보기만 하고 올 테니까.

0: 부드러운 회갈색 털의 하얀 배. 역시 아프간 여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그래서 캔디코 혼자 나간 거구나.
0: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2: 아니야, 우리가 다 잘못했지.
3: 목표 희귀 종 발견. 목표 희귀 종 발견. 위치는 암석 사막 지역입니다. 희귀 종의 이름은 아프간 여우입니다.
1: 암석 사막이면 캔디코가 있는 곳인데.
4: 뭐? 캔디코가 거기 왜 있어?
1: 안 가본 곳을 조사해 본다고 나갔어.
4: 이런.
0: 대장, 여기 캔디코가 보인다. 빙.
4: 와, 진짜 캔디코잖아.
3: 현재 암석 사막에 강력한 모래 폭풍 발생.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0: 이 발톱 자국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괜찮니? 탈수 증상인 것 같은데. 일어났구나.

하고. 우와, 여기라면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겠어. 고마워.

0: 조금만 참아. 곧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얘들아.
1: 캔디코! 캔디코!
2: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
1: 캔디코가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3: 이대로 못 일어나면 어떡하냐, 핑!
1: 캔디코! 의사에서 다행이야.
3: 걱정했다, 핑!
1: 캔디코, 몸은 좀 괜찮아?
0: 얘들아. 어? 간지러워. 아, 모래폭풍은?
4: 네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갔어.
1: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 텐트를 쳤고.
0: 아. 나는 어떻게 찾은 거야?
4: 탐지기에 네가 아프간 여

0: 여우를 따라가는 사진이 찍혀서 여우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았지.
1: 정말 미안했다, 삥.
2: 우린 그냥 너랑 같이 놀고 싶었어. 그래도 미안해.
3: 아니야, 나도 뭐...
4: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했어.
5: 춥고... 고프고...
4: 바위 조성이라서 넘어지고...
1: 자...
4: 그러다가 간신히 널 찾았는데 저 녀석까지 방해하고...
3: 어? 아프간 여우가?
4: 우리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애가 앞을 딱 막고 못 오게 하더라고.
1: 그래서 대장이 우리 친구를 도우러 온 거야. 믿어줘라, 삥. 하고 눈물이 뚝뚝 흘렸다, 삥.
4: 잠깐! 내가 언제 울었어?
1: 내가 더 봤다, 삥.
4: 아니, 그건 눈에 모래가 들어가서.
1: 거짓말 마라, 삥.
3: 그랬구나. 모두들 고마워.
4: 뭘, 당연한 걸 가지고.
3: 어? 그리고 나도. 혹시 몰라 챙겨뒀지.
6: 역시 캔디코야.
4: 그럼 오늘 저녁은 사막에서 캠핑이다. 핫핑! 너 혼자 네 개나 먹는 게 어딨어? 빨리 내놔.
3: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빼놓고 오다니.
1: 응? 그게 뭐냐, 삥?
3: 친구들, 너희와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바보같이 깜빡했지 뭐야.
4: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든 우리랑 함께 가야 한다고.
0: 자, 여기.
3: 고마워.
4: 고마워? 잡잡이 너 아까부터.
6: 진정해. 아직 먹을 게 많아.
3: 너의 DNA 코인을 수집해도 될까? 어? 아, 아직 다 안 나왔구나.
1: 자, 자, 자, 자.

0: 이게 대체 무슨...
1: 로티, 이건...
2: 자자?
1: 너한테 할 말이 있어.

0: 아프간 여우 DNA 코인 저장 완료! 다들 고생 많았어.
1: 졸리다 빙.
0: 우리도 얼른 가서 자자 찹찹아.
1: 자자.
0: 응? 어.
2: 준비됐어? 암석사막은?

0: 저기 좀 봐.
1: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0: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사라진 흰머리 랑구름.
2: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내주마.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쓱.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라진 흰머리 랑구르.
1: 너무 무서운데.
2: 나 나금 같은 거 하나도 안 무섭다. 띵.
0: 당사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
3: 희귀종은 찾았어?
0: 그리피?
2: 그리피 아직이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
3: 큰일이네. 동굴이라 신호가 약해서 톱스킨이 곧 깰 텐데.
0: 뭐? 그럼 이제 어떡해?
3: 희귀종 전투를 방금 보냈어. 다들 조심해서 움직여야 돼. 알았지?
0: 그리피! 그리피!
2: 통신이 끊긴 것 같아. 이번 희귀종은 흰머리 랑구르야. 랑구르는 긴 꼬리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이름만큼이나 꼬리가 매우 길어. 무척 희소한 원숭이 종이야.
1: 어쩌다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2: 흰머리 랑구르는 주로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잠을 잔대. 보통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안 들어오지만.
4: 저기 봐라, 띵! 어?
0: 흰머리 랑구르의 발자국이야. 어?
2: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 같은데. 아무래도 천적을 피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굴로 들어왔나 봐.
4: 여기 봐라, 띵! 좁던 동굴은 이미 나간 것 같다, 띵!
1: 로티! 어?
0: 괜찮아! 다들 천천히 뒤로 물러서.
2: 잠깐!
5: 겨겨!
2: 동굴 안에서 절대 흩어지면 안 돼!
6: 이 몸이 뒤쫓고 있단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군. 이번이야말로!
0: 어린이 여러분, 동굴 안은 미끄러우니 장화를 꼭 신어주세요.
6: 꼭 잡고 말 테다!
2: 나야, 아까 그 그림자는 찹찹이었고.
5: 찹찹?
0: 난 또 찹찹이 재밌으라고 일부러 놀란 척 해준 거야.
2: 네, 그러세요.
0: 진짜라니까.
1: 맞다, 흰머리 랑구르는?
2: 오면서 봤는데 발자국이 이 지점부터 끊겼어.
1: 어디로 간 거지?
4: 근데 이 삐죽삐죽한 건 다 뭐냐, 핑?
2: 그건 석순이야. 동굴로 스며든 빗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지면서 돌처럼 굳은 거야.
1: 혹시 이 위로 타고 간 건 아닐까?
0: 저기 봐! 이상한 흔적이 보여.
2: 그러게, 꼭 꼬리에 쓸린 것 같아. 종유석에 매달려서 도망쳤나 봐.
4: 그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냐, 핑?
2: 물론이지. 흰머리 랑구르는 긴 꼬리로 균형을 잡으며 걸어다니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 도망치곤 하거든.
0: 흔적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어. 어서 가보자. 다들 조심해. 미끄러워. 어? 우와.
4: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니 신기하다, 띵.
2: 뭐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돼.
5: 겨겨.
0: 흔적이 저기서 끊겼어. 어?
2: 진짜네. 설마 저기로 미끄러진 건가?
4: 어떡하냐, 띵.
1: 잠깐만.
0: 내가 구해줄.
4: 나 대여배치가 있었다, 띵. 이거면 문제 없다, 띵.
0: 좋았어. 조금만 버텨! 우리가 빨리 구해줄게!
4: 불쌍한 남자!

0: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배가 한 자리에서 계속 돌게 돼.
1: 난 몰랐다, 삐.
2: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다들 힘내자. 우리가 왔으니 안심해.
1: 자, 기분도 있다, 삐.
3: 어디 보자.
2: 어때?
3: 괜찮아. 다행히 저체온증까지 오진 않았어.
1: 뭐야?
0: 새끼 랑구르야. 아기일 때는 황금색이었다가 곧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털 색깔이 검게 바뀔 거야.
3: 다행히 엄마가 따뜻하게 보호해서 건강해 보여.
2: 걱정 마. 이제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대체 누군데 자꾸 우릴 따라다니는 거야?
4: 이번에야말로 똑똑히 알려주지. 이 몸은 위대하신 마스터 그레이님의 오른팔 매드 쿼카님이시다.
2: 응? 위대하신 매드 코파?
4: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뿐이다. 가라 매드 코카님의 드론 무대.

0: 대체 뭐라는 거야? 뭐 됐어.
1: 마셔봐. 몸이 따뜻해질 거야.
2: 어? 몸 아프니 그만한가 보다, 삐.
1: 그러게.
2: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냐, 삐.
1: 몰라. 저번부터 이상한 녀석이라니까.
3: 이제 나갈 곳을 찾아봐야 하는데.
1: 어떻게 길을 찾지?
3: 바람이 부는 쪽만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어.
1: 방금!
3: 이제 바람의 방향이 보여!
4: 찹찹이 덕분에 길을 찾았네.
1: 찹찹이가 아니라 내 덕분...
2: 대장 꿈이 나왔다, 삥!
1: 여기만 통과하면 바로 밖인데.
3: 너무 좁아. 다른 길을 찾아보자.
2: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삥.
5: 가자. 하트 하트.
1: 삥. 이야, 얼마 만에 바깥 공기야. 우후.
4: 우와. 우와. 반딧불이 서식지인가 봐.
2: 우와. 정말 아름다워.
1: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인걸. 잡숴봐. 먹으면 안 돼.
3: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흰머리 랑구르 DNA 코인 저장 완료.

0: 오늘처럼 붉은 달이 뜬 밤이었어. 안녕?
1: 정전인가? 자, 누가 확인할래?
2: 꼭 날카로운 이빨로 씹은 것 같은데.
1: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테라피아의 불청객.
2: 로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5: 승환길길.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사는 알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 상처엔
5: 승한기,
4: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미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어? 슈비즈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0: 저...
1: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주비주를 잡는 거 아닙니까?
0: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2: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3: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0: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3: 아, 우승 상품 말이지?
0: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뭐부터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2: 저건 뭐지?
0: 퍼플비드더뷰.
2: 저기서 뭘 하는 거야?
4: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5: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6: 여기 좀 봐주세요.
7: 우와, 역시 멋져.
0: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2: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0: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그러자, 뾰. 안 돼, 거기서.
5: 아니, 이분은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한 주주 맞죠?
0: 네.
8: 주주!
0: 주주! 감사합니다.
4: 아휴, 이젠 주주까지.
9: 네.
0: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2: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0: 입장권? 그게 뭔데?
9: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1: 어머! 저도 있습니다만.
0: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9: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0: 주비주비주비주비주비주.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 부리면 안 돼.
10: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0: 같이 가.
2: 저렇게 놔둬도 될까?
0: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10: 그래.
0: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1: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0: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이리야.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11: 엄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1: 야,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2: 저기 루시 아니야?
12: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0: 따라가 보자. 아, 신나게 놀았다니.
1: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0: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12: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0: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1: 네?
0: 비켜! 다 비키라고!
10: 내 풍선!
13: 내 풍선 타!
0: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14: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0: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1: 미아가 위험해.
0: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1: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0: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2: 우리 딸기
3: 주주, 서둘러야 해.
0: 치링치링치링링.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0: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1: 고마워,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테로!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1: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그나이트, 공격해!
2: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1: 레그나이트, 뭐해? 예.
2: 힐링, 마법 장소기! 주정!
0: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클링 클링 미라클.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3: 저거 없지.
1: 무서워.
0: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팅 매주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0: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4: 가버렸나 봐.
0: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3: 아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 온다, 뀨! 비
4: 온다!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4: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감사합니다.
2: 주베주!
6: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6: 응, 그래.
0: 잠깐만, 여보세요?
6: 네?
0: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6: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0: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2: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아, 어떡해.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6: 축하해, 신디.
2: 아이고.
5: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0: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6: 응.
0: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6: 어, 저 사람 아니야?
0: 어?
6: 와, 역시 최고야.
5: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2: 저스틴! 저스틴!
5: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2: 쟤들 또 어디 가는 거야? 아, 야!
7: 한 번만 더 해주세요!
8: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0: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8: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7: 내 기타가 사라졌어.
0: 네? 누가 가져간 거지?
7: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0: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3: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0: 뭐야?
6: 누가 그런 거지?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0: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0: 마법을 뿌리느라고.
1: 뭐냐구요? 너무하다뇨.
2: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0: 잘못했어요.
1: 어? 아니야, 잘했어 카이.
2: 타로, 무슨 소리야?
1: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2: 주주, 얼른.
1: 알았어.
3: 마법의 흔적이 보여.
2: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저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5: 천사람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강기씨는?
6: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6: 용케 내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4: 트윙클 부스트 업!
7: 자, 비전!
4: 모두 날 따라와.
1: 알았어.
2: 그래.
6: 이게 뭐야?
1: 캡캡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8: 아니, 저분 걔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9: 안 돼.
2: 걔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10: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1: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4: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10: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4: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11: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2: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끄러워.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시끄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차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1: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11: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12: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일단 안 되는데. 싫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누구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뭔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엄마, 누구야 대체? 누가 이런 거냐고. 야! 윤놈 잡았다.

0: 저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하하하하.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 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야 용감한 여인. 어, 그래. 슈퍼 영웅. 마샤.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고마워. TV 속에도 눈이 계속 와.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영화지.

넌 안 나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빠진다니까.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2: 얼굴 상처엔
3: 순간
2: 주물 상처엔
3: 덤덤한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7: 시원해.
8: 언제나 신나는
9: 뽀로로 유치원.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공룡구조대, 사라진 공룡알을 찾아라.
14: 자, 루키 간다.
15: 좋아, 그럼 이제 마셔.
16: 근데 라이더는 왜 안 오는 거지? 우리가 깜짝 놀랄 게 있다고 하더니. 어?
15: 잘했어 마셔. 그 질문도 잘했고.
13: 맞아, 나도 라이더가 어딜 간 건지 궁금했거든.
17: 얘들아,
18: 라이더
19: 본부야, 약속한 깜짝 선물이랑 왔는데 지금 와볼래?
16: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다고.
8: 맞아, 깜짝 선물은 새로 나온 강아지 간식이야.
16: 뭔데?
8: 빨리!
15: 대체 뭐야?
19: 알았어, 진정해. 보여줄게. 렉스,
17: 지금 가.
13: 안녕 얘들아, 난 렉스야.
18: 안녕 렉스.
5: 만나서 반가워.
15: 여기 온 걸 환영해.
13: 와, 전동휠 멋져.
16: 고마워.
13: 나는 이걸 타고 다녀. 체이스 맞지? 너는 마셜, 스카이랑 주마, 또 러블, 그리고 로키?
15: 아니, 내가 로키야.
8: 난 러블이고.
13: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망신만 당했네. 라이더, 최고야. 여기 있는 강아지들 전부 진짜 멋져. 물론 강아지들을 만난 게 처음이긴 하지만.
16: 다른 강아지들은 만나본 적 없어?
13: 내가 사는 곳에 강아지는 나 하나라.
8: 어디 사는데?
19: 그것도 내가 말한 깜짝 선물이야. 로보도 이제 출발해도 돼.
16: 트럭봄부 타고 가는 거야?
19: 아니, 이거.
8: 우와,
16: 멋지다.
15: 엄청난데.
19: 우리가 가려는 곳은 저걸로밖에 못 가.
13: 내가 사는 데는 평탄한 찻길이 없거든.
19: 좋아 얘들아, 어서 타자.
13: 거기에 도착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놀란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19: 로보도, 제이크 형 산으로 가죠.
12: 그래, 나도 아는데 너희 캐리어가 좁은 걸 내가 어쩌겠어. 조만간 더 큰 걸 훔치자.